0: 있는지 그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Ray?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used to describe very hot weather? One, it's sweltering. Two, it's numbing. Three, it's roasting.
0: 오, 아주 더운 날씨일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one, it's sweltering. Number two, it's numbing. Number three, it's roasting. 이 중에 뭘까요? 지금 바로 반디와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반디는 무료입니다. Alright, we're gonna listen to a song. This is Love with Steal the Show.

0: 네,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스 커버리지 시작할게요. Ray, what's the title?
1: To stay cool, wear flowing robes and throw water around? Yes, says science.
0: 시원해지려면은 헐렁한 가운을 입고 물을 뿌리라고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So science says, yes, do wear flowing robes. And do throw water around. 자, 요즘 정말 덥죠? 그래도 지금은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문명의 이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유용한 물건들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더위를 났을까요? 또 혹시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활용해 볼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겠습니다.
1: Long before air conditioning, people around the world came up with ingenious ways to beat the heat. But really?

0: create a cooling effect when worn in loose-fitting ways. The robe absorbs heat and warms the air inside the garment, but as that hot air expands and rises rapidly, it escapes through the top. The upward flow acts like a pump, drawing cooler air from the bottom of the robe. The additional heat absorbed by the black robe was lost before it reached the skin, the authors concluded.
1: 어두운 색의 헐렁한 로브 또는 시어서커 원단을 입으세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사막에서 무겁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건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역 사회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1980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헐렁하게 입은 어두운 색의 로브는 실제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브는 열을 흡수해서 옷 안쪽 공기를 데우지만 그 뜨거운 공기가 팽창하면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상단부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때 이 상향 기류는 펌프처럼 작용해서 로브 하단부로부터 시원한 공기를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당시 연구진은 검은색 로브가 흡수한 추가적인 열은 피부에 닿기도 전에 소실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t seems counterintuitive.
0: So counterintuitive means different from what you would normally expect. So we wouldn't expect someone to say, oh yeah, wear a black robe in the desert. This will keep you cooler. We don't think that's true. We always think, oh no, black absorbs heat. It'll make you hotter.
1: Yeah.
0: So that's what something counterintuitive is. Some examples I could think of. We were talking about drinking hot tea and eating hot, spicy food when it's, like, that seems weird. I want something cold,
1: yeah.
0: But they say that it actually helps. Or how about this one? This is, and I believe this one a lot, that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but exercising can give you more energy.
1: Yeah.
0: You'd think it'll make you tired, but getting a pump, especially in the morning, can actually give you way more energy.
1: Yeah.
0: You know, and most times, if the price is lower, it increases the demand and people want that. Oh, it's cheaper now, I'm going to buy it. But what about luxury items? So luxury items are priced very high, and some people want them more because they're expensive and because now they feel that they're getting something unique or something rare because it's a luxury item. If it was cheap, it wouldn't be luxury.
1: Yeah. 자, 직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게 counterintuitive라고 표현이 되는 거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It seems counterintuitive, but...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예시를 든 게 날씨가 더울 때 더운 걸 먹어서 더위를 없앤다고? 이거 직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서양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열치열 뭐 이런 컨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It's counterintuitive. It doesn't make sense. 그렇지만 효과가 있다는 걸 또 많이들 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what was the other example you gave? Not just the hot food, but
0: exercising.
1: Exercise, that's right.
0: And then
1: Thank you.
0: Prices
1: yes.
0: of luxury
1: yes.
0: items.
1: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지칠 것 같잖아요. 근데 힘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에너지가 생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직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쓰라 그러지? 이럴 때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or it is counterintuitive, but blah, blah, blah.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Exactly. Not what you think.
1: Exactly.
0: The opposite of what you would naturally think.
1: 그 intuition이라는 게 직감이에요. Counter는 반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직관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0: Like they say now computers are very intuitive now.
1: Yeah.
0: Right? Like you give a little kid a tablet, they can figure it out.
1: Yeah.
0: Right? They're just easy to use, whereas early computers were very counterintuitive. You had to be an expert to figure them out.
1: True. Right. 그리고 loose-fitting clothes 그러면은 몸에 딱 붙지 않는 좀 헐렁한 옷을 얘기합니다. 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짙은 색의 헐렁한 외투 입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남부의 직물인 시어서커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름 얇은 이불 원단으로 많이 쓰던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0: For a different look, try seersucker. In the hot, humid summers of the American South, Linen and seersucker, the thin, puckered cotton.

0: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더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락 볼게요. 레이.
1: It might also seem counterintuitive to eat spicy food during a heat wave, but chili peppers contain a chemical compound, capsaicin, that binds the receptors on the tongue that detect heat and pain. This tricks the brain into thinking the body is overheating, creating a cooling reflex. Blood vessels dilate to flush heat to the skin, and sweat glands open to cool the body rapidly via evaporation. It's one reason that many hot places, such as India, Thailand, and Mexico, have spicy cuisines.
0: 네, 이 부분의 소제목은 Eat spicy food, drink tea인데요. 매운 음식 먹기, 그리고 차 마시기.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매운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하지만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혀에 있는 열과 통증을 감지하는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로 인해서 뇌는 신체가 과열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서 체온을 낮추려는 반사작용을 일으키죠. 그 결과 혈관이 확장돼 열을 피부로 배출하고 땀샘이 열려 증발을 통해 체온을 빠르게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태국, 멕시코와 같은 더운 지역들이 매운 요리를 즐겨 먹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1: I love all those cuisines because they're spicy.
0: Yeah, me too. Indian food, Thai food, Mexican. Ooh, they all sound really good.
1: Which one's your favorite of that bunch?
0: Probably Indian. I love
1: Really?
0: Indian
1: Okay.
0: curry. Yeah, what about you?
1: Yeah, oh, I love the thing is these are three of my favorites,
0: Yeah, they're
1: so
0: all good.
1: it's really hard for me to pick. It would
0: You're
1: really
0: right.
1: just be

0: exercising can give you more energy.
1: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안 맞는 것 같지만,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rick and two.
0: Virtual reality can trick the brain into thinking you're somewhere else.
1: 가상현실은 뇌를 속여서 다른 곳에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make a dent or put a dent in something.
0: Last night really put a dent in my bank account.
1: 아, 어젯밤으로 인해서 내 통장 잔고가 잔액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o put a dent in your bank account. 이런 표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0: Ooh, the answer is it's numbing.
1: That's not what you say when it's hot.
0: No, I'd say it's sweltering, it's roasting.
1: 맞아요.
0: It's roasting? I don't even know if I would say that. I'd say I'm roasting.
1: Yeah. What does numbing mean? Or if you're
0: Like
1: numb,
0: if you're numb, you can't feel anything. Like when you go to the dentist, they give you the injection to numb your mouth so they can
1: Oh, I
0: do
1: hate
0: the
1: that.
0: I hate it too. But that's what numbing means.
1: I mean, I like being numb for the other stuff, but I don't like the injection that
0: Oh
1: goes in to numb you.
0: no,
1: That
0: me.
1: hurts.
0: Yes, I hate that too. I hate needles in general.
1: 그래요. 마취 주사 아프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취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다 마비가 되죠. numb이라는 게 NUMB. B는 무음인데요. 마취가 됐다. 아, 이제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it's numbing 그러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 So I guess if you're too cold, you might say
0: You're numb.
1: you feel
0: Yeah,
1: numb,
0: because
1: your
0: you're frozen. You
1: fingers.
0: can't feel
1: You
0: anything,
1: can't
0: so
1: feel,
0: it's numb.
1: yeah.
0: Or like, if you, I think actually for me, like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my arm was numb because I had slept on
1: Oh,
0: it funny, and I had to move my arm around because it felt numb.
1: Exactly. 그러니까 뭐 팔에 쥐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약간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상태가 it's numb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 it's numbing이 덥다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정답입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Now let's listen to Madonna with True Blue.

땅끝 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 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창작 오페라입니다. 이번 공연이 더욱 특별한 점은 오페라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로 노래한다는 점인데요. 국내 팬들은 자막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페라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된 노래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편으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성악가들의 고충을 조금,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창작 오페라 박지훈의 운수 좋은 날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희망교 밑에 망설임. 소프라노 이경진, 테너 김동력, 박지훈이 지휘하는 디오 오케스트라로 듣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요. 박지윤의 오페라 운수 좋은 날 중 이중창 희망교 밑에 망설임 소프라노 이경진 테너 김동력 박지윤이 지휘하는 디오 오케스트라로 들었습니다. 우리 영화나 뮤지컬 중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호평을 받는 작품들이 적지 않죠. 그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자막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쾌감이 있습니다. 이번 오페라 운수 좋은 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창작 오페라도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 해석의 정평이 나있는 계좌 안다가 지휘하고 피아노 연주까지 한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K번호 467종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편협주곡 21번 시장초 쾌에머너 467종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계좌한다가 피아노 연주에 지휘까지 한 짤츠부르크 모차르트 음 카메라타 아카데믹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된 작품인데요. 환상적인 궁전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하차투리안, 가면 무도회 중 왈츠. 2번 림스키-코르사코프,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와 동시대에 살았던 메르카단테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페라 작곡가로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그의 플루트 작품만큼은 여전히 중요한 레퍼토리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들어볼까요?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조 중 3악장 론도,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장홍주님의 사연이네요. 10년간 저희 곁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한 반려견 캔디가 지난주 유방 종양을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제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이 동물 친구와 순간을 영원같이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 쇼팽의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야노스 스타크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아, 사실 저는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없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연을 듣고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장홍준님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선사한 반려견 캔디가 부디 큰 고통 없이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홍준님이 꼭 짚어서 신청해 주신 곡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리스 가운데 하나인 야노스 스타코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시장조 작품으로 3 야노스 스타코의 첼로 제르지 세복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핑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시장초, 작품으로 3. 야나스 슈타코의 첼로, 쥐르지 세복의 피아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현악기의 주제는 고귀하고 품격 있는 왕자의 모습을, 목관악기의 우아한 선율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하차투리안, 가면 무도회 중 왈츠. 2번 림스키코르사코프,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섬을 배경으로 사랑과 인종적 편견을 다룬 뮤지컬 사우스 퍼시픽. 이 뮤지컬 속에서 발리 하이는 사람들의 꿈과 동경,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리처드 로저스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 발리 하이, 바리톤 브린터펠, 폴 데니얼이 지휘하는 오페라노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리처드 로저스의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서 발리 하이. 바리톤 브린터펠, 폴 대니얼이 지휘하는 오페라노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작품으로 35종 제3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라자데 작품으로 35종 제3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스페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7일에 있을 국내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규연주회 파야 삼각모자 모음곡 공연 소식인데요. 스페인 지휘자와 협연자가 우리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페인 음악 색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휘자는 2012년 말코지 콩쿠르 우승자인 안토니오

요 멘데스인데요. 스페인 작곡가 파야의 작품부터 프랑스 작곡가 샤브리에 관현악곡 스페인까지 우리의 국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일 스페인을 주제로 한 음악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은 파야의 발레 삼각모자 중 마지막 춤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대규모로 236.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나라별 음악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오히려 서구권 지역의 음악보다는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음악여행을 떠날 곳은 아시아 주변국입니다. 단순히 아시아 출신 작곡가의 작품을 넘어서 각 나라의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어떻게 만나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 볼 곳은 중국입니다. 황하 문명을 만든 황하강,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인에게 황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민족의 생명력과 저항정신의 상징이거든요.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예술 작품에 이 황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중국 현대음악의 기초를 세운 작곡가 쉔싱하이는 시인 광해일안의 시에 곡을 붙여서 황하 대합창이라는 곡을 완성하는데요. 이 작품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중국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쉔싱하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1969년 중국의 한 작곡가 집단이 황하 대합창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하는데요. 문화 대혁명 시기에 탄생한 이 곡은 중국을 대표하는 협주곡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쉔싱하이의 피아노 협주곡 황하 중에서 황하강의 거센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뱃사공들의 힘찬 노래를 바탕으로 한 1악장과 황하강을 바라보며 조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노래하는 서정적인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황하 이 작품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린 연주자 랑랑의 피아노와 롱 유가 지휘하는 차이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싱하이의 피아노 협주곡 황화종 희락장과 희약장, 랑랑의 피아노 롱유가 지휘하는 처이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 체류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서정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자오지핑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오린이 신량 편성에 맞게 발전시킨 곡인데요. 동양의 전통 선율과 현대적인 신량 어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곡, 디스턴트 그린밸리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라 하기보다는 기억 속의 풍경이나 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은 첼로의 깊고 따뜻한 선율로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다양한 중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들이 차례로 어우러지면서 마치 계곡 사이를 흐르는 바람과 물소리가 그려진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요요마는 1998년 실크로드 앙상블을 만들어서 여러 문화권의 음악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실크로드 앙상블은 한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까지 다양한 나라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음악과 클래식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요. 들어볼까요? 첼리스트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이 들려주는 따뜻한 선율로 흐르는 곡, 자오린, 자오지핑의 디스턴트 그린밸리,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자오린 자오지핑의 디스턴트 그린밸리, 요요마이 첼로, 실크로드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중국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장이모우가 연출한 작품 중에 문화 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오일의 마중입니다. 주인공 류엔스는 정치적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아내 펑아니는 문화 대혁명 시절의 충격으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류엔스는 피아노 조율사,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아내 곁에 머물며 그녀를 돌봅니다. 아내는 매달 5일이면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믿으며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요. 하지만 정작 눈앞의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 사연으로 영화 제목이 5일의 마중이 된 건데요. 비극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기억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을 담담하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 영화의 OST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천치강이 중국의 어부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곡한 작품인데요. 서양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화성과 중국 전통 선율을 절묘하게 결합해서 영화의 절제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영화 5일의 마중 OST 중에서 어부가 편곡 버전을 소프라노 천샤오더 장이가 지시하는

영화 오일의 마종 OST 중에서 어부가 편곡 버전을 소프라노 션샤우더 저양이가 지휘하는 차이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의 여행지는 아시아입니다. 이번에는 작품 속 배경이 아시아인 곡을 골라봤습니다.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는 전설 속 베이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대는 황제가 다스리는 황궁과 그 앞 광장입니다. 중국 황실의 화려함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서양 오페라 특유의 색채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투란도트는 실제 중국 역사를 재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18세기 유럽에 전해진 동양 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작곡가 푸치니는 중국적인 선율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서 당시 유럽인이 상상한 신비로운 중국 베이징의 황궁을 무대 위로 펼쳐보였습니다. 준비한 곡은 산막의 아리아인데요. 아름답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는 자신에게 청혼하는 왕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하나라도 마치지 못하면 목을 베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 칼라프는 투란도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목숨을 걸고 청혼을 결심합니다. 칼라프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마칩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죠. 해 뜨기 전에 내 이름을 알아낸다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산막이 시작됩니다. 공주 투란도트는 베이징 전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밤 아무도 잠들지 말라. 저 왕자의 이름을 반드시 찾아내라. 이 장면에서 칼라프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아리아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입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주빈 메타가 지시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푸친 오페라 투란도트 중 레슨드로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주빈 메타가 지시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은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일본과 중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큰 유행이었습니다. 푸친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게 되는데요. 푸치니는 단순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을 중심에 두는 오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치니는 앞서 소개한 투란도트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 나비 부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나비 부인은 미국 해군 장교 핑커턴과 일본 소녀 초초상의 사랑을 통해서 문화적 충돌과 인간의 순수한 믿음을 그려낸 푸치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핑커턴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그가 안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만 초초상은 핑커턴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죠. 초초상은 하녀 스즈키에게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저 멀리 바다에서 한 척의 배가 나타날 거예요. 그 배에서 그 사람이 내려 언덕 길로 올라와 버터플라이 하고 나를 부를 거예요. 초초상이 그리는 행복한 미래를 노래한 곡인데요. 어딘지 모르게 슬픈 예감이 함께 배어있는 곡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움벨디 베드레아모, 어느 갯날, 소프라노 레진 크레스팽,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푸치뇨페라 나비부인중 움벨디 베드레모 어느 갯날 소프라노 레진 크레스팽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7월에도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아시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프로듀서인 루이치 사카모토는 실험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작품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곡가죠.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한 전자음악, 재즈, 월드뮤직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피아노 연주는 화려함보다는 섬세한 터치로 아주 유명하죠. 2023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음악과 예술적 유산은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워낙 수작들을 많이 남겼지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983년에 개봉한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메인 테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의 갈등과 이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류이치 사카모토는 영화 음악을 맡았을 뿐 아니라 일본군 장교 역으로 직접 출연하게 됐는데요. 당시 영국의 데이비드 보이가 주연을 맡아서 역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이해를 담담한 피아노 선율로 그려낸 곡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에서 있을 송지원 바이올린 리사이틀 인스피레이션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윤인상 국제음악 콩쿠르, 레오폴드 모차르트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무대를 석권하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은 송지원이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히사이시 조의 음악입니다. 히사이시 조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일본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이기도 한데요.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교향곡과 협주곡 같은 순수 클래식 작품도 꾸준히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히사이시 조의 음악은 복잡한 기교보다는 기억에 오래 남는 선율과 진솔한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나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감독이자 작가죠. 미야자키 하야오와의 오랜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들은 현대 영화음악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기타노 타케시가 연출하고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중 썸머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음악 여행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업무 청탁 메일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첫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지면, 회사소개. 2. 청탁할 업무소개. 3. 왜 당신에게 청탁하는지, 당신의 탁월함 중 어떤 부분이 이 업무에 어울리는지 설득. 4. 내마 금지, 내용과 분량 마감일, 금액 지급일 명시. 5. 회신 희망 날짜 알림, 끝인사. 돈 얘기를 이토록 구석구석 정확히 다루는 게 다소 팍팍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세상에는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락하고 싶은 일도 있다. 너의 요청이라면 조건을 자세히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할게. 라고 호쾌하게 대답해주고 싶은 제안들. 하지만 기억하자. 그만큼 특별한 관계의 타인은 매우 소수다. 섭외 담당자인 내가 그에게 그만큼 특별할 거라고 섣불리 넘겨짚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션 멘데스의 원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이스라 작가의 책,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상대의 시간과 노고를 귀히 여길 때, 돈 얘기도 구체적으로 쓸수 있다고 이스라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돈 얘기를 생략하지 말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넘겨짚지 말자라는 거죠. 첫 메일에 시원하게 적어버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인데 일단 저분이 하실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벌써 뭐이 청탁하는 입장에서 어떤 페이가 돈 얘기를 그첫 메일부터 하는 게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메일을 받은 이 섭외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그에 걸맨 어떤 대가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진 채로 이 일을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의 시간과 이 메일 읽는 노고 까지 헤아린다면 돈 얘기도 그냥 처음부터 시원하게 적어버리자.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일단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동의가 많이 돼서 저도 이런 청탁 메일 같은 거 받을 때 이게 항상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원하게 느껴져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김세진님이 카페인 김세진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꼭 전하고 싶은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7월 31일은 어머니의 79번째 음력 생신입니다. 미국에 사는 누나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 모두가 7월 17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함께 모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려 합니다. 금요일이지만 이 생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방송에서 사연을 전해 주신다면 저희 가족 모두 녹음으로든 본방으로든 꼭 함께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신 뒤 대구로 이사 오셔서 몸도 마음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장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뜨거운 불 앞에서 두부를 만드시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적어주셨어요. 이 어머니의 79번째 음력 생신을 이렇게 앞두고서 이온 가족이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밥을 나누고 계신 상황인 거죠. 북카페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이 사랑이 아마 이 방송 타고 전달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이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신 이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계속 사시기를 바랄게요. 신청해주신 음악도 포함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홈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오늘 제헌절인데요. 바로 오늘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법의 이유로 만나는 일간 카페인. 오늘도 열어볼게요.

인류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대체로 날카로운 칼과 압도적인 무력 혹은 소수의 권력자가 쥔 폭력에 의해 세워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물리적인 힘만이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뼈대로 여겨지던 팍팍하고 야만적인 시절이었죠.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는 단단한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닌 몇 장의 얇고 연약한 종이 위에 쓰인 차분한 텍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억압하는 대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건조하고 투명한 언어로 직조해낸 최초의 합의문, 바로 헌법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이 땅에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입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항을 정하는 행정적이고 기계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억압과 뼈아픈 혼란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기어코 폭력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서늘한 이성의 언어로 새로운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위대한 결단의 결과물이었죠. 종이 위에 적힌 간결한 문장들 속에는 그 어떤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모든 시민의 삶을 동등하게 끌어안겠다는 너그러운 다짐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텍스트가 지닌 진정한 위력은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강자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거칠고 서툰 약자들마저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합의한 투명하고 수평적인 약속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듯 아주 당연하게 일상의 평온과 자유를 누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신념을 두려움 없이 말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애틋하고 평범한 일상은 오래전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쓴 그 단단한 텍스트 덕분에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제헌절인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팍팍한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 정직한 문장들의 힘을 가만히 감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총칼이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언어와 서로를 향한 묵묵한 약속으로 이 세상이 이토록 질서 있고 안전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복잡한 오늘 하루의 삶에 작지만 단단한 위안을 건네줄 것입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 제헌절의 의미,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또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시작할게요. 정미조의 라비의 인생이란,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두 곡입니다.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 작품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2월,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불벼락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십만 발의 소위탄이 도시를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버리던 그 지옥같은 밤, 지하 깊숙이 자리한 고기 창고에 웅크리고 있던 미군 포로들은 운 좋게 목숨을 건집니다. 그들이 몸을 숨긴 창고의 이름은 제5도살장.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포로들 중엔 군종 목사 보조병 빌리 필그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간신히 지하 도살장의 문을 열고 지상으로 걸어나온 빌리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로 가득했던 눈부신 도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한 채 하얀 뼛가루와 잿더미만 뒹구는 텅 빈 달 표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3만 명의 민간인이 단 하룻밤 새에 숫덩이로 변해버린 그 참혹한 대학살의 현장에서 빌리의 정신은 거대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빌리 필그림은 시간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 잿더미 위에 서 있던 20대의 빌리는 갑자기 늙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미국의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다시 어린아기가 되어 수영장에 빠져 허우적대고 또 다음 순간에는 외계 행성 트랄파마도어의 투명한 동물원 우리에 갇혀 벌거벗은 채 외계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그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우주를 무작위로 핑퐁처럼 튀어다닙니다. 자신이 언제 어느 시간대로 떨어질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시간여행. 평범한 시력 측정사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늙어가면서도 그는 예고 없이 드레스덴의 그 끔찍한 화염 속으로 지하 방공호로 속절없이 소환되어야만 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린 시간의 미로 속에서 빌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폭격의 밤을 헤매며 서글픈 구원을 찾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들려드렸습니다. 만약 내 영혼이 과거와 미래를 제멋대로 오가면서 끔찍한 종말의 순간을 끝없이 반복해서 불러온다면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무력함을 블랙 코미디와 SF적 상상력으로 빚어낸 반전 소설입니다. 커트 보니겟의 제5도살장 꺼내들었습니다. 주인공 빌리 필그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요. 전쟁의 참혹한 트라우마가 그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무작위로 오가는 시간 여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들에게 납치되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기묘하고도 철학적인 시간관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것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길리를 납치한 트랄파마도어 별의 외계인들은 시간의 족쇄에서 풀려나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아주 신비로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시간을 마치 구슬이 줄에 꿰어 있는 것처럼 한 방향,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지만 이 외계인들의 눈에 시간은 거대한 산맥처럼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는 단지 그 특정한 순간에만 상태가 나쁠 뿐 과거의 수많은 다른 순간들 속에서는 여전히 눈부시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랄파마도어인들은 죽은 이를 보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빌리는 그 짧고 덤덤한 문장을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적처럼 새겨넣습니다. 지독하게 무자비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주문. 드레스덴의 폐허 속에서 시체 더미를 파내야 했을 때도 아내가 차를 몰고 가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 미래에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리는 결코 저항하거나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그런 거지 라고 담담하게 중얼거리며 삶의 끔찍한 비극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허무나 포기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기어이 내 영혼을 지켜내겠다는 가장 처절하고도 슬픈 체념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거듭하던 빌리는 마침내 드레스덴 폭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의 시간으로 떨어집니다. 13만 명의 생명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거대한 학살의 현장에는 어떤 숭고한 영웅담도, 전쟁의 교훈도, 슬픔의 언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시커먼 잿더미 위, 부서진 마차 위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만이 정막을 깨고 빌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푸티위트. 아무런 의미도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맑고 공허한 지적임. 대학살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새가 지적이는 저 무의미한 한마디와 다를 바 없다는 거대한 조롱.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웅변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서늘한 침묵. 빌리는 이 비극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춘 채 묵묵히 폐허의 잔해를 치웁니다. 뭐 그런 거지. 빌리의 구부정한 등 위로 의미 없는 새소리만이 눈물처럼 투명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올리비아 체인이의 I Wish,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까지 두곡 듣고 왔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거대한 전쟁의 트라우마를 덤덤한 체념으로 끌어안은 시간 여행자 이야기죠. 커트 보니겟의 소설 제5도살장 펼쳐봤습니다. 역사는요, 종종 우리에게 비극을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강인한 주문을 합니다. 극복하라, 라고요. 그럴 때 문학은 이렇게 다독여주기도 하죠. 뭐, 그런 거지. 이 책에 나온, 이 소설에 나온 표현처럼요. 뭐, 그런 거지. So it goes. 이 표현. 우리 삶에 들여놓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슬픔이나, 고난, 마주하게 될 때,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럴 때이 마법 같은 체념이지만 주문일 수도 있는 말, 뭐, 그런 거지, 라는 말을 하시면서 아주 작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숨구멍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장 이렇게 덮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갈게요. 제철 사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또 제헌절이라 그에 맞는 책을 가져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린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띄워드릴게요.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의 공동 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2: 왕완링입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맛있는 제철 산문 듬뿍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제철 전문가에 이어서 기념일 전문가, 기념일 마스터가 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침 제헌절이거든요.
1: 맞아요.
0: 제헌절에 또 신지 작가님이 어떤 책을 들고 오셨을까 벌써 궁금할 지경인데, 제헌절이 올해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1: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을 특히나 기억하고 있는 게, 네. 그, TMI이긴 한데요. 제 생일이 7월 18일이에요.
0: 아~
1: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생일 앞에가 항상 공휴일이었다가,
0: 네.
1: 하긴 뭐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이기도 했지만, 공휴일이었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친구랑 농담했거든요. 쉬는 날이니까 그 전날 선물 사러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다시 이제 공휴일로 돌아온 거예요.
0: 네.
1: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사러 갈 수 있는.
0: 아, 저의... 공휴일인 게 좋은 거예요?
1: 그럼요.
0: 공휴일을 신 작가님 생일 선물을 샀는데 써라.
1: 그리고 뭔가 생일 앞에 공휴일인 거 왠지 내 생일에 선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제헌절과 네. 제가 이렇게 탁 붙어 있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제헌절을.
0: 제헌절 게... 다음 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네.
1: 법 다음에 김신지, 네, 이렇게.
0: 아, 네.

0: 생일이니까
1: 그쵸.
0: 헌법 생일,
1: 너무
0: 신지
1: 귀한.
0: 생일.
1: 아, 자꾸 껴서 이렇게 유통시키실 거예요? 네. 외우겠는데?
0: 이제 우리 카페인들 까먹을 수 없어요.
1: 아, 네. 아, 까먹으실 분들이 아닌데, 이 헌법 생일, 신지 생일, 이렇게
0: 네.
1: 지금 같이 나란히 두셨습니다. 아, 과감합니다. 오늘 신지 작가님. 근데 정말 달력에서 이렇게 빨간 숫자, 빨간색으로 칠해진 숫자를 보면,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빨간색은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하잖아요. 눈에 띄게
0: 맞아요.
1: 하기 때문에 그 날의 의미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휴일 그 자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복하게 된 것이 너무
0: 맞아요.
1: 좋다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듭니다.
0: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쁜 하루 중에 하나로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날 정도로
1: 그럴 수도
0: 여기는데,
1: 있죠. 네.
0: 어쨌든 법정 공휴일이 지정이 됐을 때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오늘이 제헌절이래. 오늘의 한글 날이래라고 하면서 한번더
1: 네.
0: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여러 기관이나 또 지자체 같은 곳에서 그날에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걸 하기도 해서
1: 네.
0: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하죠.
1: 저는 헌법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북카페에서 몇년 전에 헌법 관련 책을 한번 이제
0: 네.
1: 초대석 통해서 접한 적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대한민국 헌법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각국의 헌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한국 포함 담아둔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헌법 관련 책이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반성하게 되기도 했고.
0: 오, 그렇네요. 어떤
1: 네.
0: 책인지 궁금해지는데요.
1: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 나오셨던 책이랑
0: 네.
1: 명단에 있다가 네,
0: 제가
1: 음악
0: 한번
1: 네,
0: 찾아보겠습니다.
1: 들고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 우리 준비한 책 하나씩 열어볼게요. 하나씩 한 권이죠?
0: 네,
1: 네,
0: 한 권입니다.
1: 한권 준비한 이야기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님 흠칫 지금
0: 네,
1: 당황하셨습니다.
0: 내가 두 권을 가져왔나?
1: 아니요.
0: 생각하면서
1: 한
0: 가방을
1: 페이지씩.
0: 뒤적이고 있었어요.
1: 아니에요. 자,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스트레이트 오브 필라델피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앞서 살짝 언급했던 책, 저에게는 그 차병식 작가의 그 헌법 탄생 관련 얘기고 900페이지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1: 네.
0: 제가 제목이 찾아보니까 헌법의 탄생이 맞습니다.
1: 진짜
0: 그대로.
1: 딱이네요.
0: 그리고 824페이지. 이걸 또 반올림해서 900페이지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보시면 역사랑 경제, 그리고 헌법의 그 가치 같은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1: 오,
0: 볼 법해요.
1: 헌법의 탄생이라는 제목부터
0: 네.
1: 제헌절을 읽기 딱인 제철 독서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엮어서 같이 이제
0: 좋습니다.
1: 병렬 독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0: 좋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무엇인지 열어볼까요?
1: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이보라 작가의 법 짓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0: 법 짓는 마음. 이렇게 제목이 있으니까 뭔가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1: 그렇죠. 밥 짓는 이렇게 언뜻 아와 어를 뒤집기만 하면
0: 맞아요.
1: 밥으로 읽히기도 하고
0: 맞아요.
1: 집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집을 짓듯이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 혹은
0: 그쵸.
1: 밥을 짓듯이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 이렇게
0: 네.
1: 받아들이게 돼서 조금 더 친근하게 법에 다가서게 해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이 이보라 작가님이 명패에 적힌 문구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1: 네, 이 작가 소개부터 드리면요.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입법 실무를 담당했다. 2050 탄소 중립법, 웨파드 카르텔 방지 5법, 청년 기본법 등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 사람들의 고통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는 법이 조금의 쓸모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작가님이 놀랍다 했던 부분은
0: 네.
1: 바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준 국회 귀신이라는 별명이자 명패를 내걸고 일하는 보좌관이기도. 그러니까
0: 국회
1: 밤에
0: 귀신.
1: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 경무에 시달리면서 어쨌든
0: 네.
1: 국회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함께 일했던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명패를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거를 놓고 일하고 있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흠칫흠칫
0: 그렇죠.
1: 놀란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말하는 정도가 정말 얼마나 그럴 정도로
0: 네.
1: 많은 시간을 쏟아서 국회에서 일했을까도 있고요. 진짜 귀신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게 책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현장에서 10년 넘게 법 만드는 일을 해온 국회 보좌관이자 입법 실무자의
0: 네.
1: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헌절이 헌법이 탄생한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서는 어떤 시행착오가
0: 네.
1: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0: 그쵸.
1: 그 상세한 디테일들을 알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법이 우리 국민 당사자로부터 시작해서
0: 네.
1: 어떻게 국회에 가고 또 발의를 거쳐서 다시 또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0: 네.
1: 그 과정이 이제 사례사례마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이 법의 세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읽으면서도 또 국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0: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이보라 작가가 이제 만든 그 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알수
0: 네.
1: 있을까요?
0: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2050 탄소중립법이라든지 웹하드 카르텔 방지
1: 네.
0: 5법이라든지 청년 기본법 이런 것들 동물원법 만드는 데그 힘을 보탰다는 이야기들 나오고요.
1: 네.
0: 책에 그 각각의 법의 사례마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 미디어 통해서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1: 그쵸.
0: 이번에 어떤 법 통과가 됐다더라
1: 네.
0: 라고 하는데 그 상세한 과정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은 그럼 만들어지면 끝인가? 그 이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1: 네.
0: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책이었어요.
1: 그러면 한 부분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어 주실 건가요?
0: 네, 법의 표정과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법에도 표정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차오르는 눈물과 입 앙담은 결심이 배어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는 살균제를 산 가족들의 자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회한 섞인 단호함이 있으며 2050 탄소중립법에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슬한 두려움이 차별금지법에는 허리를 곧추세우게 하는 단정한 존엄이 있다. 법 만드는 사람도 법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어떤 때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기자의 마음, 어떤 때는 범법자를 수사하는 경찰의 마음,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는 상담사나 변호사의 마음,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영매의 마음. 그러다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집요하게 단서를 추적하는 흥신소 직원 같은 마음이 된다. 이렇게 법 만드는 입법 노동자는 법과 함께, 각각의 법에 깃든 사람과 함께 울고 웃고 지지고 볶으며 살아간다. 언론에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누리면서도 마냥 싸워대는 집단 정도로 보인다. 드라마나 영화 속 국회는 온갖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무협지이거나 서민인 주인공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입지전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국회의 모습은 허상이라고까진 못해도 피상쯤은 된다. 피상만 남은 국회는 둘 중 하나다. 시민의 안주거리가 되거나 욕지거리가 되거나. 문제는 그렇게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욕만 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사람의 것이 되고 그러면 불행하게도 국회는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가닿지 못한다. 세상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를 독차지에 사용하는 동안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은 뒤에 오는 이는 적어도 자신보다 낫기를 기대하며 애달픈 염원을 품고 국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채 서성였다. 그렇게 서성이는 동안 현안은 골물대로 골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 옳은 나머지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 사람은 자연이 아니기에 저절로 이뤄질 수 없다. 스스로 사람일 수 없다. 존엄하게 대해야 존엄해지고 사람으로 대해야 사람이 된다. 존엄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성원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이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일. 그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은 위로와 연대라는

시간과 가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통해 비로소 존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때 법은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의 약속이자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물망 역할을 한다. 각각의 법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법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도 담았다. 법 하나 통과되면 천지개벽할 것 같았지만 결국 눈 하나 꼼짝 않는 세상에 대한 서름과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되돌아보니 그래도 1cm씩은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낙관도 함께 담았다. 한 걸음의 1위와 한 걸음의 1비를 담아 걷고 걷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일 것이다. 바라건대 국회와 시민이 함께 서럽고 함께 낙관하길. 만들고 싶은 세상을 향해 나란히 걸으면서.

0: 이적 김진표가 함께한 곡 돌팔매 띄워드렸습니다. 이보라 작가의 책법 짓는 마음의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이 읽어주신 부분에도 있지만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 또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법의 보호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매 순간 이렇게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너무 당연시하거나 아니면 없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는 경험들은 많아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책 보다 보면 이 보좌관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뒤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새삼 알게 되고요. 국회의원에 앞서서 현장을 찾아가거나 혹은 찾아오는

0: 그 국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날것 그대로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매끈한 말로 다시 바꾼 다음에 또그 말을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서 그들을 설득하는 사람이기도 한
1: 그쵸.
0: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통과되거나 개정된 많은 법들이 이들의 손을 거쳤겠구나 싶어서 세상이 입법 노동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 법을 만들, 사실 법의 디테일을 만드는 거, 대중 앞에서서 법의 취지를 설명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입법 노동자들인데, 우리가 정말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국회는 그냥 정쟁과 선동이 난무하는 곳이야, 라고 흔히 생각하게 되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
1: 그렇죠.
0: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국회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법안을 촘촘하게 다듬어 나가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재헌절이니까요, 한번 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법안 발의를 합니다. 이런
1: 파리.
0: 법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함께 제출하거나 혹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합니다. 뭐 교육위원회라든지 환경노동위원회라든지 해당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이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뭐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공청회를 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문구를 점검을 합니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혹은 법률 용어와 형식이 적절한지 이제 살펴보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많이들 뉴스에서 보실 것 같아요.
1: 그쵸.
0: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제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정식 법률이 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 공포 후에 20일이 지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단계별로 또 어떤 실제 노동을 거쳐서 각 단계에도 여러 실무자들이 부딪히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또 공청회 같은 걸 여는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책이어서 아 내가 많이 들어본 법들 혹은 좀잘 몰랐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책이에요.
1: 그리고 그 앞서 살짝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도 담겨 있잖아요. 이
0: 맞아요.
1: 책에 보면 아무것도 된게 없는 것 같을 때도 되돌아보면 그래도 1cm씩은 나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낙관도 함께 담았다라는 구절을 지금 읽어주셨는데 이 부분 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0: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되게 뭐 정치나 국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좀 냉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1: 그렇죠.
0: 지금이 제일 별로인 것처럼 좀 한탄을 하듯이 말하게 되는데 이 작가님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돌아보면은 과거에는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나아지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어떤 법의 허점이 있어서 피해자를 계속 구제해주지 못했던 지점들 이런 것들이 법 개정이나 혹은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계속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1cm씩은 계속 나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볼 때, 아, 그래. 냉소하긴 되게 쉽지만 사실 굉장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1: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이 책에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별로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으로 잘못된 과거사, 오용된 권력의 피해자를 법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라는 글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이곳 국회는 피해자의 최종 종착지인 경우가 많다. 국회까지 전달되는 피해자의 말은 이미 수많은 곳을 거쳐오며 문턱마다 좌절됐을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피해자와 대면하는 순간 죽이든 밥이든 대안과 해법을 내야 할 책임을 부여받는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하는 루틴대로

대로 일단 나는 숨부터 고른다. 호흡 바꾸기. 그런 루틴이 생긴 이유가 있다. 평소 의원실 내 대화법은 이렇다. 나는 의원에게 의원님, 상황은 이렇지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고 같은 방 후배 보좌진은 나에게 기관에서 자료가 왔는데 요는 이러저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말한다. 기승전결에 결만 있는 대화다. 미팅 한번 하고 나면 휴대전화 메시지가 100개 이상 와있다. 말 한마디를 끝내기도 전에 꼭 다른 일이 치고 들어오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누가 말을 걸거나 전화가 와서 전송 버튼도 못 누르고 다음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국회에 오려면 일단 KTX나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역이나 터미널에 도착해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여의도 국회 앞까지 와야 한다. 도착하면 국회 내 의원회관 로비에 줄을 서서 출입 증명서를 쓴다. 그런 뒤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수령해서 엑스레이로 소지품을 체크하고 해당 의원실의 호수를 확인하며 요새처럼 복잡한 의원회관을 돌고 돌아야 한다. 그래서 의원실 방문자는 대부분 한여름엔 땀 범벅이 되어 한겨울엔 산만한 패딩을 벗어들고 헐레벌떡 들어오곤 한다. 이런 만남은 보좌진에게는 하루에 대여섯 번 있는 회의 중 하나일 뿐이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몇 주 전부터 예정된 국회 가는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루를 꼬박 비운 일정에 일말의 기대까지 동반한 모습으로 우리 방까지 온 사람에게 결만 들을 수는 없지 않나. 호흡 바꾸는 일은 내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다. 제가 8살 때 경찰에 잡혀갔고 성감학원에 수용돼서 매일 맞았어요. 맞아서 터진 얼굴로 수용소내 병원을 가면 의사도 아닌 수의사가 치료해줬어요. 지옥 같은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성감도, 지금의 대부도 앞바다를 헤엄쳐가는 아이도 많았어요. 그렇게 탈출한 아이는 대부분 시체로 발견됐고요. 소라와 낙지가 죽은 애들 몸에 붙어 눈구멍부터 파먹은 걸 본 거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피해자들 진상규명을 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도 냈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경찰에 잡혀가서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당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순이 넘은 김영배 선생님은 수십 년도 더 된 이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며 그때 그날의 소년처럼 우셨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정부 정책의 초점은 18세 이하의 불황아에 가장 먼저 맞춰졌다. 이들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구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범화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도시 치안과 사회 풍기를 악화시키는 존재로 경계되기도 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치안 및 사회정책에서 단속, 수용 중심의 불황인 행정이 더욱 강화되었고 1960년대 초반 사회 정화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불황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체계적으로 신축 정비되었다. 성감학원 피해자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법과 정책의 이름으로 수집, 수거된 사람이다. 우리 사회는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나? 그때는 불황아를 버렸고 지금은 누구를 버리고 있나? 사회의 분란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동권 투쟁을 하는 눈에 띄는 장애인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시대마다 사회에서 경계되는 이들의 부류만 조금씩 달라질 뿐 모든 사람을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과 배제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고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대리인으로서 국회의 본령이다. 내가 당신을 대리한다. 라는 말 속에는 법률적 책임과 함께 당신의 존재와 목소리가 되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그 본령을 성감학원 피해자들을 통해 다시 배웠다. 법은 하나의 도구일 뿐 피해자는 피해 사건으로 인해 단절

결된 일상을 다시 살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아 평생 각인된 고통에 한 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다.

0: 루시드폴의 사람이었네 듣고 왔습니다. 이보라 작가의 책 법짓는 마음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읽어주신 부분 진짜 큰 감동입니다. 이 정말 요는 이렇게 요약하고 그쵸? 결론만 말하면 이렇게 빠르게 그 핵심 부분에 도달하는 그 화법이 오가는 곳이 이제 국회인데 여기서도 먼길 찾아온 그 피해자들 만날 때는 이보라 작가님이 호흡을 바꾼다라고
1: 네.
0: 하신 부분 그게 너무 그 마음이 섬세해서
1: 맞아요.
0: 감동이었어요.
1: 저도 그런 이유로 바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일이든 사실 오래 하다 보면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초단위로 계속 일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사람에 대해서 더 무덤덤해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국회 가는 날이라고 정해졌을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을지 이런
0: 그쵸.
1: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맞이한다는 게 아, 이래서 이곳에서 일했구나, 이런 책을 쓸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국회에 가면 그 여기서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의원회관 구조가 크게 디귿자 모양이어서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호수를 확인하고 온 사람이어도 초행자는 반드시 헤맬 수밖에 없어서 늘 이렇게 한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한겨울에는 이 패딩 같은 외투를 무겁게 이렇게 둘둘 만 채로 늘 헐레벌떡 약간 시간에 늦게 이렇게
0: 그쵸.
1: 도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신다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0: 이 피해 당사자들이 국회를 방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1: 네.
0: 정말 그 심정으로 회화를 준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법을 짓고 계시는구나라고 또한번 느끼게 됐고요.
1: 네. 그리고 이 낭독한 부분에 나온 성가학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글을 보면 이 저자가 몇 달에 걸쳐서 해당 기관에 문서를 또 요청하고 8,500장에 넘는 기록을 보면서 이 피해 당사자들이 바라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 또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사안 자체를 또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극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이 과거사회 활동이 재개되고 2년 뒤에 이 성가학원 폐원 40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진실 규명이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받게 되는 그 결말까지 쭉 등장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점에 있었던 이 헤아리는 마음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날밤을 새면서 이 노고 끝에 또 무사히 이때 이야기하셨던 김양배 선생님이 또 사과를 받는 그 장면까지 등장해서 보다 보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띄지 않게 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차별과 배제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보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카타르시스도 느껴지는 게 조금 이 실무 현장에서는 그 틈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나 혹은 좀더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에선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작가님 비롯해서 이 법 실무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밝혀내면서 이를테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등을 새로 세운 사례들,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일하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0: 그쵸.
1: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안도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0: 그리고 국회의 본령이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0: 이걸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준 부분도 큰 감동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 네.
0: 국회의 존재 이유고 그런
1: 맞아요.
0: 것인데, 자꾸 이제 뭐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10년간 그 신뢰도 굉장히 하위권이었죠.
1: 맞아요.
0: 국회가 그런 곳으로만 이제 딱 바라보다가, 10년째 국민 신뢰도 꼴찌가 국회다. 이런 결과들 보다가 지금 이보라 작가님의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아, 그래, 이게 진짜인데, 이게 초심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1: 그 낭독한 글의 첫 문장도 이곳 국회는 피해자의 최종 종착지인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사기관의 여러 곳에 도움을 청했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결국 국민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 국회일 때 그럼 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인
0: 그쵸.
1: 책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글 낭독 뒤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전체 책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나날이 엉망을 갱신하고 있다는 분노가 외부로 발산되다 그것마저 힘에 부치니 이제 시민은 각자의 내면을 공격하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회와 경로 이탈을 반복했어도 걷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좀더 괜찮은 세계로 이행해 가고 있는 듯하다. 일희일비하고 좌고우면 하면서도 걷기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나아져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부여잡고 있는 한. 이라는 문장이에요. 제헌절에 너무나 제철 독서인 책입니다.
0: 맞아요. 오늘 왜이 책을 들고 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느껴집니다. 오늘 이보라 작가의 책, 법 짓는 마음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암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제철 산문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보라 작가의 법 짓는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자격을 획득하게 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 맞아서 오늘도 이 책을 골라오셨어요.
1: 네, 이 앞에서 제가 헌법생일, 신지생일이라고 네. 농담을 하며 시작하긴 했지만 이 제철 독서로서 법 짓는 마음 한번 읽어보시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날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면 그쵸. 그게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공휴일로 다시 제정된 그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당사자의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문이 규정이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신 적이 있을 것 같고 국회 앞에서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 정말 법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 이런 의문들 가진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또 카페인 여러분들이라면 실제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지켜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또 그런 국민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법의 발의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무엇보다도 이 이보라 작가, 이 국회 귀신의 너무나 따스한 그 마음이 맞아요. 느껴져서 신뢰감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 넷땡릭스 어떤 시리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0: 와, 국회에서 법 짓는 사람들의
1: 국회
0: 이야기를?
1: 국회 귀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
0: 국회 귀신 콕 집어서요?
1: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주인공일 것 같지 않나요?
0: 그렇죠. 그리고 매력적인 주인공이고 실제 만약에 그게 먼저라면 뭐 이렇게 OTT에서 국회 귀신의 캐릭터를 보게 된 게 먼저라면 와 현실에 저런 사람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꿈꾸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여기 지금 현실에 먼저 계신 거잖아요.
1: 우리가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때 실제로 그 직업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생각해보면 뭐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그런 것은 많이 봤지만 그쵸. 이 입법 실무자를 다루는 그건 저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제가 본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또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너무나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 또 관심의 사각지대이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자꾸 뭘 만들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레모네이드, 그 레몬 자리에 무슨 과일이 들어갈 수 있나 한참 얘기했는데 또 오늘은 이번 주는 법 짓는 마음 읽으면서 이거 좀 콘텐츠, 다른 콘텐츠로도 만들어

0: 지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 그만큼 너무나 그 피부 온도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7월 이제 중순을 지나서 정말 가장 덥다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대설을 향해 가고
1: 네.
0: 있네요.
1: 와, 하루가 뭐예요? 1년 너무 빠르네요. 벌써?
0: 근데 저는 여름 생일자여서 그런지
1: 네.
0: 여름을 좀늘 변호하는 입장이거든요. 사람들이
1: 아.
0: 더우면 여름 너무 막 여름 싫어 막 이런 이야기를
1: 네.
0: 하루에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도 두세 번씩
1: 아,
0: 듣는 것
1: 모르는 행인들
0: 같아요. 네.
1: 사이에서도?
0: 그럼 제가 늘 속으로 법, 여름을 지켜주고 싶은, 여름의 변호자가 되고 싶은 그런
1: 우리
0: 마음.
1: 여름을.
0: 그렇지만 여름은 이런 점이 있잖아요. 라고
1: 네.
0: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름에
1: 그쵸.
0: 좋은 점을 찾아보시는 일주일
1: 아,
0: 보내보시는 것도
1: 그럼요.
0: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사실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없으면 뭐 다른 계절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우리의 그 생체와 이 자연 생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다들 그 맛있는 여름 과일들은
1: 네.
0: 드시면서 더위만 미워하시잖아요.
1: 그렇게는 할
0: 그
1: 수 없다.
0: 더위가 열매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1: 맞아요.
0: 말씀드리고
1: 그
0: 싶습니다.
1: 더위가 우리도 키워주기를 네, 그러고 있다고 믿어봅시다.
0: 네.
1: 오늘도 나눈 이야기들 즐거웠습니다. 신희 작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레이디 가가의 홀드 마이 핸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0: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서,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싱가포르의 장관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문화계 인사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논란은 중국 영화 급아마적정서 디어 유의 더빙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남부 방언 조주어로 녹음이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표준 중국어 만다린어 더빙판만 상영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간 만다린 사용을 장려하며 이 방언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영화를 보셨나요? 질문을 했는데 문화 담당 장관도 아니고 그 대행이 농담한답시고 장관님은 영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네요. 뭐 의회에 계신 분들은 웃었지만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달랐죠. 이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영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뭐 다행히 싱가포르 정부는 이 농담과는 별개로요. 현재 영화 속 방언 사용 규정을 재검토하는 중이라네요. 급아마 적정서의 경우 관객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요. 원어, 즉 조주어로 상영도 추가로 허용됐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첫 곡은 바로 오프닝에서 언급한 중국 영화 급 아마 적정서 Dear You의 주제가 들으셨는데요. 첸지아의 월하 주차 달빛 아래서 차를 끓이며였습니다. 첸지아 이 북경 출신이라는데요. 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조주어를 공부를 해서 소화한 거랍니다. 만다린 버전도 당연히 있고요. 광둥어 버전도 또이 음악, 이 노래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언어가 다양하고 인구가 많으면 이런 게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군요. 조주어는 만다린과 일단 통용이 안 되고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발음도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짠한 그런 내용이네요. 급 아마 적정서 동남아시아 뭐 타일랜드 뭐이 등지로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서 남편 화교인 남편이 떠나고요. 중국 본토에서 고향에 남아서 이 가정을 지켜내면서 남편을 기다린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된 그런 분들의 눈물겨운 세월을 그렸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 장관 대행이 좀 농담을 좀 부적절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예, 거기에 어울리나? 그 봤냐는 질문에 대뜸 장관은 볼 시간이 없다. 예. 한국은 방언이나 뭐 이런 걸로 더빙이 되는 영화들은 없죠. 예. 그 예전엔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예전 60년대 뭐 실시간 녹음이 전혀 안 되던 그런 더빙 영화들 보면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 남자 주인공의 말투는 똑같고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더빙 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빙 영화를 본다는 거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좀 피곤한 경험인 것 같은데 이런 오늘 소개한 영화 같은 경우는 원어로 듣고 자막을 읽는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어로 듣고 굳이 더빙으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 또 자막으로 보라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속 여름 음악 두 곡입니다. 홍콩 출신의 아티스트 진추화 그리고 아비가 함께 부르는 One Summer Night. 76년 한국에도 개봉된 사랑의 스잔나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Chelsea My Love 이 영화의 사용곡입니다. 이어지는 곡 호주의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미국의 존 트라볼타의 영화 그리스 1978년작이죠. 이 사운드트랙에서 Summer Nights까지 두곡 듣고 오죠.

홍콩의 배우 겸 가수 첼시아 첸, 딘추화의 영화 데뷔작 첼시아 마이 러브의 음악 먼저 들었죠. 뭐 당시 홍콩 최고의 또 남자 배우였던 아비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 첫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호주 출신의 올리비아 뉴튼존과 미국의 존 트라볼타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그리스 사운드트랙에서 Summer Nights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7월 17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에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4년 제77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먼저 스코어 부문 수상자는 폴란드 출신의 영화 음악가 얀 A.P. 카즈마레크가 영화 네버랜드를 찾아와서, 영어 제목은 Finding Neverland죠. 이 작품으로 수상했습니다. 주제가 수상자는 우루과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호르헤 드렉슬러가 영화 Motorcycle Diaries 주제가 Al Otro Lado del Rio 강 건너편에서로 수상했습니다. 스코어와 주제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2004년 제77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부터 들어봤는데요. 피터 팬의 작가 J.M. 베리의 삶을 다룬 영화 조니 뎁이 J.M. 베리 역을 맡았던 작품 Finding Neverland의 스코어,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얀 카슈마레크의 Why Does She Have to Die였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을 들어봤죠.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동명의 평전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바우터 살레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그리고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과 로드리고 델라 세르나가 주연을 맡은 로드무비죠. 모토사이클 다이어리스에서 우루과이의 호르에 드렉슬러의 알 오트로 라도 델 리오 강 건너편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죠. 이번 주 만난 아티스트 다시 한번 세 분 모십니다. 월요일 소개한 브라질의 주앙 질베르투. 이번 음반은 그가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와 함께 발표한 64년도 게츠 질베르투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지사피나두. 이 곡의 원곡자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또 피아노 연주로 이 앨범 전체에 또 참여를 했죠. 이어서 화요일에 만난 영국 웨일스 출신의 싱어, 보컬리스트 바니 타일러. 이번에는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된 곡을 골랐는데요. 84년 영화죠. 케빈 베이컨의 출세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풋루즈, 영화 풋루즈의 사용곡 Holding Out for a Hero입니다. 이후에 보니 타일러 자신의 여섯 번째 음반에 이 곡을 수록했고요. 이 곡이 짐 스타인만과의 작업 넘버 2죠. 히트곡 연달아 또 잘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벨기에의 자크 브렐. 1959년 누미키 드파가 수록된 그의 네 번째 음반에서요. 라 발사 밀덩, 1000박자의 왈츠까지 세 곡 골라봤고요. 세 곡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파트리시아 캐스가 부르는 L'amour devant la mer, 바다 앞에서의 사랑인데요. 97년도 앨범 Dans ma chair, 나의 몸 안에 수록곡입니다. 고즈넉한 피아노 발라드에 실어낸 반전 샹송인데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삶다운 삶을 살고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눈 앞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등 뒤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며 그저 침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할까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까요? 이 지옥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해요. 사막에 몸을 숨기고 바다 건너 먼 곳 우리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들키지 말고 도망쳐요. 전쟁의 불길을 피해 동쪽 섬나라에 도착하면 바다 앞에서 사랑을 나눠요. 태양이 눈부신 한나절의 빛 속에서 춤을 춰요. 지옥 같은 건 비웃으며 아이를 낳아요. 한 줄기 순한 바람을 따라 달려가 봐요. 한 줌의 흙이 조용히 내려앉아 빛을 뒤덮기 전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요맹이 전하는 노래 프랑스의 파트리샤 캐시의 1997년 발표곡 L'amour devant la mer 바다 앞에서의 사랑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다 테마의 곡이네요. 이탈리아의 두 아티스트의 버추얼 듀엣인데요. 루치오 달라의 원곡을 2022년 제자레 크레모니니 그가 성사시킨 버추얼 듀엣 스텔라 디 마레 바다의 별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체사레 크레모니니 그리고 루치오 달라의 스텔라 디 마레 바다의 별 벌추얼 듀엣곡 듣고 왔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이어지는 새음행 2부 오늘 순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브라질의 시쿠 바르키 그의 80년 발표곡 마르 이 루나 바다와 달 97년도 스페인의 아티스트 아나벨란과 발표한 듀엣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그리스의 사비나 야나뚜의 노래로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이죠. Wide Open Sea, 더 넓은 바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도 그리스의 아티스트의 곡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안젤리크 이오나토스가 부릅니다. 오소 디아크리 이탈라사, 바다가 있는 한. 이 음악 듣고요. 금요일에 DJ 선곡 열디 앨범 반장 이어갑니다.

이었죠. 시카고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재즈 록, 재즈 팝, 그 다음에는 뭐 어덜트 컨템포러리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그긴 역사의 시카고의 디스코그래피에서 히트곡이 가장 많았던 데이비드 포스터 시절,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와 함께 작업한 시절에서 히트곡만 딱딱딱 골라서 들어봤죠. 그리고 이 집에서 또 재즈 락 시절의 대표곡 또 하나 골라서 들어봤고요. 오늘 드는 생각은 그 예전 사람들이 뮤지션들도 그렇고, 특히 그 청자들이 브레스 소리를 더 좋아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팝의 영역에도 그런 편곡이, 그런 요소가 요즘은 거의 못죠? 예, 브레스, 뭐, 재즈나 그런 영역 아니면은 추억의 복도라 그래야 되나? 추억의 복도를 함께 걸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 요리디 앨범 반장, 시카고로. 오늘은 추억은 아니고요. 미지의 영역이자 저에게는 그리스 음악 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DJ 선곡 시간에 궁시렁궁시렁 제가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60, 70년대 그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뭐 헐리우드도 그렇고 영어권 서구에서 왜 그렇게 그리스 문학에 열광을 했는가?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궁금하고 뭐 궁금하면 알아봐야죠. 근데 그러지는 또 못하는 사정에 좀 한심하긴 한데요, 스스로.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름 그래도 디스코그래피를 좀 펼쳐놓고 청취하면서 나름 조사하기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뭐 미국을 진원지로 이 히피,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뭐 수많은 그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요즘은 흔히 쓰는 싱어송라이터의 전통, 뭐그 당시에는 기타 한 대로 정말 음유시인의 그런 모습을 또 당시 놀라운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밥 딜런 같은 사람도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 외에도 싱송라의 전통이 뭐더 오래전에 뭐 트루바도르 뭐 이런 전통으로 이어진 그때부터 이어진 거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스에도 싱송라 전통이 있었다라는 힌트가 있어가지고 왜 없었겠어요? 그전 세계 글로벌권이었는데 뭐 지금처럼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음반을 수입해서 듣고 서로 음악 얘기 나누고 평단이 있었고 라이브 연주로 클럽에서 공연장에서 그런 곡들을 서로 연주를 했으니까 확산이 됐겠죠. 그런 센세이션에 반응한 그리스의 또 예술가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음악을 주저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약간 그 그리스와 그 지역색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취향적으로 제 청취 스펙트럼에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할지 매번 좀 고민이 되는데 그야말로 뭐 어느 우리 또 청취자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스 음악은 약간 의리로 듣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면서 그리스의 그 60년대 싱송라의 계보의 시작이 있었답니다. 그 살짝 전에는 그리스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무브먼트 중에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벤치마킹해서 지식인들과 뭐 예술가들이 모이는 카페나 클럽 씬을 중심으로 번진 그런 음악 운동이 있었답니다. 그 운동과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싱송라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이 분이 1세대 선구자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사적인 저의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주 율디 앨범 반장 잘 들려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사연까지 올려주신 분들 더 고맙습니다. 16, 17, 18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디스코그래피가 상당한데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전 그리스가 추모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분의 이름은 디오니시스 사보풀로스, 1944년생. 뭐 흔히 하는 비유로 그리스의 밥 딜런으로 추앙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낯선 그리스 음색에, 그리고 제가 좀 소화하기 버거워하는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는 아닐 거라는 기대에,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가 그리스 아티스트에게는 또 미쳐서 어떤 변형된 형태로 표출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1966년 데뷔 음반을 발표합니다. 앨범 제목이 포티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트럭이라는 의미라네요. 트럭. 이게 굉장히 또 개인사적인 의미로 시골에서 상경한 그 시골 출신의 젊은이였답니다. 이 사보풀로스라는 당시 20살이 갓 넘은 그런 나이에 아테네로 상경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을 떠올리면서 또 자신의 자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데뷔 음반을 채웠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이죠. 예, 그 20대 초반에 축적한 이야기가 자전적 이야기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60년대라는 특수성이 아마 뭐 세계사적으로도 그리스도 비슷한 뭐 도시로 몰려드는 그 젊은이들, 아까 그 표현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문제작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로 몰려드는 그 젊은이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 소외와 계층 신분차로 벌어지는 뭐 그런 것들. 근데 여기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이 작가인 사보풀로스는 이렇게 썼네요. 자기가 가진 것, 심지어 여유가 없는 것까지 다 내주려고 작은 세계를 떠나 수도에 도착한 젊은이들에게 경의를 느꼈다. 경의를 느꼈다. 야, 약간 그 의미 해석이 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설명한 그 농촌 청년이 서울이라는 곳을 큰 꿈을 품고 비슷한 건가? 근데 이게 약간 아무튼 예 넘어가고요. 그 트럭이라는 음반에서 솔로 기타, 어쿠스틱 기타 반주에 맞춰서 자작곡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한 곡으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밥 딜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두 번째 음반, 3년 후에 발표된 1969년작 미치광이의 정원이라는 이 밴드와 녹음된, 그리고 나름 사이키델릭 요소도 내포한, 그리고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좌측으로 치우친 그런 노랫말도 포함한 이 흥미로운 음반에서, 그리고 당연히 민속적인 요소도 포함된 그 음반에서 7곡을 골랐습니다. 보너스까지 해서 8곡 총 선곡을 했고요. 그 당시 싱송라 무브먼트, 이 운동의 중심에는 리라, 라이라라고 읽어도 되고요. LYRA. 그러니까 수금이죠, 수금. 천사, 뭐 그리스 고대 벽화나 이런 거 보면 등장하는 악기죠. 이 이름을 한 독립 레이블이 있었답니다. 이 독립 레이블은 2007년까지 존속되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싱송라 전통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그닥 상업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 레이블에 흡수가 되면서 이제는 전설 속으로 사라진 레이블인데 이때 그 싱송라 그리스의 싱송라 무브먼트와 함께 중요한 바탕을 만들어준 돈을 댄, 쉽게 말하면 그런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보풀로스 일단 음악

들어보시면 뭐 목소리의 음색이나 뭐 가창을 들어보시면 손 꼽힐 만한 그런 실력이나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이게 그런 싱송라 장르의 특성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가창력이나 뭐 음색 이런 거 넘어 작가의 예술을 보는 거잖아요. 이 라이라 레이블의 사장도 겨우 66년 데뷔 음반이 3,000장 정도뿐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2집, 그리고 계속해서 3집. 그러니까 66년부터 83년까지 사보플로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이라 소속이었다는데 상징의 의미겠죠? 나중에 좀 성공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라이라 독립 레이블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저의 처지가 약간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이런 레이블 대표 후원자 덕분에 팔리지 않는 음악을 꾸준히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사함의 그런 마음에 이게 또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싱송라 무브먼트 그리스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진정 새로운 게 이렇게 출발하려면 그게 거대한 대중의 취향의 벽을 뚫는다는 거는 그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또 그리스의 정치 상황도 군사 독재나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후루 치우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싱송라 작가 중심의 음악이 환영받을 수는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 발견이 좀 흥미로운데 음악에 대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주로 이분이 약간 피터팬적인 어떤 정서인 것 같아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싱송라 분도 한때는 락송을 막 쓰다가 뭐이 동요를 만드시기도 하고 약간 어린 친구들을 위한 작품 활동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마음이 표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출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죠.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좀 순수의 영역, 싱송라들은 뭐니 뭐니 해도 세상의 눈을 가졌다기보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포착해야 되는 거니까 좀더좀 멍청할 정도로 순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분은 성공한 아티스트이죠. 2025년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음반을 발표했고 사보플로스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의 소프트 파워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리스 사람이 듣고 있다면 아, 그 음악 별론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발견이 디오니시스 사보플로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싱송라 무브먼트의 시조 같은 사람이군요라고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8곡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저의 선곡 8곡 전해드렸고요. 그리스의 1세대 싱어송라이터 디오니시스 사보폴로스의 1969년 그리고 66년 음반에서 각각 7곡 1곡 였습니다. 선곡표에서 자세한 곡 제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악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안나비시의 파라미티 헤하스메노 잊혀진 동화 75년 발표곡입니다.

그리스 아티스트 아나 비시의 1975년 곡 파라미티 헤아스메노 잊혀진 통화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새음행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상현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 순서는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로 준비했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도 그리스 아티스트의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원곡자는 캐나다의 로리나 맥켄닛이죠. 그리스 가수 하리스 알렉시우가 부르는 또 땅고 디스 네펠리스.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겜디입니다.
1: 아니 겜는 씨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0: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무려 용기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마카야 씨가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아예 한 입만 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1: 아니 아 용기 내서 말을 하지 그랬어요. 아 그럼 제가 네 조금만 줄게요 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 그런데 저도 남 말할 처지는 아니네요. 아까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적립할게요. 이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0: 맞아요. 이렇게 또 작은 부탁 질문 하나가 이상하게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용기를 내보면 왜 고민했지 하는 일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은 고민하지 말고 용기 내보는 거 어떨까요? 용기를 내는 건 3초면 충분하지만 그 덕에 생기는 기쁨은 훨씬 오래 남으니까요.
1: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캠디 씨, 캠디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너무 예쁜데 저 갖고 싶어요.
0: 하, 마카 씨, 그건 용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도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Hey everyone, this is DJ Camden and I want to give you courage.
2: Hello, I'm DJ Makaya and I'm going to take Camden's hairstyle and make my own with my 용기.

0: 둘, 셋,
1: We go on and on!
0: 안녕하세요. 아이들 한국어 DJ 캔든 치크치크치크 DJ 마카요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치의 워너비였습니다.
1: I wanna be Cammy's hair. 네, 오늘 오프닝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아 이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내었던 순간 네.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
0: 최근에 저 하나 있습니다.
1: 최근에요?
0: 네. 제가 이제 댄스 레슨 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1: 오.
0: 그래서 이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컵 있죠?
1: 네.
0: 그냥 그 컵에다 마시면 뭔가 부족해요. 그러다
1: 양이...
0: 보니까 저희 회사 13층에 네. 되게 맛있는 음료들이 있는 가득한 냉장고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댄스 레슨을 밤에 하잖아요.
1: 그쵸.
0: 새벽.
1: 그쵸.
0: 새벽이라서 이제 특히 위층에는 거의 아무도 없고 다 퇴근해
1: 맞아요,
0: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불도 다 꺼져 있어요. 근데 그 13층의 그 냉장고가 굉장히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이겨내고
1: 네.
0: 용기를 내서
1: 네.
0: 음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0: 네. 근데 진짜 어제 음료수를 가지러 갔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음료 가지러 가는 건 괜찮은데요.
1: 네.
0: 음료 가지고 이제 나올 때 그 뒤에
1: 근데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 같긴 해.
0: 그래서 아 그래서 거기가 13층이잖아요.
1: 네.
0: 그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무서워서
1: 네.
0: 제가 항상 10층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1: 아
0: 왜냐면 네 왜냐면 13층에 그 음료수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뒤에 으스스한 게 있단 말이에요. 기운이.
1: 귀신이 따라 나오죠.
0: 네, 그래서 13층 엘리베이터에 못 있겠어요, 제가.
1: 무섭구나.
0: 네, 그래서 10층까지 내려가서 조금 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잡고 나. 너무 TMI였다.
1: 아, 되게 귀엽네요. 사실 캠디가 용기 낸 게 하나 더 기억이 나긴 하는데
0: 어?
1: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0: 네.
1: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어요.
0: 아,
1: 근데 거기서 진짜 아무나 못 가는 제일 높은 꼭대기 층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높았거든요.
0: 네.
1: 거기 가서 저희가 또 사진 찍고 한번 그 투어를 받았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 캠디가 바닥을 기어다녔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두 발로 진화를 한 모습이 전 그쵸?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0: 네 발에서 두 발로?
1: 그렇죠. 아, 제가 인간의 진화 모습을 네. 한 곳에서
0: 네.
1: 3분 안에 봤어요.
0: 네, 3분 안에 진화했어요 제가.
1: 근데 거기 저도 사실 높은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0: 근데 티를 잘 안 내시더라고.
1: 아 저요?
0: 네.
1: 저 초반에 무서웠는데 그래도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생각하면서 사진을 좀 찍고 즐겼습니다. 왜냐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럴 기회가.
0: 그쵸.
1: 저 너무 너무 좋은 기회였고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이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면 이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0: 그럼 마카 씨가 어렸을 때 작지만 큰 용기 냈던 적이 있었나요?
1: 아, 있습니다. 약간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 계속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연습생으로 확정이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이제는 제가 호주를 떠나고 한국으로 이제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근데 호주는 그 고2 때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만 이벤트를 여는 그런 게 있어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뭐 연회장을 잡던가 아니면 뭐 배를 빌려서 배 위에서 이렇게 뭐 작은 파티를 하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0: 네.
1: 제 학교 거는 제가 분명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0: 음흠.
1: 이 시기가.
0: 음흠.
1: 그래서 나는 이걸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잖아요.
0: 네.
1: 약간 친구들이랑 놀고 그냥 뭐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런 건데 우리 엄마가 계속 아니야 너는 너희 학교 거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해. 타이밍 괜찮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0: 네.
1: 제 마음속에는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 나는 분명히 한국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용기를 내서 차라리 내 친구께 더 일찍 하는데 초대를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초대권이 있는데 내가 초대해준대. 그래서 내 친구 거를 친구들이랑 몇 명 다녀오면 안 되냐. 다음 주에 있다 했는데 엄마가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밤 늦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 나가냐. 너 어디서 어떻게

0: 돌아올 거냐? 그럼 아, 지하철 타면 된다.
1: 네.
0: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가 진짜 화내는 거야. 막 그러면 너 이거 가면 너희 학교 거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케이. 오케이. 나 우리 학교 거안 갈게. 안 갈게 하고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사실 우리 학교 거갈수 있었으면 어떻게든 그것도 가려고 했을 건데. 그렇게 용기를 내고 제 친구 거를 갔어요.
1: 네.
0: 근데 그걸 가고 재미있게 놀고 학교 거를 못 가게 됐습니다. 제 학교 거를.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연습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마마. I calculated everything, mom. You were wrong. I was right. But I love you.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때 재밌게 이렇게 놀고 사진 좀 찍고 호주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추억이죠. 그래서 제 자신한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때 용기를 낸 거에. 왜냐면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1: 아니 뭐 반대로 용기 내지 못해서 후회했던 적도 있으세요?
0: 캠디 있어요? 저는 일단 있어요. 저는 그 카페를 한번 갔는데
1: 네.
0: 음료를 제가 스트로베리 타르트라고 말했는데 스트로베리 파르페라고 알아들으셔가지고 음료수가 4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3명인데. 그래서 일단은 용기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바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가자 해서 숙소까지 그 차가운 음료수를 한 손씩 이렇게 들고
1: 겨울이었나요?
0: 그때 손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후회를 좀 했습니다. 예, 아, 그때 진짜 타르트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1: 아, 너무 먹고 싶네요, 저희 타르트가.
0: 그죠?
1: 네.
0: 아, 그, 아랑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원래 커피 많이 안 먹는데, 피곤할 때 커피랑 달달한 디저트 먹으면, 아우, 장난 아닙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스트로베리 파르페를 우리 브라이언 씨한테 줘가지고, 브라이언 씨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1: 네.
0: 네, 다행히 그, 낭비가 되진 않았어요.
1: 네.
0: 네. 좋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용기 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0: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노래 듣고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하츠 투 하츠 Heart Emoji 듣고 올게요.
0: Heart.

0: What?
1: 네, 오늘의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필요하다입니다.
2: 필요하다 means that something is absolutely required or that something must exist. In English, it's similar to necessary.
1: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2: 아이돌 한국어에 꼭 필요한 게스트, 보석 같은 노래만 쓱쓱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오세요.
3: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 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 오랜만인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3: 아, 제가 이 근황을 물어볼 때 항상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2: 네. 네.
3: 집에서 일하고,
2: 네.
3: 집에서 밥 해먹고,
2: 별건
3: 없었습니다.
2: 이제 집에 좀 적응이 되셨나요?
3: 아, 그럼요.
2: 아, 너무 좋네요.
1: 혹시 뭐 혼자 주무시는데 뭐 무섭진 않으시죠? 뭐 원래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에다가, 환경에서 자다 보면 이제 네.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무서울 때도 있는데. 약간.
3: 아, 그런 건 있었어요.
1: 뭐죠?
3: 아직 이웃들끼리
2: 네.
3: 친하진 않잖아요.
2: 아, 네, 그렇죠.
1: 네, 네.
3: 근데 이웃도 이제 각양각색이라 네. 어떤 분은 저를 좀 경계하거나.
1: 오, 경계?
3: 사소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2: 오, 벌써?
3: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이제 트러블이 좀 있는 적도 있었지만. 네.
1: 그리고 영상편지라도.
3: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2: 아, 맞아, 맞아. 나쁜 네. 사람 절대 아니지. 네. 아, 그래, 저희도 네. 그 처음 들어갔을 때 이웃분들이랑
3: 네.
2: 살짝, 저희는 그래도 되게 그 완전 인사 항상 하고 그래도 항상 말을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3: 네.
2: 특히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저는 일단 경비 아저씨랑 친해집니다. 경비 아저씨
3: 중요해요.
2: 네, 경비 아저씨를 보면 항상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3: 네.
2: 하면 항상 되게 좋아하셔요. 왜냐면 경비 아저씨도 혼자 계속 일하시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스토리를 좀 줘야 되는데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분이. 네. 전기 자전거를 사셨을 때가 있어요.
3: 네.
2: 근데 그때 저희 멤버 카엘 여기 우연하게 딱 우리 엘베를 내렸는데 계신 거예요. 자전거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는데 카 형이 우와 전기 자전거 사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말을 한두 번밖에 안 섞어봤거든요. 그것도 그냥 인사만.
3: 네.
2: 근데 카 형이 되게 귀엽고 발랄한 성격인데 아저씨가 좀 당황하셔가지고 네. 일 때문에 하나 장만했습니다. 근데 우와 저 나중에 이거 한번 타봐도 되나요?
1: 와 용기.
2: 네.
1: 야, 이거야말로 진짜 용기예요.
2: 맞아요.
1: 그래서 어떻게 딱 처음 본 사람한테 이거 타봐도 되나요?
2: 그래서 나중에 시간날 때 혹시 빌려도 돼요? 했는데 아저씨가 네.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끼리 되게 재밌었던
1: 진짜 빌려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2: 네, 한번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한번 타봐도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야, 형 대단하다.
1: 대단하네요.
2: 네. 아, 이런 이웃들 친해지면 좋죠.
3: 그럼요.
2: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3: 아,
2: 오케이.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필요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나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나 애착 물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캠든 씨가 아니고 대환님, 애착 물건 있으신가요?
3: 저는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2: 네.
3: 제가 이 스마트폰 산 지가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2: 진짜요?
3: 안 고장나요. 바꿀
2: 이야.
3: 수가 없어요.
2: 우와.
3: 네, 그래서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그쵸, 그쵸.
3: 네, 보조 배터리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려고 또 주머니 넣긴 좀 크니까
2: 맞아요.
3: 그것 때문에 가방 갖고 나갈 때가 있을 정도.
2: 맞아요. 보조 배터리 제가 주머니에 넣고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3: 네.
2: 바지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벨트가 없는 바지고 허리가 살짝 딱 맞는 바지였었는데 주머니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지를 잡고 돌아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3: 아, 저 근데 뭐 뭔지 알아요.
2: 뭔지 아시죠?
3: 집 근처에 헐렁한 바지 그냥 입고
2: 맞아요,
3: 돌아다니다가
2: 맞아요.
3: 뭐가 이렇게 이거 무거운 거 있으면 네, 약간 창피한
2: 맞아, 네, 맞아.
3: 생기죠.
2: 우리 캠디는 애착 물건 네. 있으신가요?
1: 저는 안약이요.
2: 아, 렌즈 많이 끼다 보니까.
1: 네.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지금은 투명 렌즈 꼈는데요.
2: 네.
1: 이 투명 렌즈는 수분이 많은 좋은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2: 네,
1: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광고하는 거 아니고.
2: 광고는 주셔도 됩니다.

0: 100% 돈으로 문의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건 되게 편안한데요. 이제 가끔씩 이제 컬러 있는 컬러
1: 컬러렌즈.
0: 렌즈 끼면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1: 두껍잖아요,
0: 예.
1: 컬러렌즈가.
0: 그래서 낮잠을 또 저희가 이동하면서 잘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안약 없으면 이제 잘못 버티는 스타일.
1: 건조해지고 눈도 빨개져요. 그래서
0: 아,
1: 이게 티가 나가지고
0: 그니까요.
1: 사실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안약이랑 물티슈. 예.
1: 청결, 청결
0: 청결, 예.
1: 유지.
0: 왜냐면 전 제가 먹은 자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1: 근데 진짜 그 캔디가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가끔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흘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다 보면 당연히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닦으면 문제인데 캔디는 항상 닦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끼리 또그 치킨을 먹었거든요. 저희가 좀 흘렸나 봐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데 딱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캔디가 이미 닦고 있더라고요.
0: 그것도 보셨네.
1: 아니, 전또
0: 아니,
1: 보죠.
0: 왜냐면 저는 왜 흘린지 알아요?
1: 왜요?
0: 닦기 위해서요.
1: 이
0: 아, 닦는 걸 좋아하니까. 네.
1: 닦는 걸
0: 제가 왜
1: 좋아하는구나.
0: 흘리겠습니까? 안 흘려도 돼요.
1: 그러네.
0: 네.
1: 이런 큰 그림이. 자, 혹시 닦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동호회
0: 네,
1: 만들어가지고.
0: 저랑 같이 밥 먹어요.
1: 저번에 우리 그 건비르님과 홍어 동호회 얘기했잖아요.
0: 그 동호회는 홍어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1: 닦는 동호회.
0: 홍어는 흘릴 수가 없어요.
1: 좋습니다. 이렇게 애착 물건 한번 소개를 해봤네요.
0: 네. 그럼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를 넘어가 볼까요, 대화 씨?
2: 네,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바로 대원님의 스페셜 코너, 취향의 발견.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지금이 딱 마카가 텐션이 확 몰릴 때예요, 지금.
1: 두 번째.
0: 지금 그 타이밍이 왔어요. 예,
1: 맞아요.
0: 지금 딱.
1: 제 텐션 올랐을 때 한번
0: 이럴
1: 달려보자고요.
0: 때 옆에서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1: 가자고, 가자고. 오늘도 우리 대화님이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2: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주제 하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
1: 맞아요. 그때
2: 얘기
1: 했었죠.
2: 나누다가
1: 맞아요.
2: 네, 우리 캔디가 인디 음악 한번 해보자.
0: 맞아요. 제가 조금 이 alternative 조금 잔잔한 음악을 굉장히 요즘 푹 빠져 있어가지고요.
1: 아이고, 좋다.
0: 그런 음악을 좀 추천받고 싶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인디를 주제로 정했고요. 오늘은 한국의 인디 음악을 좀 이야기하고 시간이 또 나면 다음 주쯤에 아마 그 해외 인디도 해보는 것좀 어떨까?
1: 캔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제가 또 해외 인디도 많이 아는데
1: 그렇죠.
0: 사실 국내 인디도 좀 많이 알고 싶어서 일단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정말 좋네요.
1: 좋지. 인디 파티네요.
0: 네.
1: 좋다. 오케이.
2: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인디 음악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 인디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2: 근데 정말 애매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인디라는
1: 근데
0: 게.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0: 저도 사실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크게 두 의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원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인디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인디펜던트에서 온 겁니다.
1: 인디펜던스의 줄임말이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내고 싶은데 나는 A란 음악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인가에 음반사나 이런 데서 내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받아두지 않는다. 뭔가 그쪽에서 상업적으로 이게 뭐 팔릴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면 음악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인디펜던트, 그런 걸 인디 뮤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자체적인 유통망을 갖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작은 씬을 만들어서 뭐 펜진이라던가 뭐 동네 어떤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끼리의 그걸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 왔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요즘은 이런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유통망이나 뭐 팬진이나 이런 데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독립적이지 않지만 인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용어가 애매해졌는데, 하여튼 사전적으로는 인디가 이제 독립적인

0: 인디펜던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그러면 인디 음악 안에도 장르가 많겠네요.
0: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인데,
1: 네.
0: 인디는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1: 오.
0: 음악을 그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어떤 방식인 거죠.
1: 과정인 거군요.
0: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독립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몇 취향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제
1: 그쵸,
0: 그런 것들을
1: 그쵸.
0: 우리가 좀 뭉뚱그려서 인디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1: 아,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곡들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인디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0: 그렇죠.
1: 신기하네. 그러면 인디 뮤직은 그 과정을 표하는 그런 거였나요?
0: 네.
1: 신기하다.
0: 그래서
1: 진짜.
0: 음악적 스타일을 가진 그런 건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그럼 얼른 들어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 맛보기로 만나보겠습니다.
3: 밤이 깊었네. 번하며 춤을 추는
0: 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계십니다. 한국 인디 음악을 얘기할 때이 밴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인디 씬의 시작을 보통 1995년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1995년에 이제 클럽 드럭에서 컷 코베인 추모 공연이 열립니다. 1주년 추모 공연. 왜냐면 이제 이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그거를 보통 한국 인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라잉넛, 뭐 노브레인, 언니네이발관, 델리스파이스 이런 밴드들이 인기를 끌면서 본격적으로 이 씬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때 중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마포 지역이랑은 좀 사는 곳이 멀어가지고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1: 네.
0: 그때도 제 친구들 중에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가져오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 나왔어. 중고등학교 때제 느낌은 그랬어요.
1: 네.
0: 네, 일단 크라잉 넛,
1: 그쵸.
0: 뭐 울고 있는 뭐 견과류, 노브레인, 뭐 뇌가 없다, 뭐 이런 식이고, 언니네 이발관, 저건 뭐야, 뭐 무슨,
1: 그쵸.
2: 델리 스파이스도.
0: 그래서
1: 맞아.
0: 되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다.
1: 네.
0: 네. 그리고 그뭐 주류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조금씩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막 거기 앞 작은 클럽에 모여서 막땀 흘리면서 사람들이 막 슬램하고 노는데, 와, 저런 세계가 있구나. 네. 그래서 한국 음악계에 이상한 애들이 등장했고, 거기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거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1: 네.
0: 1990년대 중반이고요. 네. 그때 이후로 한국 인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주요 지역이 이제 홍대 앞이었어요.
1: 홍대.
0: 네.
1: 역시.
0: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홍대가 좀 힙한, 네,
1: 맞아요.
0: 그거의 상징으로 떠올라서 지금까지 가고 있죠.
1: 그러면 사실 지금의 홍대가 있는 게 인디 뮤직
0: 맞아요.
1: 때문이라고. 맞네요, 그게 그냥.
0: 그렇죠. 예전에 그 홍대 1세대 뭐 이렇게 공간 기획하시고 그런 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예전에 그 인디 씬이 만들어지기 전에 홍대는 진짜 그냥 카페 몇개 있고,
1: 오.
0: 뭐 미술학원들 좀 있고,
2: 네.
1: 이야.
0: 심지어 그 주택가에 우물도 있었대요.
1: 진짜요?
0: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는데, 예, 네,
1: 이렇게
0: 음악으로
1: 바뀌었네요.
0: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1: 야, 음악의 힘이 엄청납니다.
0: 그렇죠.
1: 사람을 모으는 힘. 좋아요.
2: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듣고 계신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네. 왜 음악을 준비를 했냐면, 한국 인디의 그 1세대 혹은 좀 초창기를 크게 장르를 양분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조선 펑크라고 해서 한국적인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펑크를 조선 펑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1: 네.
0: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 같은 밴드들이 주도를 했고요.
1: 네.
0: 한편에선 언니네 발관이나 델리 스파이스처럼
2: 언니
0: 조금 더 대중적인 팝이 좀 결합돼 있는, 그리고 막 강렬한 락 사운드보다는 조금 대중적인, 역시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모던 락 계열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쪽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또 델리
2: 이
0: 스파이스여서
2: 노래 알아.
0: 준비를 했어요. 네.
2: 저도 알아.
1: 근데 저도 알아, 이 노래.
2: 진짜요?
1: 대박이다. 내가 이 노래 어떻게 알지?
2: 저는
0: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이
2: 그쵸.
0: 곡이.
2: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좀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2: 네,
0: 멍멍하고.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후렴 때 갑자기 웅장해지잖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2: 많은 세션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정말 제 스타일.

0: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콘서트 분위기 곡.
1: 아, 맞아요.
0: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약간.
2: 아, 스마트폰 들고.
0: 네, 코러스에 이렇게 다 같이 손 흔들면서 약간 몇 명 울고 약간 그런. 아, 그게 상상이 되네요. 아, 좋다. 오랜만,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3: 되게
0: 너무 익숙한 좋네요. 멜로디여서.
3: 네.
0: 오, 좋네요.
2: 저 때는 그 H2라는 만화가 굉장히.
0: H2.
2: 만화요? 야구 만화입니다.
0: 아, 진짜요?
2: 네, 어떤 라이벌, 스포츠, 삼각관계 이런 게 있는 청춘 만화인데 그 H2 만화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0: 아, 진짜요?
2: 네.
0: 오, 진짜 신기하다.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네. 신기하네.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완곡으로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2: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홍대에 있는 DJ 마카야와
1: 마음이 인디 음악으로 가고 있는 DJ 캠든, 그리고
2: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이대화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한국의 인디 음악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엔 어떤 곡인가요?
3: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2: 네, 다들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입니다. 앞서 크라잉너트하고 델리스파이스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들을 보통 인디 1세대라고 부르죠.
1: 네.
2: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세대는 없느냐? 당연히 계속 있겠죠.
0: 그쵸.
2: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2000년대에는 1세대들 중에 스타가 된 사람들 말고는 딱히 슈퍼스타들이 그렇게 활발히 탄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시 한번 어떤 사람 표현으로는 홍대 앞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0: 오.
2: 다시 한번 대중들이 인디 음악에 확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0: 네.
2: 그때가 2007, 8년, 9년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장기하와 얼굴들도 있었고
0: 네.
2: 검정치마도 있었고 브로콜리 너마저도 있었고 또 10cm도 있었고 정말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0: 네.
2: 그 중에서도 장기하와 얼굴들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를 얘기해 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UCC다. 지금은 이제 UCC란 말을 거의 쓰지 않는데
0: 네.
2: 이때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0: UCC가 뭐죠?
2: 그러니까 너튜브 초창기에
0: 아.
2: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린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인가?
0: 아, 유저 크리 아.
2: 네.
0: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2: 그렇죠. 이제
0: 영상.
2: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고
0: 네.
2: 동영상들이 이제 막 문화계를 막 바꾸기 시작했는데 장기하와 얼굴들도 그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다리 차오른다 가자 뭐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팔을 휘젓는 춤이 있는데
0: 네.
2: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를 일으키면서 뭐 인터넷에서 장교주로 불리고 그거 덕분에 생긴 어떤 코어 팬덤이 이후에 인기의 기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이 떠올랐던 거거든요.
0: 처음으로 약간 챌린지로 뜬 그룹이네요. 그러면
2: 거의 그런 식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시대의 영향도 받았던 네, 그런 음악입니다.
0: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노래하듯 말하듯 이게
2: 네, 이게 랩이냐 타령이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진짜 신기하긴 하다.
1: 이걸 어떻게 그 똑같은 박자랑 똑같은 톤부터 해서 이를 어떻게 연습할까요?
0: 그렇죠. 이건 따라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아니, 저는 그 진짜 웃긴 영상 하나 있거든요. 장기하님이랑 그 곽범님인가?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2: 네.
0: 근데 그 옆에서 애드립을 치시는데 개그맨이세요. 곽범님. 근데 애드립을 치는데 아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1: 아 말하는
2: 봤던 것 같아요.
0: 아 보시다가 네. 이게 막 하시는데 옆에서 막 애드립을 치거든요. 그리고 막 배고파. 그럼 옆에서 아 그럼 밥 먹어. 이렇게 따라하는데
1: 아,
0: 그거 알죠?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아 재밌다.
1: 재밌겠네요.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1: Let's go.
2: 네,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계십니다. 아, 우리 캠디가 참 좋아하는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2: 네, 그때 뭐 인디, 얼터너티브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 곡을 꼭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 음악은 제 생각에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 락 음악의 인기가 크지 않았어요. 네, 뭐 장기하와 얼굴들, 뭐 검정치마, 뭐 락 음악을 했습니다만 뭐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작은 예들인 것 같고 큰 흐름으로 보자면 락 음악의 인기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0년대 한 중반쯤 되면 한국에서 신인 밴드들이 좀 락킹한 사운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인디 밴드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멜로딕하면서 좀 락의 성향을 좀 줄인 팝 음악을 많이 발표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그 시절의 그 스타일을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그렇게 변형을 한.
2: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인디 음악하면 그런 몽롱한 조금 더 대중적이고

0: 대중적인 팝 네, 이런 걸 연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같은 곡도 그렇고 웨이브트업스의 사랑으로라는 곡도 그렇고 좀 그 시기를 대표하는 곡이 아닌가 물론 정확히 딱 그때 발표된 곡은 아니지만
1: 네.
0: 네, 그 취향으로 봤을 때 웨이브트업스는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에 하나다
1: 맞아요.
0: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제가 그 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월별 청취자 수를 보니까 700만이 넘더라고요.
1: 와. 아 근데 저는 웨이브투어스를 한국 들었거든요.
2: 네.
1: 근데 저는 한국 그룹인 줄 몰랐어요.
2: 그러니까 영어를 엄청 많이 써요.
1: 저는 영어 노래만 들어봐가지고
0: 700만이면 아마 IUC보다 많을 거예요.
1: 진짜요?
0: 네.
2: 이게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사랑받는
0: 그렇죠.
1: 근데 웨이브투어스가 또 이게 SNS를 통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뭐 쇼폼 영상이나
1: 맞아요.
2: 맞아요.
0: 사실 아니면 뭐 그런데 그 배경음악으로
2: 맞아요. 맞아요. 인별 그거에 진짜 잘 어울리는 방금 노래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이렇게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이런 약간 몽롱하고 살짝 행복한 달콤함이 느껴지는 곡을
2: 나도 모르게 그 네. 하트를 누르게 돼요.
1: 그렇죠.
2: 그래.
1: 약간 거기에 빠져드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곡을 해서 이렇게 쓰면 댓글에 항상 그런 게 달리더라고. 오, what's the song?
2: 아니면
1: 네, 무슨 곡이지?
2: 느낌 좋아.
1: 예, 이런 거 달리더라고. 네. 저도 이런 뭐 SNS를 통해서 찾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2: 네.
1: 근데 웨이브투어스가 확실히 그런 감성인 것 같긴 해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웨이브투어스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0: 좋죠.
1: 아,
0: 네.
1: 아 이게
0: 잘 만들었어.
1: 이지 리스닝의 중에서도 이지 리스닝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제가 한번 추천한 것 같은데 Homesick이라는 노래도 꼭 들어보세요.
1: 오~
2: 네, Wave Tours Homesick.
1: 그럼 여기서 Wave Tours에게 그 영상 편지 한 번만.
2: Wave Tours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제 마음이 항상 웨이브 치고 있습니다. 우리 웨이브 투어스 선배님 향해서 너무 마음 웨이브가 치고 있고요. 이 지구에
1: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 네,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도와주십시오.
1: 주십시오. 엠퍼센트원 캔디입니다.
2: 사랑으로.
1: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영상 편지도 했으니까 다음 추천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곡은 실리카겔의 No Pain이라는 곡입니다.
1: No Pain.
0: 네, 실리카겔이 요즘 인디씬을 대표하는 밴드가 됐죠.
2: 와.
0: 근데 그들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가서 이 노래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모두가 다 알고 또 가장 히트한 곡이기 때문에 왜 준비를 했냐면 앞서 들은 웨이브 투어스의 이제 사랑으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중적인 인디팝
1: 네.
0: 이런 스타일이라면 요즘은 오히려 락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락의 그 강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또 주목받는 것 같고 많이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밴드 붐은 뭐 다시 온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하면서 네, 더 그런 효과가 생긴 것 같은데 요즘 락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 노래가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번 선곡해봤어요.
1: 이 락도 과하지 않으면서 락 느낌을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0: 그쵸.
1: 곡이. 사실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이지 리스닝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 기준으로서는 너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원래
0: 그렇죠.
1: 좀...
0: 뭐 완전 막 헤비메탈
1: 그렇죠. 그렇죠.
0: 1980년대 막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도
1: 맞아,
0: 아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제가 요즘 하이퍼팝에 빠져서 그런지 그건 되게 정신이 없잖아요.
0: 하이퍼팝 엄청 정신없죠.
1: 하이퍼팝
0: 네.
1: 하이퍼팝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되게 좋네요.
0: 좋습니다.
1: 확실히 좋네. No pain. 근데 이게 또 no pain. 사실 해외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이게 아픔이 없다면 얻는 게 없다라는
0: 네.
1: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삶은 힘들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뭐 동의하시나요? No
2: 네.
1: pain, no gain.
2: 네, 무조건 고통이 있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편입니다. 네.
1: 진짜요? 그럼 이제부터 캔디가 뭐 얻을 때 항상 제가 고통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1: 그렇죠.
2: 말이죠.
1: 큰 틀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1: 이게 뭐
2: 네.
1: 노력을 하면 힘드니까, pain. But,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는 gain.
2: 그렇죠.
1: 이런 뜻이죠. 사실 저희도 뭐, 직업으로 예를 들면 뭐 연습을 해야 무대를 얻을 수 있다.
2: 그렇죠.
1: No pain, no gain.
2: 네.
1: 아, 좋습니다.
2: 자, 이렇게 또 세 곡 맛보기로 한번 만나봤고요.
1: 야미.
2: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왕곡으로 들어볼까요? 저는 웨이브 투어 사랑으로 한번

0: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1: 아, 사랑으로 좋습니다.
2: 사실 이거 원래 이대원님이 추천해야 되는데
3: 아니요.
2: 캠디가 너무 좋아하나 보네요. 좋습니다. 그럼 Wave to Earth 사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항공인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동 청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the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0: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오늘 심판은 바로 저, 마카야입니다! 두 분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자, 저번 주에 또
0: 네.
1: 제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0: 그쵸.
1: 사실 이제 우리 대화 리의 연승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0: 하지만 원래
1: 이번에,
0: 8연승 목표였는데.
1: 그러게요. 아, 아쉽네요. 아, 장난이고, 이번에 저희 캔디막지 연승을 한번 만들 수 있는
0: 아,
1: 기회가 온 거예요.
0: 네. 그럼 저 뽑아주시면 돼요, 그냥.
1: 그것도 맞긴 하네.
0: 예. 심판이 막대시잖아요.
1: 하지만 심판은
0: 그쵸.
1: 공정하기
0: 혹시
1: 때문에.
0: 오늘 뭐, 어떤 기준으로 좀 보실 건가요?
1: 근데 오늘 사실 저는 막 기준보다
0: 네. 네.
1: 그냥 좀, 오. 오, 이런 걸로 가보겠습니다.
0: 아,
1: 뭐 이게
0: 알겠습니다.
1: 뭐 재밌어서 오 이럴 수도 있고,
0: 아,
1: 뭐 의미가
0: 신선해서?
1: 깊네,
0: 네.
1: 신선하네 이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 승리하게 될지 궁금한데
0: 네.
1: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VSQ Julie님께서 I bought food and drinks for my birthday on Tuesday.
0: 화요일이 제 생일이라 그때 먹을 음식이랑 음료를
1: Oh,
0: 샀어요.
1: happy birthday,
0: 오,
1: Julie.
0: happy birthday.
1: 이름이 Julie인 것 같은데.
0: 아하.
1: 오, 아,
0: 네.
1: 맛있겠다. 오케이.
0: 그래,
1: 그러면,
0: 생일.
1: 생일 하면 또 생일 파티,
0: 네.
1: 빼먹을 수 없죠.
0: 네. 아, 그럼요.
1: 대원리, 생일 파티 하세요?
0: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사실.
1: 네. 아니면 어릴 적에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 있으신가요?
0: 아, 어릴 때한번 있었어요.
1: 오.
0: 친구들이
1: 네.
0: 중학교 때 이제 극기 수련회 같은 거저 때는 갔거든요.
1: 오,
0: 요즘은
1: 네.
0: 가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갔는데 갑자기 저를 친하게 되는 친구들이
1: 네.
0: 말도 안 들어주고 저랑 밥도 같이 안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2: 오, 그래서 진심으로 상처받으셨네.
0: 상처를 받는다고 뭐야 왜 저래
1: 무슨 일이지?
0: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 네.
0: 그런데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1: 오.
0: 갑자기 그 저녁에 저를 몰래 불러내더니 어디로 갔는데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1: 아.
0: 깜짝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우와.
0: 와,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1: 인사이더시네요. 우리 대완리 인사이더인데
0: 네, 저
1: 완전.
0: 깜짝 파티 받아봤어요.
2: 울으셨나요?
0: 아, 이게 눈물이 안 나요. 나야 되는데 왜안 나지, 나는?
1: 아니, 중학생은 그럴 때는 울고 싶어도 참는 나이에요. 저였어도 감동받았는데, 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쿨한 척.
0: 네.
1: 네. 아, 캠디 생일 파티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저는 생일 파티 기억에 남는 거 없습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2: 네.
1: 크리스마스
2: 아, 기억
1: 와중에.
2: 난거 있어요. 혹시 빨리 얘기해도 될까요?
1: 네.
2: 아, 또 아이돌 한국에서
1: 네.
2: 제 생일을 제가 그때 이거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왜요?
1: 늦었습니다. 네.
2: 아니
1: 늦었어요.
2: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1: 네.
2: 하 보니까 저 저기에서 또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1: 어디서요?
2: 아이돌 한국어.
1: 그거지. 아이돌 한국어가 또 생일은 거창하게 해줍니다, 항상.
2: 네.
1: 너무
2: 저는 사실
1: 좋아요.
2: 파티라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1: 저는 파티라고 생각했는데.
2: 저는 이제 이벤트.
1: 아하, 오케이. 더 좋은 거.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선곡 시간이 온것 같은데요.
0: 아, 저분을 갈까요?
1: 좋습니다. 우리
0: 네.
1: 대화리.
0: 아, 전 이것도 올렸습니다. 생일이잖아요. 네.
1: 그쵸.
0: 음식이랑 음료도 사셨고, 자두에 놀자.
1: 놀자!
0: 네.
1: 놀자! 아,
0: 왜
1: 이게.
0: 생일이니까 놀아야지.
2: 마카이
1: 아,
2: 씨, 이 타이밍이
1: 놀자.
2: 너무 웃겼어.
1: 놀자. 아, 나쁘지 않은데. 아, 일단 보유하겠습니다. 네,
0: 네.
1: 여기서 더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캔디, 한번 가봅시다.
2: 마카이 씨 생일 좋아하세요?
1: 생일 뭐 좋아하죠?
2: 혹시 매일이 생일이고 싶으세요?
1: 뭐, 매일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2: 아니요.
1: 아, 좋아요, 그러면.
2: 매일을 제가 생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1: 오케이, 어떻게 할 건가요?
2: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전국의
1: 오케이!
2: 세븐.
1: 이게, 아, 생일이 주제인데.
2: 아니, 그래도.
1: 이러면 놀자가 이겨요.
2: 그러면.
1: 우리 캠디는 항상 두 방이 있잖아요.
2: 저 있습니다.
1: 오케이.

0: 또 생일은 빠질 수 없죠.
1: 그쵸.
0: 케이크 이지 선배님의 케이크 하겠습니다.
1: 케이크 좋다. 네, 케이크 놀자랑 지금 비슷해요. 놀자도 지금
0: 저
1: 좋거든요.
0: 안무도 했습니다.
1: 아, 안무도 하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대화리가 여기서 용기를 내고 한번 자신 있게 자두의 놀자를 외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1: 아, 대원이 항상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2: 아, 저 춤추고 이런 거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1: 아, 오케이.
2: 너무
1: 아, 저는 그거 생각하긴 했거든요. Post Malone의 Congratulations.
0: 아,
1: Congratulations. 아, 그 노래 좋은데.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대원이가 춤을 안 추기 때문에 오늘의 선곡 요정은 캠디로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신 대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3: 네, 즐거웠습니다.
1: 오늘 재밌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너드 커넥션의 타다 남은 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4: 안녕.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제헌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7월엔 연휴가 없었는데 참으로 소중한 사흘간의 연휴입니다. 이 달력을 보니 이제 올해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 추석 연휴, 그리고 개천절 대체 공휴일,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작고 소중한 연휴 되겠습니다. 자, 잘 쉬어야 또 일도 잘하겠죠? 여행길에 오른 분도 계실 테고, 밀린 잠을 자거나 아니면 또 우리 크쌤처럼 밀린 드라마 몰아보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자, 이런 건 어떤가요? 밀린 공부. 네, 영어는 공부 아닙니다. 즐기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첫 곡입니다. Journey, any way you want it.

TGIF, Good evening, everyone. 7월 17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7월에는 쉬는 날이 없다. 뭐 이제는 옛말이죠.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0: True.
1: Yeah, I'm hoping that it will come true one day.
0: 저 가방만 가지고 가서 자도 돼요?
1: Oh, of course.
0: 아, 너무
1: You don't even need
0: 좋습니다.
1: to bring a bag.
0: 아, 이게 뭔가 얘기만 들어도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Yeah.
0: Right,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Easy writing, easy English. 입이 트이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악당을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로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브닝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가격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안이 국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0: AI 기술이 일상이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대신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엘링 홀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열풍과 패션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가격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마무리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기후 변수까지 전 세계 물가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1: Yeah. So, well, we've heard of El Nino. Mm-hmm. Super El Nino is going to be quite a big thing,
0: right.
1: And that is because the sea surface temperatures rise more than 2%. So what it does is it causes these sort of extreme weather patterns.
0: Mm-hmm.
1: And so already we have very high energy costs,
0: right?
1: And then the thing is that farming is going to be greatly affected. It's
0: okay.
1: going to drive up farming costs.
0: Mm-hmm.
1: Extreme weather is adding more pressure.
0: Right.
1: So we've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at the same time.
0: Mm-hmm.
1: Thus, Global food prices are going up.
0: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엘니뇨 하면은 단순하게 뭔가 이상 기온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 이게 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전쟁으로 또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그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이상해지니까

0: 그러니까 농작물 생산하는 그또 비용이 또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렇게 되면서
1: Right, so it's everywhere.
0: yes.
1: Not just Korea, the US, everywhere. And so already, like India, places like India has seen, the rainfall. It's too much, sometimes too little. So this is when you're farming and you have weather conditions like that, then sometimes you don't have enough. Sometimes it's gone.
0: Right. 아니, 전쟁도 그렇지만 이 기후 변화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Completely.
0: 그래서 뭐 쌀이나 파묘, 뭐 설탕, 커피처럼 이 생활하고 밀접한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니까요. 좀 걱정이 큽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실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Right? 뭐 전쟁, 무슨 뭐 기후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여기 더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더블하고 나서 뭔가 귀여운 말인 것 같은데 왠지 귀여운 말인 것 같은데 귀엽지 않을 것 같은 whammy라는 게
1: Oh,
0: 나왔어요.
1: you are so correct. Whammy originally means a powerful punch, like a blow. So if it's double, it happens like bam, bam. That's the thing. It's not like one big boom, punch on your face, but it's like a double punch.
0: 거의 더블 힛 같은 거네.
1: It's a
0: 빵빵 때리는.
1: double hit. So basically, it means two very negative or difficult things happening at the same time.
0: 아, 이거는 하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벌어졌다라는 느낌보다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이중 악재 같은 거, 연속된 그런 타격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Double
1: that's right.
0: whammy.
1: So, yeah, so I mean, you can certain things happen, and sometimes it's not just one thing, but two or three things all happen at the same time.
0: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아, 나는 왜 하필 안 좋은 일이 두 개나 동시에 겹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뭐
1: And you,
0: 시험도 못 봤어요. 예를
1: oh,
0: 들어서.
1: yes.
0: 그러면 그것도 더블 whammy라고 할수 있을까요?
1: That's right. So when you say, I had a double whammy today, it was a double whammy. And you say, oh, I lost my wallet. And then plus, I couldn't make it too, so I didn't make it to the test exam site.
0: 와, 이거는 회화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1: Totally.
0: 오케이. 그래서 글로벌 푸드 마켓들이 지금 이런 더블 웨미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 프라이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and a looming super El Niñ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류 관련해가지고 이상 기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날씨 문제를 우리가 El Niño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ooming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 So simply, this just means to approach. It's approaching, but it is the feeling that you see it way over there, and it's slowly making its way. And so the idea with looming is that it is something bad that's going to happen, something that's significant, and it's coming. And there is a sense of like, uh-oh, uh-oh,
0: 멀리서 뭔가 정체를
1: uh-oh,
0: 드러내는 것 같은
1: it's
0: 그런 느낌.
1: coming. Yeah.
0: 굉장히 무섭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1: Sorry.
0: So, something is looming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임박하고 곧 닥칠 것 같은.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뭐 뭔가 something is poised to happen 같은 그런 느낌을 좀줄 수가
1: So,
0: 있겠네요.
1: if something is poised to happen, it doesn't always mean that there is something negative that's going to happen. It is just simply, neutrally likely to happen. But if something is looming, it is a feeling of something bad, usually.
0: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1: Something risky, something significantly,
0: So
1: uncomfortable.
0: something is poised to happen. 이거는 뭐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1: Yes.
0: 그런 가능성이 있고 뭐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루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그렇죠?
1: That's it.
0: 뭔가 악재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0: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가격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일, 나쁜 일 다 합쳐진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음식값을 elevated 된 상태로 for years 동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For years 자체만으로도 정확히 몇 년은 안 써.

0: 있지만 뭐 three years, four years, five years 이런 거안 나와 있지만 오랜 기간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1: Absolutely. So when you hear that expression for years, you don't know exactly, but you're thinking, oh, maybe three, four, five. Maybe even 10. It depends on the context, but it does feel like it's going to be for a good while.
0: 그러면은 진짜 4 years는 뭐 솔직히 말해서 컨텍스트가 없어도 보통은 웬만하면 진짜 오랜 기간이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 안에 가격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이런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1: Absolutely.
0: Okay.
1: And of course, elevated means it's going to be high, right? Like you're taking the elevator going up, it is going to be high.
0: 계속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
1: That's
0: right?
1: right. That's right.
0: 근데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강력한 친구인가 봐요. 왜냐면 escalated for years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색할 수
1: It does. It
0: 있을까요?
1: doesn't sound right. No, it doesn't. So elevated, like it's pretty high when it should be maybe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0: 아, 오케이. So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정말 좀 쉽게 그래도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엘리베이 시킨다는 거는 올리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올라간 상태로 for years 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1: This is not good,
0: 아,
1: Sam.
0: 큰일
1: We're in
0: 났네요.
1: big trouble with the.
0: 자동 다이어트인가요?
1: I don't know, but you know, this is not only for Korea, but also I read in the news about, you know, grocery prices in America being so high these
0: 아하.
1: days.
0: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어도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크 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닐까.
1: I mean, it's not about eating out. It's also about cooking at home too.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Sasha Alex Sloan with Keep On.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안이 국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는 즐거운 뉴스입니다. 이거 즐거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이 또 이제 너무 인기가 많으시면.
1: Oh, then where's our game?
0: Where's our game?
1: Where's our game? You can't take it all.
0: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또,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도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반도체, game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 같은 제품이라도 이 국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1: Yeah, so to get an official international standard, you need to go through an 8-step process.
0: Okay.
1: And right now, basically, we passed step 5. So we're getting there real quick. So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once that happens, all of this like roasted, you know, dried seaweed, we can export and we don't have to meet different requirements for different markets.
0: 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약 같은 거 개발을 하면은 Right?
1: Yeah.
0: FDA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1: Yeah.
0: 그것도 이제 뭐 1상, 2상, 3상 막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그 느낌이 좀 들어가요.
1: You're absolutely right.
0: 8단계에서 5단계까지 왔어요.
1: Yeah, we did. So this is a very big thing because you know, they just passed it in Geneva, Switzerland. So this is a very big deal. It will help the industry significantly.
0: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어서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네요.
1: I tell you, Kim.
0: Right. Yeah. You're so serious.
1: No, this is really serious. Okay. My best friend, she just eats it as a snack. Usually we have Kim with our rice.
0: Oh, yes.
1: But a lot of American people and her kids too, they just open it up and they eat it as a snack.
0: No, right?
1: I'm like, it's kind of salty. Oh, they love it so much.
0: 생각해보면 그 미국에 있는 과자보다는 그래도 덜 짜잖아요.
1: Oh, yeah. Oh, yeah.
0: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뭐냐면
1: 어,
0: 나는 조금 healthier snacks를 먹는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1: That's right.
0: 아, 근데 저 그 김자반 아세요? 오마이.
1: 오마이.
0: 그것만은 안 되는데 놓칠 수 없어요. 저 진짜 그것만 이렇게 스푼으로 퍼서 먹거든요.
1: Oh my goodness. I understand you.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0: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김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제 외국 사람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뭐 김, you know Kim, right?
1: Kim.
0: 지금까지는 김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Korean seaweed, right? So seaweed가 뭐 해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1: Yeah, I think so.
0: Right? It's set to take another leap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leap를 take할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1: Very similar to the idea of jump.
0: Right.
1: But leap is like woo, you're really like okay. going a little bit higher.
0: Okay.
1: So and it means here that they are kind of advancing to the global stage.
0: Right.
1: So they were already on the global stage, but they're going even further up.
0: That's why 거기 another를 쓴 거군요.
1: That's right.
0: Okay. So leap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무슨 뭐 점프라기보다는 정말 훅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 굉장히 껑충 뛰어 오름이네요.
1: Yeah. And sometimes in this context, it means to kind of improve or to advance. But in other contexts, it's kind of like kind of taking that move, that mm-hmm. courageous, uncertain move into right. something. A little bold, a little right. bit risky.
0: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yeah. 대담하게 나는 yeah. 한번 쫙 가볼 거야. Yeah.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미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아, 한 번 더 리브를 할 준비가 됐다. 아, 그나저나 그 seaweed 아까 해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김, 뭐 미역, 가시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popularized 되면 mm-hmm. 사람들한테 이제 김이라고 그냥 하면 되고 mm-hmm. 이게 김 공식 용어가요. 김이 아니래요. K-I-M이 아니라 mm-hmm. G-I-M으로 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yeah. 너무 좋잖아요.
1: Oh, wonderful.
0: Right?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안이 국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지션을 한다. 그 인더스트리를 to gain a competitive edge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포지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리 뭐 뭐라고 할까? 어떤 포지션. 그렇죠? 뭐 자리를 잡는다던가. 근데 그거를 verb로 여기서 지금 쓴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뭔가를 right. position 하면서.
1: Mm-hmm. Right. So the idea is to find that position mm-hmm. for the industry mm-hmm. to make them kind of stronger mm-hmm. and more established.
0: 아,
1: That's what that means.
0: More established.
1: Yes.
0: 자, 입지를 완전히 좀 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가요?
1: Right.
0: Okay. So 이 industry, 그 industry를 position 하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to gain A competitive edge라고 얘기를 했어요. Competitive 같은 경우에는 competition이 좀 떠오르면서 mm-hmm. 사실 이거는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심한 뭐 competitive market, mm-hmm. right?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She is a very competitive person. 뭐 이런 yeah. 식으로도 right. 쓸 수가 있잖아요. Mm-hmm.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왜 edge가 나온 거예요.
1: So the word edge is really advantage.
0: Right.
1: Mm-hmm. So a competitive edge, and this comes from the blade's edge, mm-hmm. how sharp that is.
0: Okay.
1: Right. So the sharper the edge, mm-hmm. it's going to cut real nice.
0: Oh, yes.
1: Right,
0: yes,
1: okay?
0: Yes.
1: So the idea is to have a competitive edge, is to have that advantage so that you can beat your rivals.
0: 아, mm-hmm. 진짜 검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칼에 블레이드 쪽에
1: yeah,
0: 얇으면 얇을수록 아, 그렇죠. 굉장히 우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advantage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멋지게 edge.
1: Edge. Oh, advantage too long.
0: Right.
1: Edge.
0: Edge.
1: Yeah.
0: So a competitive edge를 뭔가 얻기 위해서 industry를 positioning 하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are the Vamps with Somebody to You.

0: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0: AI 기술이 일상이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대신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AI가 글, 그림, 뭐 목소리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던 건데 이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그 정통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Right?
1: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you would think that we would continue to go in that direction.
0: Right.
1: Surprisingly, even young people are going back to the classics, mm-hmm. the fundamentals, mm-hmm. the originals.
0: Right.
1: So, like Shakespeare, mm-hmm. I mean, I was an English literature major and I had to read Shakespeare,
0: right.
1: but would I choose to read it? Mm-hmm. Maybe not. Mm. And young people don't read, but now it's kind of going the opposite direction.
0: 와, 이제는 오히려 역주행이 되는 거네요. AI나 이런 거에 너무 질리거나
1: yeah.
0: 두려움 같은 게 또 작용했을 mm-hmm.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yeah.
0: 솔직히 진짜 무슨 뭐 학교에서 뭐 Shakespeare의 뭐를 읽어라. 예전에는 저도 싫어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찾아서 보게 된다던가.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는요. 20대부터 50대까지 진짜 고르게 선택을 받으면서 연극 예매 순위 1위를 기록 중이래요.
1: I know. 와. Okay. And then one thing that I wanted to add was that there's going to be a big movie coming out in this summer,
0: right.
1: in August.
0: Uh-huh.
1: It's called The Odyssey.
0: Odyssey. Okay.
1: And Chris Nolan, who made Oppenheimer.
0: Oh, wow.
1: It is,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is movie in America right now.
0: Wow.
1: So it's by Homer, who's a Greek poet.
0: Uh-huh.
1: Very, very old, based on a poem.
0: Mm-hmm.
1: So if I recommend everybody mm-hmm. to go see the movie.
0: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가는
1: I think we should 이렇게. all go together.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는
1: Let's go back.
0: 진짜. 클래식으로 가자고요.
1: Classics,
0: 그래서
1: yeah.
0: 진짜 책도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는 대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1: Yeah.
0: 그래서 저도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이게 제가 즐겨 찾던 쇼펜하우어나 괴테 같은 고전 작품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 Oh, really?
0: 거짓말이에요.
1: 네.
0: 잘 몰라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0: AI 기술이 일상이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아, everyday life는 우리가 진짜 You know, 일상이잖아요.
1: Yeah,
0: 그렇죠? 매일
1: daily
0: 살아가면서
1: life.
0: daily
1: yeah.
0: life인데 mm-hmm. 거기에 뭔가 woven 해서 들어왔다라고 표현이 들어갑니다.
1: Yeah, this goes back to the old times
0: right.
1: of when

0: Fabric was woven, weaving, right?
1: 아, weave하는 거,
0: Weaving,
1: yes.
0: right?
1: 짜는 거죠.
0: Yeah, that's right. So when they weave, they do like the criss and then it comes down and they all connect together,
1: right?
0: So that is the idea that if something is woven into everyday life, it is a very intricate part of everyday life.
1: 아,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짜서 그게 우리의 라이프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풀어내기가 힘들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거의 흡수되는 느낌이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0: It's a very literary way of saying it has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our life.
1: 아, 정말 part of our life. That's 이게 right. 되는 거네요. So something is woven into everyday life. 이러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0: Yes.
1: 근데 이제 AI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거의 되어버렸잖아요. Right.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뭔가 다른 콘텐츠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 Yeah.
1: Right?
0: They want something new.
1: Yes.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1: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대신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0: What is it?
1: 과자 가끔 보면요.
0: I knew it.
1: 과자.
0: I knew it. It was this word.
1: Bite-sized.
0: Bite-sized.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0: So, Sam, when you go to a party and they offer appetizers that are bite-sized, isn't it wonderful?
1: Oh, yeah.
0: Oh, it just you keep popping them into your mouth.
1: 그냥 거의 그냥 목구멍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요.
0: It just keeps going, right? So the idea bite size, it means that it is kind of like food small enough that you can have it in one bite.
1: 아, 오케이. So 진짜 한 입에 베어 먹는 사이즈. 그러니까 큰 게 아니네요, 정말.
0: No. So basically, it's another word for short.
1: 근데 bite size 된 뭐 음식이면 모를까 과자도 아니고 콘텐츠가 bite size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0: well,
1: 할까요?
0: Well, we have those short form videos. They're bite sized. We have even like we can have bite sized lessons. Anything that is like really, really short.
1: 진짜 뭐 말 그대로 요즘에 뭐 쇼츠라든가
0: 릴스라든가 Shorts is also bite sized.
1: 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금방 그때 툭툭툭 넘겨보고 가 많은 것 그런 거 대신에 뭔가 대단한 게 올 것 같아요 뒤에 right
0: yeah.
1: so time 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이러고 있습니다.
0: Okay, so classics are time tested means that they have survived through the years.
1: Okay,
0: they have kind of passed the test. They have shown their value over the years.
1: 아 그럼 여기 테스트가 진짜
0: they
1: 괜찮은지 한번
0: test.
1: 보겠어.
0: Yeah.
1: 오랫동안 시간 지나도 인기 있는지 보겠어 하는 테스트인가요?
0: Yeah,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1: Okay.
0: That will help you. So that it has survived. So Shakespeare, hundreds of years old, now is still popular. Okay, that is time tested.
1: 아, 진짜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네요. 딱 그 말이 맞네요.
0: Oh, it is a classic of classics.
1: Right, right. So 여기 지금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bite-size는 정말 한 입에 원래 들어가는 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게 콘텐츠와 함께 붙으니까 뭔가 짧고 가볍게 소비하는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감에도 테스트를 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클래식이다. 진정한 클래식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쌤,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time tested 무엇? 다른 단어에도 붙여서 쓸 수도 있을까요?
0: We can have like a time tested movie, I suppose.
1: Okay. Right.
0: But you know, the classics can mean not only books, but it can mean a film. It can mean, you know, like a design.
1: Okay.
0: So it can mean many things.
1: Classics는 그 영화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0: That's right.
1: 소설이든 뭐가 됐든 간에. Okay. So 그런 것들이 요즘 컴백을 하고 있다.
0: Yeah, it is.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amie Lawson with Wasn't Expecting Tha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엘링 홀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열풍과 패션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7골을 터뜨리면서 노르웨이를 사상 첫 8강으로 이끈 엘링 홀란이죠.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에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더 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드를 넘길 때마다 다 이 선수 얘기예요.
1: Oh, yeah.
0: 그리고 유명한 거 아시죠? 그 노래. 그거가 계속 머리에서 미치겠습니다. I can't get it out of my head.
1: You know what? When I see this guy,
0: right?
1: He's like a Norwegian Viking rock star.
0: Yes.
1: Okay?
0: 맞아요.
1: With his long hair.
0: 그
1: And then, so I'm flipping and I have my algorithm.
0: Right.
1: So he's going to fashion shows
0: right.
1: too. He's everywhere.
0: 와, 패션쇼도 가는지는 저는 몰랐어.
1: Oh, I saw a recent one with his girlfriend. I was like, boy, there he is, really.
0: Mm-hmm. 저는 보면은 굉장히 걷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1: I'm telling you, he's a Viking. He's a Viking.
0: 진짜 바이킹이에요.
1: Yeah, really. He's a Norwegian Viking.
0: 굉장히 좀 특별한 선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ll right.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0: well beyond the pitch.
1: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엘링 홀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그의 히로익스들이, 그러니까 히로익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뭔가 잘, 진짜 히어로처럼 뭔가를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make waves,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좋은 파장이겠죠. 아, 근데 그냥 어디서 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waves가 well beyond the pitch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피치 얘기가 나오니까, 쌤이 그때 low pitch, high pitch,
0: Oh, yeah.
1: 음역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no. 여기서는 흐름에 그냥 맞지 않거든요.
0: Okay, now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a soccer field.
1: Right.
0: This is another word for a soccer field.
1: Okay. Mm-hmm. 아, 축구 경기장을 그냥 피치라고 yeah. 하는군요.
0: So here it says it's going, the waves is well beyond. Mm-hmm. And we've talked similarly about this expression beyond something.
1: Right.
0: So it's going to other areas. Mm-hmm. But here the key word is well beyond, meaning like, way, way, way further.
1: 아, 그럼 여기서 well이라고 하는 거는 잘했어 할 때 well이 아니라 no. far.
0: Way far. Yeah,
1: 아,
0: that's right.
1: So 아주라는 it's like, 뜻이네, 아주.
0: Yes, that's right. So here it's like, think of it. He's a soccer player and then he's like at a fashion show. That is well beyond the soccer field.
1: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손흥민 선수도 뭔가 축구도 잘하지만 패션 뭐 이런 데도 초대도 yeah. 받고 이러잖아요. Mm-hmm. 마찬가지로 이 패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경기장, 뭐 축구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 훨씬 넘어갔다. 정말 패션까지 가버렸네요.
0: Yeah.
1: 아,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1: 신생아 장명 열풍과 패션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팬들의 마음을 막 사는 거에서 출발을 하겠죠. 근데 그나저나 그런 분들 되게 많대요. 원래는 이 선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선수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win over 하고 사게 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baby names를 inspiring 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So basically, he is inspiring people to name their babies with his name.
1: Okay.
0: So inspire means to influence or to be, you know, encouraged to do something, right? You're kind of like, oh my gosh, I love him. So my baby, your name is going to be Holland. oh my gosh, wow. I love Mayusam so much. My darling, your name is going to be Eugene. Yeah.
1: 와, 그러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0: I know.
1: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0: That's a big compliment.
1: 근데 이러면서 너 축구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0: You better be a good English teacher, okay?
1: okay, so baby names를 inspiring 하는 것까지. 근데 원래 inspire 한다는 게 영감을 주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baby names를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아, 이거다. 이거야.
0: That's it.
1: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까지 그의 influence, 영향력이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이 표현은 5만 8천 번 나와도 진짜 또 복습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죠.
0: This is a great expression. So shows no signs of they go together. And this means that it continues to be so.
1: Right.
0: Okay? What? It's basically not slowing down. Okay. So basically he's really popular. And he's getting more popular.
1: 이거는 멈출 생각이 없다.
0: Yeah.
1: 멈출 기미가 없다.
0: Now, it's not even fading okay. or getting less popular. It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1: 그러면 쌤,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이라고 하면 그냥 뭐 유지 정도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이거 자체가 점점 더 인기가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Okay. And so when we have a situation where it's raining and you're kind of waiting for the rain to let up, it's like, okay, no signs of the rain letting up.
1: Okay. 아, 그럼 말을 기미가 안 보인다. 한마디로 it's gonna rain for a while.
0: It's gonna rain for a while.
1: Right. Okay. So show no signs of slowing down. 밑줄 정말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막한 100번은 쓰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식을 기미가 없다, 뭔가 꺾일 기미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0: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1: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뭐 가장 좋아한다고 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Bite-sized content. 짧고 가볍게 소비하는 콘텐츠입니다.
0: I like bite-sized content before going to bed.
1: 난 자기 전에 짧은 콘텐츠 보는 걸 좋아해. 뭐 shorts라든가 reels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요. Well beyond the pitch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pitch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 뭐 축구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훨씬 넘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를 넘어 다른 영역까지도 이런 느낌이죠.
0: Fans support her well beyond the pitch.
1: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도 그녀를 응원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0: You know what? They're making 반찬.
1: 반찬.
0: Yeah.
1: Who's They're supporting. 반찬?
0: The fans are supporting her well beyond the pitch. They're making 반찬. Even as far as that.
1: 그렇게까지 응원을 한다군요. 깜짝 놀랐네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show no signs of slowing down. 방금 했지만 식을 기미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0: The caf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1: 그 카페의 인기가 전혀 식을 기미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뭔가 뭔가 날카로운 블레이드를 생각나게 하는 a competitive edge. 이거는 경쟁, 우위, 뭐 경쟁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0: Speaking English gives you a competitive edge.
1: 영어를 하면 경쟁력이 생기죠. 이건 진짜입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Mm-hmm. 자, 그리고 elevated for years. 이미 for years 자체에서 정확히 몇 년 안 나와도 수년간이었죠. 그래서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0: Rent has stayed elevated for years.
1: 네. 집세가 몇 년째 높은 수준이야. 이거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약간 귀여운 줄 알았으나 귀엽지 않은 단어였어요. 바로 a double whammy. 이중 악재 연속된 타격이죠.
0: Rain and traffic were a double whammy this morning.
1: 오늘 아침엔 비까지 오고 차도 막혀서 정말 최악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rain하고 traffic이 a double whammy가 되는 거네요.
0: Oh, yeah.
1: Right? 자, position in the industry. 여기서 position은 verb고요. 산업의 입지를 강화하다.
0: Better technology is positioning the industry for success.
1: 더 좋은 기술이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Oasis. It is Whatever.
1: 2부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페이스북 카페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저희도 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날짜와 장소는 물론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까지 폴리마켓의 베팅 대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바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쌤, 결혼식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셨어요?
3: No, not yet.
2: Right?
3: Well, you know, it was very, security was very tight. There were really like no leaks.
2: Okay.
3: And so
2: 거의 몰랐겠네요, 사람들이.
3: Yeah, but I do remember hearing in the news that she had made reservations or she rented out Madison Square Garden. And so everybody, yeah, that's where she got married.
2: Wow.
3: So everybody thought, oh, she wouldn't do that. Uh-huh. Like r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then she did.
2: 와, 이게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럽게 하지만 굉장히 비싼 비밀스러운 웨딩이 됐네요. 확실한 거는요. 마유는 초대받지 않았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턱시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제가 그때 무슨 뭐 베팅한다라고 uh-huh. 해가지고 uh-huh. 다이얼로그로 만들었었거든요. Uh-huh. 네, 말도 안 되는 yes. 베팅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 포브스는요. 이거 준비됐어요, 쌤. 결혼식 총 비용을 약 2천만 달러, 약 300억 원으로 추산을 한다 그래요.
3: I believe it. 와. I believe it. From what nobody knows for sure because right. there are no details, uh-huh. but she probably made it into this fantastical scene inside the stadium.
2: 와, 너무 궁금한데요.
3: Oh, I'm sure there were a ton of flowers everywhere. Yeah, I'm sure.
2: 한 순간을 위해서.
3: Oh yeah. Right. Oh yeah.
2: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0: Deep Dive Daily.
2: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3: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2: 폭염도 막지 못한 축하의 물결, 테일러의 결혼식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미국 언론에서도 올해 가장 비밀스러운 행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보안이 철저했고 하객들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에드 시런, 지지 하디드, 주례를 맡은 애덤 샌들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은 오직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결혼식 당일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하루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뉴욕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3: It was the most public setting one could imagine, and yet the most private celebrity wedding in recent memory of such a size completely shrouded in secrecy. Manhattan was alive with sailors in town for Fleet Week, soccer fans visiting from the world over to watch the World Cup, and tourists in town to see the tall ships in the harbor for the 4th of July. The heat, which peaked at 100 degrees, also lent a level of intensity to the day.
2: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였지만 동시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대규모 스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맨해튼은 플리트 위크를 찾은 해군 장병들, 축구 팬들, 독립기념일을 맞아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여기에 약 38도까지 치솟는 폭염까지 더해지며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날씨도 덥고. Right?
3: Yeah.
2: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은 진짜 결혼식 하기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yeah.
2: 근데도
3: She did. It was, I think, very much on purpose.
2: Right.
3: And even though if it's hot, it's okay because it's inside.
2: 그것도 그렇고 좀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많을 때.
3: Yeah.
2: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3: It was the most public setting one could imagine, and yet the most private celebrity wedding in recent memory of such a size, completely shrouded in secrecy.
2: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린 결혼식이었지만 동시에 최근 보기 드물 만큼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대규모 스타의 결혼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0: Jeff Bezos, he got married in Italy, right? In, I believe it was Venice. I'm not sure. But somewhere in Italy, it was very public. And so they go to these destination weddings. They would never think it's Madison Square Garden.
1: 설마 정말 사람들이
0: 설마.
1: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했다. 그래서 most public한 sett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setting이라는 건 장소도 되겠지만 그런 공개적인 상황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근데 in recent memory라고 하는 게 문장 중간에 쑥 하고 껴들어갔어요. In recent memory. 근데 in memory, in이랑 같이 나오면요. 왠지 in memory of someone. 막
0: Who
1: 이런
0: passed
1: 거 막,
0: away.
1: right. 그런 게 떠오르게 되는데.
0: So basically, this means in the past few years or even decades. So it's like a memory, and anything that's a memory is in the past, kind of distant past, right? But it's recent enough so that you can remember it. That's how you can understand this.
1: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제
0: Last year.
1: 그제
0: No.
1: 뭐 그저께 뭐 이거를 넘어서서 조금 더 과거여도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최근 들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recently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0: Yeah, but
1: Right?
0: it could be, but recently does feel a little bit recent.
1: 더 최근의
0: In recent memory feels like, okay, it's been a while.
1: 오케이. So recently를 그냥 써버리면 정말 정말 정말 최근의 느낌. 근데 in recent memory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말해서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0: 20 years, it
1: 최근이긴
0: could be.
1: 하지만 그렇죠. 뭐 1000년 이건 아니겠지만요.
0: No.
1: Right? 오케이. 그리고 완전히 shrouded in secrecy라고 돼 있었습니다.
0: Wow, this is an interesting
1: Right.
0: word. It's spelled Shrouded. So, shroud originally means a cloth that used to cover something.
1: Okay.
0: So, basically, shrouded in secret means to hide something from the public.
1: Okay.
0: Okay. So, it's super secret. 쉬.
1: 그러니까 shrouded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covered된 느낌.
0: It's covered in secrecy.
1: 완전히 그런 철저히 비밀에 쌓인 거네요.
0: Yes.
1: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런 사이즈의 celebrity wedding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비밀스럽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0: It
1: 수
0: really
1: 있겠어요.
0: was. So it's like it's so secret, yet the setting was so public.
1: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명동이에요. 사람들이 다 명동 어딘 줄 알아요.
0: Oh.
1: Right? 사람들 많이 다니고
0: Yeah.
1: 명동인데 거기에서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 못 해본 어떤 건물이 있는 거죠.
0: That's right.
1: 거기서 이제
0: Have the biggest wedding.
1: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게 이제 벌어진다.
0: That's right.
1: 이렇게 생각하면
0: Yeah.
1: 되겠습니다.
0: Okay.
1: All right,
0: Great.
1: 연결해 볼게요.
0: Manhattan was alive with sailors in town for Fleet Week, soccer fans visiting from the world over to watch the World Cup, and tourists in town to see the tall ships in the harbor for the 4th of July.
1: 당시 맨해튼은 플리트 위크를 맞아 뉴욕을 찾은 해군 장병들, 월드컵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축구 팬들, 그리고 독립기념일을 맞아 항구의 대형 범선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네요, 지금
0: Yeah,
1: 보니까요.
0: I think she did all of this on purpose.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I
1: 진짜.
0: really do.
1: 특히나 the 4th of
0: I
1: July라고 하는
0: think so. It was
1: 거는
0: a very American wedding.
1: Independence
0: That's right.
1: Day잖아요. 와, 진짜 그게 있었겠네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을 얘기를 할때 단순하게 July 4th라고 하지 않고 the 4th of July.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정해져 있죠.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The heat, which peaked at 100 degrees, also lent a level of intensity to the day.
1: 여기에 기온이 화씨 100도, 우리 기준 약 38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그날 분위기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100도에서 픽했다는 건 거기까지나 갔다는 얘기겠죠.
0: Very hot.
1: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It was the most public setting one could imagine, and yet the most private celebrity wedding in recent memory, of such a size completely shrouded in secrecy. Manhattan was alive with sailors in town for Fleet Week, soccer fans visiting from the world over to watch the World Cup, and tourists in town to see the tall ships in the harbor for the 4th of July. The heat, which peaked at 100 degrees, also lent a level of intensity to the day.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I think it's very fitting that we listen to a Taylor Swift song.
1: Oh, yeah.
0: Okay, so let's go ahead and listen.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폭염도 막지 못한 축하의 물결, 테일러의 결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팬들인데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팬을 넘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공통점 하나로 금세 연결될 만큼 특별한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결혼식 현장에서도 그런 특별한 팬 문화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There is an intangible thing that happens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even if they are strangers. An immediate bond, an easy shorthand talking about favorite songs, albums, and boyfriends. It is like realizing you have a good mutual friend with someone you're just meeting for the first time. Except in this case, the friend is a megastar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0: Swiftie들이 모이면

0: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좋아하는 노래와 앨범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지는데요. 마치 공통의 친한 친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친구가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세계적인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점이 특별한 거죠. 전 이거 너무너무 사실 공감합니다. 예전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마이클 잭슨 관련된 영화도 나왔었지만 그 전에 한참 전에 그 마이클 잭슨이 뭐 세상을 떠나고 간단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영화관에서 했었거든요. 저 거기 가서 막 노래 따라 부르고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시작하기 전 후에 딱 마주치면 그 저번에 나왔던 그 nod 있죠?
1: Yeah.
0: Right?
1: Oh, subtle nod,
0: right?
1: Yeah, that's
0: like,
1: right.
0: 히히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막 흥분해서 마이클 잭슨 노래 얘기나라든가 아 사실 이 뭐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 뭐 yeah. 이런 얘기도 오가고 이렇게 다 친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1: Like, you know, that's the whole thing behind these, you know, the Star Wars conventions.
0: Right. That, oh yeah.
1: Oh, it's the same thing. It's like you're already friends.
0: 아,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is an intangible thing that happens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even if they are strangers. An immediate bond, an easy shorthand talking about favorite songs, albums, and boyfriends.
0: 스위프티들이 모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좋아하는 노래나 앨범, 스위프트의 연애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며 금세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s an intangible thing, intangible asset 이렇게 떠올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tangible 하다는 것은 정말 무형에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tangible 한 건 반대로 만질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Yeah. 어떤 기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That happens, 벌어지죠.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할 때 있습니다.
1: Mm-hmm.
0: Swiftie는 뭐 당연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들을 이제 얘기를 할
1: That's
0: 거고
1: right.
0: 그 사람들이 get together 할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This is a great daily sort of useful expression.
0: Oh, yes.
1: Okay. The act of getting together just means to meet or to gather. And it doesn't have to be like Swifties getting together,
0: right.
1: but you can get together with your friends or with your family over the weekend. It is just meeting together.
0: 조금 캐주얼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1: Very much so.
0: 뭐 주말에 놀래 그럴 때 우리가 아 논다 그러면 hang out 이런 걸 쓰는데 물론
1: no.
0: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hey, you guys wanna meet up or you guys
1: get
0: wanna
1: together?
0: get together?
1: Yeah, that's right.
0: 그냥 모일래? 모였어. 안녕. 이건 아닐 거잖아요. 놀자고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1: That's right.
0: 그럼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모이다, 특히나 조금 캐주얼한 만남으로 만남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1: Yeah, let's get together this Saturday.
0: Oh.
1: What do you have any plans? You want to have lunch?
0: 저도 모르겠어요. Yes, 할 뻔했어요. Okay, so get togethe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것만 보면 모이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뉘앙스 자체가 뭔가 모여서 행아웃을 하거나 그런 느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일 건데 뭔가 bond도 생겨요. 유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easy shorthand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Well, first of all, a shorthand is a quick writing system.
0: Right.
1: So it's kind of like when you're writing, you instead of doing the full word, there's a certain way of writing.
0: Okay.
1: So in this context, it's basically has nothing to do with writing, but it is a kind of shortcut to communication.
0: Okay.
1: It's like they have a common understanding,
0: uh-huh.
1: a common passion,
0: okay.
1: a common love. So it makes it much easier to communicate.
0: 아, 그러니까 무슨 언어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an easy shorthand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제 shorthand가 줄인 건데 쉽게 줄인 말인 건데 그거를 떠나서도 뭔가 쉽게 통하는 그런 공통 언어라든가 뭐 이런 gestures 같은
1: yeah.
0: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예를 들어 이브닝 스페셜 팬분들이 모인다면 혹시
1: yes.
0: 모인다면 이제 oh, what's up, ES?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1: is,
0: is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네요.
1: That is shorthand.
0: Right.
1: Yes, that's
0: so,
1: right.
0: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t is like realizing you have a good mutual friend with someone you're just meeting for the first time.
0: 공통의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라고 했어요. Oh my goodness. 우리 수요일에 뭔가 하나 mutual 한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Mutual agreement.
0: Right.
1: So the idea, and we gave this very example of having a mutual friend.
0: Right.
1: Right. So it's

0: Like, if we have a mutual friend, we both have the same friend.
1: Yes.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뭐 Cameron, for example, right?
0: Okay,
1: I know him.
0: I
1: You
0: know
1: know
0: him.
1: him.
0: He's our mutual friend.
1: 아, 오케이. So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알고 있는 친구를 얘기를 할 때, mutual frien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good 들어간 거는 그냥 좋은 친구다.
0: Yeah.
1: 이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자, 연결해 볼까요?
0: Except in this case, the friend is a megastar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1: 다만 그 공통의 친구가 직접 만난 적 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점이 특별한 것이죠. 너 알잖아, 테일러 스위프트. 나도 아는데. 이렇게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you have not technically met이라고 돼 있습니다.
0: So you have not actually met.
1: Right.
0: Yeah.
1: 이 technically라는 말을 원어민들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말 따지고 보면 테크닉하게 들어간다면 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정말 만난 거는 아닌데 이런 느낌을 좀줄 수가 있겠네요.
0: Exactly. So when we talk about grammar, and it's like, well, technically, you know, that's the way it should be said. But, you know, in everyday conversation, we say it like this.
1: Right.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뭔가를 말했는데 꼭 정확히 말하면 그게 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따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Well,
0: Technically, that's not
1: technically,
0: right.
1: right. Okay, so technically는 엄밀히 말하면, 따지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There is an intangible thing that happens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even if they are strangers. An immediate bond, an easy shorthand talking about favorite songs, albums, and boyfriends. It is like realizing you have a good mutual friend with someone you're just meeting for the first time. Except in this case, the friend is a megastar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Bruno Mars with Marry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팬들의 열기는 이어졌는데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밖에는 스위프트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또한 스위프트와 캐시와 인연이 있는 여러 유명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결혼식은 예상 밖의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하루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을지 들어보겠습니다.
1: Shortly after 7:30 p.m.,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when a sign broke the news outside the arena. Just and T married. Not long after, the skies opened and poured down rain. Soon, the White House weighed in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A post on social media with a digitally altered version of the sign outside the garden saying, Trump is your president. Her fans were buoyant.
0: 오후 7시 30분쯤 경기장 밖 전광판에 Just and T Married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두 사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전광판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또 다른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결혼 축하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네, Just and T.
1: Isn't that cute? 네. Travis and Taylor. Yeah. How cute.
0: 귀여워요.
1: It's 네. very cute.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Shortly after 7:30 p.m.,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when a sign broke the news outside the arena. Just and T married. Not long after, the skies opened and poured down rain.
0: 오후 7시 30분쯤 경기장 밖 전광판에 Just and T Married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두 사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7시 반이 조금 지나고 나서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뭔가가 공식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so, 이게 뭘까요? N-U-P-T-I-A-L-S
1: Okay, this is just the formal word for wedding. That's it.
0: Wow.
1: Yeah. So usually in the news you'll hear it a lot, right? Their nuptials were official or confirmed.
0: Right. Mm-hmm. 그럼 marriage라고 하는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결혼식에 더 가깝겠네요. Wedding에 더 가깝겠네요.
1: Yes, that is
0: okay.
1: right.
0: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매일 듣는 단어는 아니겠죠, 그렇죠? Nuptial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official이 된 거예요. 뭔가 그 경기장 밖에서 촤악 이런 사인이 나온 거죠. Just and T married. 원래 방금 우리 결혼했어요. 그럼 just married 이렇게 나오잖아요.
1: That is right.
0: 그거 그냥 결혼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결혼했어요.
1: That's right. You know, with the cars, yes. and they have the sign with the cans, just married.
0: Just married?
1: Yeah.
0: Mm-hmm.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Soon, the White House weighed in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A post on social media with a digitally altered version of the sign outside the garden saying, Trump is your president. Her fans were buoyant.
0: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일종의 비꼬는 메시지처럼 보였는데요. 경기장 밖 전광판을 디지털로 수정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 안에는 Trump is your president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의 축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백악관이 뭔가 좀 기분 나쁜 뭔가를 남기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The White House가 뭔가를 얘기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하나 나오면서 weigh가 나오면서 weighed in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1: Okay.
0: 가만 두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Okay. So here's the thing that everybody should know. Taylor is a Democrat.
0: Right.
1: Okay. So she is vocally anti-Trump.
0: Okay. Right.
1: And so there is a kind of tension between the two.
0: Mm-hmm. 이 background info가
1: You have
0: 필요하네요.
1: to know this.
0: Right.
1: You have to know this because why is the White House getting involved?
0: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랑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 상황인 거죠.
1: Yeah. But remember that Taylor, her fans are millions, right? And so the White House weighing in simply means that they are giving an opinion opinion. They are joining in on the discussion.
0: 아, 뭔가 무게를 이렇게 앞쪽으로 쫙 해가지고 getting 했다는 involved. 거는
1: yeah.
0: 아, 그렇네요. 진짜 getting involved 하는 느낌. 그래서 백악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입장을 의견을 밝혔다. 좀 이렇게 관여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그냥 저기 hello, 뭐 congrats가 아니었던 거예요.
1: No.
0: 그렇죠?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이라고
1: okay.
0: 나왔습니다. 어, 근데 slight은 slightly 할 때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1: Okay, not quite.
0: Right.
1: This word slight, S-L-I-G-H-T,
0: okay.
1: is basically a noun, and it is a bit of an insult,
0: mm-hmm.
1: a little bit disrespectful,
0: okay.
1: and in a way that kind of like puts someone down.
0: Mm-hmm.
1: Mm-hmm. So, and not so glaringly in your face,
0: mm-hmm.
1: not so super like insulting right in your face,
0: okay.
1: but like, you know, kind of looking down
0: uh-huh.
1: and saying like, oh yeah, right. Mm-hmm.
0: 깔보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0: Okay. So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놓고 뭔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려서 말을 하거나 이런 모욕을 얘기를 할 때 slight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이는 뭔가로 weigh in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팬들은 boy한테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1: Oh, yeah.
0: Boy. You guys
1: right.
0: remember?
1: Yeah, so when it's buoyant, it means uh-huh. that it's floating on the water, mm-hmm. which in this case means that people are very in good spirit, high spirits, very positive, very energetic,
0: right.
1: very upbeat.
0: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We don't care.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That's right. It's like they don't care. They're just so excited to be there.
0: 그냥 they're just happy for the couple, mm-hmm. right?
1: That's
0: And then
1: right.
0: We don't care whatever you say. 이런 느낌으로 buoyant를 right. 쓰게 된 거네요. So 이거는 물론 buoyant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력이 있는, 뜰 수 있는이란 뜻도 되지만요. 뭔가 기분이나 분위기를 얘기할 때 밝고 활기찬, 뭔가 긍정적인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Shortly after 7:30 p.m.,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when a sign broke the news outside the arena. Just and T married. Not long after, the skies opened and poured down rain. Soon, the White House weighed in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a post on social media with a digitally altered version of the sign outside the garden saying, Trump is your president. Her fans were buoyant.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Darren Espanto with Dying Inside to Hold You.

0: Deep Dive Daily.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쏟아지는 빗 속에서 팬들은 우비를 입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스타의 결혼식이 팬들에게는 축제였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만큼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같은 공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함께 들어볼게요.
1: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the busy train station beneath the garden, annoying plenty of pedestrians and commuters, many of whom shouted at police officers to ask for directions and stormed off. Fans also peppered officers with questions about the wedding.
0: 펜스테이션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퇴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경찰에게 길을 묻거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팬들 역시 경찰에게 결혼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 이게 너무 저도 오래돼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뉴욕시리에서 일을 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일을 하긴 했었지만 진짜 펜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사람이 모였다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사람
1: it's,
0: 너무 많았어요.
1: It's, so, it's like it's almost close to Grand Central Station.
0: Exactly. Yeah. 근데 당연히 거기에 그냥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So annoying.
0: Right. Yeah. 아, 뭔가 그려집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the busy train station beneath the garden, annoying plenty of pedestrians and commuters, many of whom shouted at police officers to ask for directions and stormed off.
0: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래에 있는 뉴욕의 대표 기차역, 펜스테이션 주변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길을 묻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지나가게 하고 복잡하면 차라리 난데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매일 사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걸 막아? 그럼 궁금해요. What's going on here?
1: Yeah.

0: Oh, well, someone, got married. And then why are they blocking the roads?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1: So here's the
0: right?
1: thing. Before we started the show, we talked about Californians and New Yorkers.
0: Yes.
1: So you have to know that New Yorkers can be very strong and rude, and they're like, hurry. Like, what do you want? Right? But in California, it's like, oh, hi, how can I help you?
0: So relaxed.
1: So relaxed. New Yorkers are busy. They got to go get to work.
0: Impatient.
1: So I can imagine their frustration.
0: Right. Okay. 그래서 도로를 통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So streets were, 이렇게 일단은 도로가 나왔는데 shutdown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shutdown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막는 거 아닌가요? 그쵸?
1: Yeah. Sometimes shutdown,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an mean to close down forever. In this case, it's just temporarily blocked.
0: Okay.
1: Okay. It means that, like, streets, okay, cannot enter. They're shut down.
0: 그러면 그냥 closed를 쓰나 shutdown을 쓰나 둘 다 도로 통제를 표현할 때 괜찮을까요?
1: Yeah.
0: Okay. 그래서 지금 많은 streets들이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뉴욕시리에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짜증이 났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pedestrians하고 commuters, right? So 보행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면서 이렇게 셧다운을 시켰다.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길도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1: Yeah.
0: 그럼 막 이제 물어보고 한 다음에 답을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떠난 느낌이네요.
1: Okay, so right. here's the thing. If it's shut down, where do I go? Like, I need to go down the street. I can hear a New Yorker say,
0: okay, New Yorkers.
1: Yeah, New Yorkers like saying, come on, police officers. I'm supposed to go down the street. Where am I supposed to go?
0: Okay. Blah, blah, blah.
1: That is the idea.
0: 그럼 디투어 이런 것도 안 해놨나 봐요.
1: Well, I don't know.
0: Okay.
1: And so that's why we have the next expression, stormed off.
0: Okay. 벌써 storm에서 화가 느껴져요.
1: So this idea of storming off is like someone who's very angry and walks away.
0: 그 자리를 그냥 뜨는 거군요.
1: And walks away.
0: Storm off. 와,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So, storm off 한다는 거, off 자체가 원래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을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막 폭풍처럼 왁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뜨는 거.
1: Yeah.
0: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났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Fans also peppered officers with questions about the wedding.
0: 한편 팬들은 경찰에게 결혼식 관련 질문을 쏟아냈지만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잘못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팬들이 officers한테 무슨 pepper spray를 뿌렸나?
1: Yeah.
0: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officers들에게 pepper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1: Basically, it is just asking questions.
0: Okay.
1: But it's like asking many questions. And just like constant questions. You know, like the fans, like, do you know what it is? And do they get, what is it? And a police officer. It just, you know, you can hear the Swifties asking like a million questions
0: just
1: in 10 minutes.
0: Throwing all these questions at
1: them, just
0: officers,
1: throwing,
0: right?
1: throwing, throwing.
0: 근데 pepper를 쓴다는 거가 pepper 자체가 원래는 후추를 뿌리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쓴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흩뿌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질문을 쏟아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 어디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Right. So pepper officer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pepper이라는 동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것을 막 쏟아내는 거.
1: Yeah.
0: 막
1: this is a word that you may have heard for the first time.
0: Yes.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the busy train station beneath the garden, annoying plenty of pedestrians and commuters, many of whom shouted at police officers to ask for directions and stormed off. Fans also peppered officers with questions about the wedding.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고요.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We're going to give you Sarah Bareilles with I Choose You.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장 밖에 몰린 사람들 봤어? 완전 붐비더라고.
0: 아니, 혹독한 더위에도 스위프티들 저 대거로 몰려왔던데?
1: 그러고 나서 Justin T. Married 문구 뜨자마자 비 억수로 왔잖아.
0: 아,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네. 아, 테일러가 엄청 실망하겠네.
1: 아, 근데 보통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0: 아... 아, 맞네요. 아, 제 친구 중에 김테일러라고 김테일러라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2: Oh, you got a little confused.
0: Oh, yes, yes.
2: Okay, okay. 아, I understand now.
0: Okay. Uh-huh.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바로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2: Okay, you might be thinking I'm sorry. No, we can't. We do not say that okay. in this context. Uh-huh. So, what you want to say is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I feel bad.
0: Oh,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지금 보니까 feel bad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make i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make it은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뭔가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못할 줄 알았는데 걱정했는데 해낸다. 근데 어떤 장소에 make it 한다는 거는 못 갈 줄 알았는데 아, 갔다.
2: That's right.
0: Oh, you made it here.
2: Oh, thanks for right? coming. You've made yeah. it. I didn't think you could come.
0: Yeah. 근데 그렇지 못해서 왜 I feel bad를 썼을까요?
2: Yeah, I feel bad because, you know, you wanted to go, but you weren't able to go.
0: Right.
2: So something blocked you, prevented you from going.
0: 그럼 I feel bad라고 얘기를 하면 I'm sorry라고 하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2: Absolutely. Mm-hmm. So here when you say I'm sorry, you could say like I'm sorry, like you're apologizing. Yeah. Or you could say, I'm sorry I couldn't make it.
0: Right.
2: But I feel bad is more of like, oh, it's a real kind of regret.
0: Okay.
2: And sometimes, depending on the context, you can also feel bad for a person.
0: Right.
2: Which means that, oh, in your heart, you don't feel so good.
0: I feel bad for the poor guy.
2: Yeah, the homeless person.
0: Right, right.
2: Right, you feel bad for that. Or you feel bad about a certain situation.
0: Uh-huh.
2: Yeah, I feel bad about what happened to him.
0: Right.
2: He lost his job. I feel bad.
0: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2: Completely. 그러니까
0: 정말 마음이 안 좋다라는 느낌, I feel. 근데 혹시 sarcastic하게 쓸 수도 있을까요? 누구한테, oh, I feel bad for you. 이런 느낌으로.
2: You know? Yes, you can.
0: 왜 그렇게 사니? 그럼 right. I feel bad for you, yeah. 이렇게 될까요?
2: I love it. I love it. You can totally do that.
0: 아, okay.
2: You know, I really feel bad for you. You know, you need to get your act together.
0: 이거는 진짜 I hate you보다 진짜 it hurts me more.
2: Well, it is true because you know, feeling bad for someone and being like, oh, you're so disappointing. Uh-huh. That's scarier.
0: Right. 실망이야. 안 됐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2: Yes, 네, that's 네. right.
0: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위프티들이 대거로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막 왕창해서 대거, 총출동해서 온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2: In full force.
0: 완전 제대로 된 포스네요, 포스, 그렇죠?
2: The force wow. is complete.
0: Okay.
2: Yeah, it's full.
0: Alright, in full force. force라고 얘기를 하면 대거, 총출동해서 이런 표현도 재미있고요. 또 하늘이 열린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럴 때 이제 보통 그게 이제 비가 억수로 온다라는 건데 영어에서도요. The skies open up 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참고로 화면이나 조명 같은 것이 켜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동사 쓰면 좋을까요?
2: Come on, came on.
0: 아, the light came on.
2: The light came on, the sign came on.
0: Right. Okay, so light 같은 거, 화면, 뭐 조명 이런 거 켜진다라고 할 때 come come on 이거 아닙니다. 그냥
2: yes.
0: 동사로 그냥 come on이에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못 가서 미안하네. 마음이 안 좋아.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이었고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 Did you see the crowd outside Taylor Swift's wedding? It was absolutely packed.
3: Swifties showed up in full force, even in that brutal heat.
2: Yep. Then the skies opened up right after the Just and T Married sign came on.
3: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Taylor must be really disappointed.
2: Were you invited? No. In the first place?
0: No, but still.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 Yes,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all throughout the week.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the final song for today. It's ABBA with Take a Chance on M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All right,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All right.
2: Bye-bye.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ime, when we used to eat meals, we would read the boxes of like the cereal boxes or the food boxes. Or when we were washing, we'll read the shampoo bottles. Do you remember doing that?
1: I do.
0: Yeah. And we would read the medicine boxes also. And they would say things about possible side effects.
1: 맞아요.
0: May cause 뭐뭐뭐뭐뭐뭐뭐.
1: 그쵸. 옛날에 진짜 스마트폰 없을 때는 별의별 걸 다 읽었어요.
0: 네.
1: 물론 책도 읽었지만 라벨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었고요. 그 특히 뭐 시리얼 같은 거 박스에 있는 것들 읽고 거기에 게임 같은 것도 다 하고
0: 네.
1: 모든 걸 다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에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side effects가 바로 부작용이라는 뜻이죠.
0: Mm-hmm. So today's sentence is,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mm-hmm. 질문이네요.
0: So the patient might ask the doctor, are there any side effects about the medicine? Or the doctor might ask the patient, are there any side effects after they started taking the medicine?
1: 그쵸. 둘 다 물어볼 수 있겠네요. 환자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혹시 이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을 먹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혹시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환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Side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메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고 그래서 부라는 뜻이고 effect가 효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ide effect가 부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였습니다. 자, 그러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 문장이 나올까? 뭐뭐가 있나요? 라는 말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어에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볼 때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부작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물어보기 때문에 are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수 명사가 올 거라는 거를 이미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re가 오면 당연히 there가 따라 붙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there are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평서문을 질문으로 만들 때는 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there are가 are there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are there? Are there?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Are there side effects?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Side effects가 뭐 그 자체로 부작용들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뉘앙스적으로 혹시나 그 어떤 종류든 조금이라도 라는 하나라도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any라는 표현을 질문해서 써요. 그래서 are there any 뭐뭐라고 하면 어떤 종류든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느낌을 줘요. are there any 뭐뭐? 그래서 any가 들어가는 거 그 위치도 잘 기억해 주세요. are there any 뭐뭐? 좀 꼼꼼하게 보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뒤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 드렸듯이 부작용은 여러 개가 올 수 있으니까 복수 형태로 side effects, S를 꼭 붙여주면 돼요. Are there side effects? 혹은 are there any side effects? 느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뉘앙스적으로 어떤 종류든 말하고 싶으면 any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any를 넣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0: 다른 거. Are there any 뭐뭐?
1: 그쵸. 그래서 any까지 살려서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의 느낌으로 뭐뭐가 있나요라는 질문 Are there any 뭐뭐를 할 텐데요. 뭐뭐 자리에는 복수 명사가
0: No,
1: 들어가야 되겠죠.
0: because are there. If it was is there,
1: 그쵸.
0: then you could ask a singular thing, but are there?
1: 그리고 is를 물어보면은 any가 들어갈 수 없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are there any?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잭쌤은요, 해외여행 가면 한국 식당을 찾는 편이에요?
0: 아니요.
1: 근데 사실
0: I
1: 잭쌤한테
0: live in
1: 물어보는 게.
0: Korea, so
1: 네.
0: I come back to Korea and eat lots of Korean food.
1: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살고 한국 음식을 매일 먹지만, 해외여행 가면 또 해외의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끔가다가 정말 가끔가다 김치가 먹고 싶을 때는 있거든요. 잭쌤도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니까 그럴 때 없어요? 없군요.
0: It
1: 알겠습니다.
0: depends how long the trip is. If it's a longer trip, then I start to
1: crave.
0: want Korean food.
1: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럼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죠.
0: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1: 이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나요? 하나라도 있나요?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Around here는 이 근처에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0: In my hometown, there are only two Korean restaurants.
1: 진짜요? Only two?
0: Two. And one of them is not very good.
1: 아.
0: So really, there's only one.
1: 아, 그렇네요.
0: Are there any taxis outside?
1: 밖에 택시가 있나요? 뭐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느낌인 거죠. Are there any taxis? S 붙여줘야 돼요. Outside?
0: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1: 아까 한 100개 있었는데 남은 샌드위치가 있나요?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여기서도 샌드위치에 S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ES를 붙여줘야 돼요, 이 경우는, 그렇죠?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0: When you travel, do you like window seats or aisle seats?
1: It depends.
0: Oh.
1: 네, 만약에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aisle seat를 좋아하고요. 두 자리인데 혼자 간다. 그럼 window seat가 낫고요. 네. What about you?
0: Oh, I prefer aisle seats just because I have long legs.
1: 아, 그렇군요.
0: But let's pretend that I want a window seat.
1: Okay, let's pretend.
0: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창가 자리가 있나요?
1: let me check for you.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Are there any seats? 좌석이 있나요? 뭐 자리가 있나요? By the window. 창가 옆에? 라는 말이죠. 그쵸?
0: Are there any apples in the fridge?
1: Apples in the fridge? Fridge가 냉장고잖아요. 그쵸?
0: 네.
1: 그러면 냉장고에 사과가 있나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grocery shopping 가기 전에 물어볼 수 있는
0: 네.
1: 질문이겠네요. 그쵸?
0: Are there any clean towels?
1: 빨래하기 전에 Are there any clean towels? 깨끗한 수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0: Are there any questions?
1: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네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라는 말인데 Are there questions? 보다는 Are there any questions?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Are there any questions?
0: Are there any volunteers?
1: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라는 뉘앙스예요. Are there any volunteers? Volunteer가 봉사자라는 말이죠.
0: Are there any objections?
1: Objection이라고 하면요. 반대하는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re there any objections? 반대 의견 있나요? 라는 뜻이고요. Objections. 여기서도 S 꼭 붙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뉘앙스에 뭐뭐가 있나?

0: Are there any 뭐뭐의 많이 연습해봤고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 쭉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0: Are there any Korean restaurants around here?
1: Are there any taxis outside?
0: Are there any taxis outside?
1: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0: Are there any sandwiches left?
1: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0: Are there any seats by the window?
1: Are there any apples in the fridge?
0: Are there any apples in the fridge?
1: Are there any clean towels?
0: Are there any clean towels?
1: Are there any questions?
0: Are there any questions?
1: Are there any volunteers?
0: Are there any volunteers?
1: Are there any objections?
0: Are there any objection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re there any 뭐뭐 연습 다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 연상해 볼게요.
2: 부작용이 있나요?
3: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2: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3: 아니요.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0: 환자와 의사와의 대화 이어지네요. 자, 환자가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그냥 슬슬 나오죠, 그쵸? 이제는 부작용 기억나시죠?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졸릴 수 있다. 졸린. Sleepy?
1: Sleepy.
0: 근데 sleepy는 진짜 잠이 막 오는 거고요. 꾸벅꾸벅 갑자기 막 이렇게 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른 말을 써요. 그래서 운전하지 마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또 다른 거? 또 다른 게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 그거 외에는. 요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괜찮으실 거예요? 뭐, 괜찮은, 뭐, okay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Are there any side effects?
5: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4: Okay. Anything else?
5: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0: 부작용이 있나요?
4: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자, 이 표현은 이제 잘 아시죠?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5: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1: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0: It might make you drowsy. 자, 네. drowsy가 바로 졸린이라는 표현이죠.
1: This is a very common side effect of many different medications. May cause drowsiness. 그쵸. is on the box.
0: 맞아요. May cause drowsiness 라고 써 있으면 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네요. 그죠? So 졸릴 수 있어요. So don't drive. 그러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죠.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4: Okay. Anything else?
1: Okay. Anything else?
0: 자, anything. 또 다른 것.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else는 뭐 또 다른 무엇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anything else 자체가 또 다른 무엇이라는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5: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1: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0: 그거 외에는
1: Other than that.
0: 그쵸. Other than that. 이건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Mm-hmm. Other than that, 그거 외에는 You should be fine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fine이 바로 괜찮은 이라는 표현이죠. You should be 뭐뭐는 당신은 뭐뭐 할 거예요. 뭐뭐일 겁니다. 약간 요렇게 완전 확신은 아니지만 그럴 거예요. 뭐 그럴 겁니다. 요 정도로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Fine은 괜찮은. You should be fine. 네, 뭐 괜찮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죠?

0: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Your print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대화 내용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Are there any side effects?
3: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2: Okay. Anything else?
3: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발음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여는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Are 다음에 there any 그다음에 side effects. 여기는 R 발음이 아니라 side의 D 발음이 모음소리상에 껴서 real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ide effects가 되는 거죠. Are there any side effects? Are there any side effects? 이렇게 되는 거죠. F 발음도 물론 주의해 주시고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잘하셨어요.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세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한번 그 태풍을 겪은 경험이 있는 수미 씨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태풍이 지나간 후에 그 자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1: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풍, 뭐 폭풍우를 storm이라고 하잖아요.
0: Storm.
1: Storm. 네. We're talking about storms. But in business, in companies, we also experience storms.
0: 그게 뭐예요?
1: 가끔 이제 보행님이 전화했을 때, 나 지금 바빠, 안 돼. What? I'm in the middle of a storm.
0: I'm in the middle of a storm.
1: 어떤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어.
0: 어머.
1: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어. 정신 없어. 바빠 죽겠어. I'm in the middle of a storm.
0: 그 단순히 그냥 바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그게 지금 we'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r situation. So the situation itself is a storm.
1: Yeah, it's a big problem.
0: It's a big problem.
1: Yeah. I'm experiencing a storm.
0: 그러니까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1: 난리 난 거야, 지금.
0: 정신 하나도 없어. 이 말이 I'm in the middle of a storm.
1: Yes.
0: 야, 나 storm 한가운데 있다. 이 말이군요.
1: 이게 다 지나가면 내가 연락할게.
0: 네.
1: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0: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1: 이 표현도 오늘 나옵니다.
0: 저거. 네. 나온다.

0: 뭐라고요? 어디
1: 첫
0: 나오지?
1: 문장부터
0: 아,
1: After
0: 있구나,
1: the storm
0: 있구나.
1: passed.
0: 써놓고도 몰랐어.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실제로 storm이 passed다. 뭐 이런 말을
1: 이거는 진짜
0: 쓰고.
1: real storm이고요. 이좀 이렇게 figuratively
0: 네.
1: 예를 들자면
0: 네.
1: 비즈니스에서 정말 미치게 바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지나면 이 문제가 지나면 이 storm이 지나면 연락할게.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0: I will call you when the storm passes. 이
1: Yes.
0: storm이 pass하고 나면 전화할게. 선생님, 그렇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1: Sure.
0: 우리가 폭풍 전야 같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1: Okay.
0: 그러니까 it's really unusually quiet
1: Right.
0: right before something like storm. Something like storm happens. 그러니까
1: You mean
0: 굉장히
1: the eye of the storm?
0: eye of the storm. 그렇지, 폭풍이 눈이 되는 거고
1: right.
0: 폭풍 전야, the night right before the storm. That's a literal
1: Oh,
0: translation.
1: the calm before the storm.
0: Exactly. 그런 말이 있나요?
1: 그런 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0: 아,
1: This
0: 그래요?
1: is the calm before the storm.
0: This is the calm
1: 네.
0: before the storm.
1: 좀 전에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0: 네.
1: 프로젝트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야. 이제 미치게 바쁠 것이 코앞에 보여.
0: 네.
1: 근데 그게 바로 내일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은 the calm before the storm. 내일부터 미치게 바쁘게 하루 종일 야근하면서 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올해
0: 네.
1: 말에도 한 다섯 번 있었는데
0: 아.
1: 맨날 두려워, 떨려, 잠도 못 자. The
0: 어머.
1: calm before the storm.
0: 아, 그때가 그때구나. 선생님, 잠못 잔다고 막 그럴 때가.
1: 눈이 빨개지고, 그렇죠?
0: So it's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런 말이
1: Yes.
0: 있군요.
1: That's right.
0: 네. Calm은 CALM을 말하게
1: Calm
0: 됩니다.
1: down 할 때.
0: 그렇죠.
1: 네.
0: 네. 얼마 전에도 calm 있었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calm 가라앉는다라는 뜻으로. 네, 알겠습니다. storm에 대해서도 뭐한 시간 내내 얘기할 것 같아요.
1: Oh, that's right.
0: 네, storm. 이거 storm이라고도 흔히 우리 글로는 쓰게 되는데 발음할 땐 storm 이렇게 사실 해야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1: Storm.
0: storm. 네, 먼저 우리말로 듣겠습니다. 그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엔 진짜 세상 모든 게다 달라 보이더라.
1: 그러니까 어떻게?
0: 여기저기 막 나뭇가지들이 막 쓰러져 있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뭐 차단이 되고 그랬어.
1: 우와, 엉망이었겠다.
0: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더라고.
1: 아이고.
0: 네. 그 복구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1: 네.
0: 노력과 또 날짜가 걸리죠.
1: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tornado or
0: 네.
1: hurricane, many storms happen in the southern area of US. So when there's a big storm, there's a big damage, huge damage in that area. And clean up, fixing everything, it takes a long time, sometimes years.
0: 근데 그게 보통 이제 do they usually do something to in to prepare for those kind of disasters?
1: Sometimes you can't. In the tornado area, in
0: Yes.
1: the middle of America, tornado area, you can go underground.
0: Right.
1: They have a tornado shelter.
0: Uh-huh.
1: But for water, it's hard to get, you shouldn't go underground. So it's really difficult to prepare for hurricanes.
0: Or tornadoes,
1: Or
0: 말씀하셨죠?
1: tornadoes even,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폭풍, 뭐 혹은 태풍, 뭐또 회오리 바람에 대한 그 사고 소식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1: Sure.
0: 그 어쩐지 저희 동생도 미국의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 빈번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하실이 그렇게 잘 발달이 되어
1: Yeah, the
0: 있더래요.
1: basement.
0: The
1: Yeah,
0: basement
1: that's
0: area.
1: right.
0: 그렇죠. 지하실이 아주 발달이 잘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물 퍼내는 펌프 같은 경우도 거의 집집마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Yeah.
0: 네,
1: If
0: 아이고
1: you're
0: 참.
1: prepared, you'll be better off. Yeah.
0: 유비무환.
1: You will be 무한.
0: 네,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아니, you'll be 무환이
1: You'll be
0: 아니고요.
1: 무한. 유비무한이죠.
0: You'll be 무환. 네, 그러니까 prepare를 잘하게 되면
1: That's right.
0: 그 화를 조금 면할 수 있다라는
1: Yeah.
0: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런 내용인데요. 태풍이 혹은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
1: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0: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 storm이 pass하고 난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어려운 좀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가면 전화할게라고 말할 적에도 비유적으로 I'll call you after the storm passes 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storm 하고 pass 라는 단어가 두 개가

0: 같이 잘 다니네요,
1: That's
0: 보니까.
1: right. Yeah,
0: 네.
1: yeah.
0: 여기서도 after the storm passed.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everything looked different.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1: I think physically, because a storm caused much damage, everything literally looks different.
0: 그렇죠.
1: Really looks different.
0: Right, really looks different.
1: Yeah.
0: 모든 것이 정말 달라 보이게 마련이겠죠.
1: 음흠.
0: Everything looked different. 그러니까 differently라고 하기보다는 different라고 해야 맞겠죠. 다른 채로, 달라진 모양으로 나에게 보여졌다. Everything looked different.
1: That's
0: 자,
1: right.
0: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야?
1: Like how?
0: Like how? 네.
1: 어떻게? So tell me more in detail.
0: 그렇죠.
1: Tell me more. Like how? How did everything look different?
0: 그렇습니다. How did everything look different? 어떤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다는 말이냐? 간단히 줄여서 how라고 말할 것을 조금 부드럽게 그나마 만드는 것이 앞에 like가 될 텐데요. Like how?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지? Like how? 이렇게 구체적으로, could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되겠죠.
1: Yeah,
0: 네.
1: but simply when you say like how, that explains everything.
0: 그렇죠.
1: Tell me the detail. How was it different? Tell me more.
0: 그렇습니다. Like how까지 들어볼게요.
2: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3: Like how?
0: Like how? 자, 여기까지는 the storm passed라는 말도 있었고, everything looked different, like how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저기에 나뭇가지들이 있었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됐었다.
1: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0: 네,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there is 하면은 지금 있는 거고 눈앞에 there was 그때 있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there were라고 하니 여러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혹은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1: Because branches
0: 그렇죠.
1: is plural, right?
0: 네. 그러니까 branch, not just one branch, but many, many branches. 많은 나뭇가지들을 말하는데 이게 나뭇가지라고 하니까 뭐 가느다란 양상한 나뭇가지를 생각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1: There are many big branches from big trees, so you have to be careful with those big, large branches.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나뭇가지가 그냥 꽝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여기저기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됐었다고 해요.
1: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0: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도로들은, 몇몇 거리들은 차단됐다라고 할 때, streets were blocked라는 것이 기본 골격인데요. Not all streets, but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해서 몇개좀 살을 붙여봤습니다. Some streets라고 하죠. were blocked가 아니라 were even blocked라고 하죠. 조금 말에 이렇게 좀 구체성을 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되기까지 했다. 자, block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 So if something is blocked, the roads, when a tree falls on the road, it blocks the road where the cars cannot pass through.
0: 그렇죠.
1: So the trees are blocking the road for the cars to pass by.
0: 맞습니다.
1: So it's causing a blockage, causing an obstacle.
0: 그렇죠. 그러니까 causing blockage. 그러니까 차단되고 막는 것을 이제 그 말을 야기시켰다라는 말이 될 텐데 흐름을 막는다라는 뜻에서 block는 참 여러 경우에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탁 트인 시야가 있는데 저 건물이 내 시야를 방해해. 시야를 막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1: The view is blocked by the building.
0: 그렇죠. The view is blocked by the building. 네,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경우도
1: 제가
0: 많아요.
1: 지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사는 그 제일 뒤쪽에는 그 뒤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0: 오,
1: 뭐
0: 산도
1: 구리시 뭐
0: 보이고.
1: 노원구시 다 보이는데
0: 네.
1: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everybody's complaining it's gonna block the view. personally, I don't care.

0: I'm rarely home. 근데 people are like, oh, we enjoy the view. Don't block the view. It will block the view.
1: 그렇죠. It will block the view. What can you do about it?
0: What can you 정말. Do?
1: 네. 자, 시야가 건물에 의해서 가려졌네요. 막혔네요. 하면 the view is blocked by the building.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Right? 여기서도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라고 하니까 몇몇 도로들은 이렇게 block이 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0: Mm-hmm.
1: 네, 자, 이 branches에 대한 얘기 있었고 block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죠.
2: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1: 네,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자, 그 말을 듣더니, 야, 듣고 보니까 뭐 엉망이었겠구나.
0: Sounds like a mess.
1: Sounds like a mess. mess처럼 들리네 라는 뜻이죠.
0: mess.
1: 네.
0: M-E-S-S. 우리가 엉망진창인 그 상태를 mess라고 하잖아요.
1: 네.
0: Oh, your desk is messy.
1: 어.
0: M-E-S-S-Y 하면 왜 이렇게 어지럽고, it's like, it's not clean, it's not tidy.
1: Right.
0: So we say, an unclean desk is messy. So, but then, we usually talk about rooms, desks that are messy.
1: Uh-huh.
0: 그 명사가 mess죠.
1: 네.
0: It is a mess.
1: It's a mess. Yeah. My room is a mess
0: yeah.
1: right now. 그러면 제 방이 지금 엉망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0: Oh, your office is a mess.
1: 그렇죠.
0: Clean up.
1: 어, 너무너무 tidy up.
0: Tidy up.
1: 어, 정리정돈 잘하라고. Yeah. 네. 아니, 그게 먼지는 없는데 먼지는 yeah. 없는데 it is clean for sure.
0: Right.
1: 근데 다만 조금 좀 cluttered. 이렇게 조금 잡동사니까 많은 것뿐이지 사실 하나하나는 깨끗해요. 그때 dirty한 건 아니죠.
0: Sure?
1: 어, 네, 그럼요. 이게 dirty하고 mess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좀 찔리시나 보다.
1: 아니, 저 안 찔려요.
0: Is your desk like tidy?
1: 그게 저의 저 취미라니까요.
0: 아, 취미시구나. 네,
1: 청소하고 정리정돈
0: My desk 게. is a mess.
1: 아, 저를 불러주세요, 선생님.
0: Okay, okay.
1: 네. Sounds like a mess. 여기서는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Sounds like a mess. 뭐뭐처럼 들리는구나. 자, 그랬더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나 걸렸다고 말해요.
0: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1: 네, 자 오늘 나온 문장 중에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 문장입니다. 먼저 이만큼의 날짜가 걸렸다, 시간이 걸렸다라고 할 때 it took 그럼 먼저 시작하죠. It took days 하니까 우리가 for days, for hours라고 할 때 그 days 같이
0: right.
1: 아주 오랜 몇 날, 며칠 동안이란 말이 되겠어요.
0: Right.
1: 그러니까 수일이 걸렸다. It took days. 뭐뭐가 뭐뭐 하기까지. 자, 이때 뭐뭐가라는 것이 for things가 됩니다.
0: Yeah.
1: 네.
0: It took days. It took several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1: 어.
0: For everything to be sort of tidied up, cleaned
1: yes.
0: up. Back to normal.
1: Back to normal.
0: The way it was before.
1: The way it was before. 아, 그것도 yeah. 참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상태로, the
0: yes.
1: way it used to be, to get back to normal,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다, get back, 그러니까 get back home, 그러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한다든지, get back to work, 뭐 산후조리를 끝내고 일터로 복직했다, get back to work, 근데 get back to normal 하게 되면 정상인 상태로 돌아오다 라는 말이 되겠군요.
0: 이런 표현도 있죠. Get back together. Boyfriend, girlfriend broke up. 헤어졌는데 let's get back together.
1: 어.
0: 약간 그게 생각이 나네요.
1: 아, 그렇군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Get back together. 다시 서로 같이 하게 된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0: 예전처럼.
1: 뭐.
0: 예전처럼.
1: 예전처럼.
0: 그렇죠.
1: 자, 우선은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자, it for to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때 아마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공부하셨던 표현일 거예요.
0: Right.
1: It took days for 아 이때는 it took days니까 조금 다른 것이 되겠지만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things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0: Right. That's right.
1: 네,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
0: Mm-hmm.
1: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3: Sounds like a mess.
2: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1: 네, 누구누구가 혹은 뭐뭐가 뭐뭐를 하기까지 얼마만큼 걸렸다. It took 얼마만큼 for 누구누구 혹은 무엇무엇 to 뭐, do something, 뭐뭐 하기까지 뭐 이런 식의 문형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 연습하실 수 있는 예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After the storm passed,

0: Everything looked different.
1: Like how?
0: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1: Sounds like a mess.
0: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같이 말해주세요.
3: Let's go.
2: 태풍이 지나간 다음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
4: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3: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2: 그러니까 어떻게? Like how?
3: Like how?
2: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있었고.
4: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3: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2: 그리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도 됐어.
4: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3: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2: 야, 엉망이었겠구나.
4: Sounds like a mess.
3: Sounds like a mess.
2: 그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렸어.
4: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3: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2: 여기까지입니다. Yay!
3: Good job, everyone.
2: 네,
3: All right.
2: 큰 소리로 잘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3: Mm-hmm.
2: Good job. 자,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서 항상 복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3: Mm-hmm.
2: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ch.
2: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4: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3: Hi, everyone. I'm Kristen Chow.
4: And I'm Cameron Word.
3: Oh, so nice to have you all. And it is Friday, so TGIF to
4: yes.
3: everyone. You did really great. You know, I mean, it's like monsoon season and kind of rains on and off. And it's sticky and hot and it's not easy.
4: Yeah.
3: To be going to work every day.
4: July is...
3: it's a struggle. It's a struggle.
4: It's a challenge.
3: It is.
4: Sometimes.
3: It is, yeah. And we appreciate you listening to us despite the challenge
4: yes.
3: and the struggle. This is really nice. So thank you so much. Today, it's business-related dialogue. It's about shrinking profit margins. So we're talking about a restaurant that has to deal with like high rising energy cost, inflation overall. So all of these sort of packaging materials is very expensive. How do you survive? Like, where do you make the money?
4: Are you asking me?
3: Yeah, I'm asking you, Cameron.
4: I do not have
3: the
4: answer.
3: Answer
4: I don't have the answer, Kristen.
3: I'm just kidding.
4: I think it's a question everybody's asking.
3: Yeah.
4: Not a lot of people have an answer to.
3: Right. And you can't just raise the prices of food left and right. Consumers are not going to be happy. Mm. Customers are not going to be happy. So anyway, they are looking at the results today.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진짜 적도는 다른 곳에 있다고요? 에콰도르 퀴토 외곽에는 5층짜리 적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기념탑에서 땅을 향해 내리그은 선이 바로 적도죠. 관광객들은 이 선을 중간에 두고 한쪽 발은 남반구에, 다른 발은 북반구에 디딘 채 기념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정확히 말하자면 적도가 아닙니다. GPS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 잘못 측정한 위치를 표시했던 거죠. 진짜 적도는 이 선에서 북쪽으로 400m쯤 떨어진 공터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관광객들은 적도가 아닌 적도 기념탑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청탁 메일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첫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지면, 회사소개. 2. 청탁할 업무소개. 3. 왜 당신에게 청탁하는지, 당신의 탁월함 중 어떤 부분이 이 업무에 어울리는지 설득. 4. 내마 금지, 내용과 분량 마감일, 금액, 지급일 명시. 5. 회신 희망 날짜 알림, 끝인사. 돈 얘기를 이토록 구석구석 정확히 다루는

있다는 게 다소 팍팍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세상에는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락하고 싶은 일도 있다. 너의 요청이라면 조건을 자세히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할게. 라고 호쾌하게 대답해주고 싶은 제안들. 하지만 기억하자. 그만큼 특별한 관계의 타인은 매우 소수다. 섭외 담당자인 내가 그에게 그만큼 특별할 거라고 섣불리 넘겨짚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다정함이라는 기술은 결국 상대의 시간과 노고를 소중히 여기는 씀씀이다. 이스라 작가의 책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션 멘데스의 원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이스라 작가의 책,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상대의 시간과 노고를 귀히 여길 때, 돈 얘기도 구체적으로 쓸수 있다고 이스라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돈 얘기를 생략하지 말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넘겨짚지 말자라는 거죠. 첫 메일에 시원하게 적어버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인데 일단 저분이 하실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벌써 뭐이 청탁하는 입장에서 어떤 페이가 돈 얘기를 그첫 메일부터 하는 게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메일을 받은 이 섭외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그에 얼마나

카페인 김세진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꼭 전하고 싶은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7월 31일은 어머니의 79번째 음력 생신입니다. 미국에 사는 누나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가족 모두가 7월 17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함께 모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려 합니다. 금요일이지만, 이 생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방송에서 사연을 전해 주신다면 저희 가족 모두 녹음으로든 본방으로든, 꼭 함께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신 뒤 대구로 이사 오셔서 몸도 마음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장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뜨거운 불 앞에서 두부를 만드시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적어주셨어요. 이 어머니의 79번째 음력 생신을 이렇게 앞두고서 이온 가족이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밥을 나누고 계신 상황인 거죠. 북카페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이 사랑이 아마 이 방송 타고 전달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이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신 이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계속 사시기를 바랄게요. 신청해주신 음악도 포함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홈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오늘 제헌절인데요. 바로 오늘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법의 이유로 만나는 일간 카페인. 오늘도 열어볼게요.

인류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대체로 날카로운 칼과 압도적인 무력 혹은 소수의 권력자가 쥔 폭력에 의해 세워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물리적인 힘만이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뼈대로 여겨지던 팍팍하고 야만적인 시절이었죠.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는 단단한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닌 몇 장의 얇고 연약한 종이 위에 쓰인 차분한 텍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억압하는 대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건조하고 투명한 언어로 직조해낸 최초의 합의문, 바로 헌법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이 땅에 처음으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입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항을 정하는 행정적이고 기계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억압과 뼈아픈 혼란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기어코 폭력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서늘한 이성의 언어로 새로운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위대한 결단의 결과물이었죠. 종이 위에 적힌 간결한 문장들 속에는 그 어떤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모든 시민의 삶을 동등하게 끌어안겠다는 너그러운 다짐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텍스트가 지닌 진정한 위력은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강자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거칠고 서툰 약자들마저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합의한 투명하고 수평적인 약속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듯 아주 당연하게 일상의 평온과 자유를 누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신념을 두려움 없이 말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애틋하고 평범한 일상은 오래전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쓴 그 단단한 텍스트 덕분에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제헌절인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팍팍한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 정직한 문장들의 힘을 가만히 감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총칼이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언어와 서로를 향한 묵묵한 약속으로 이 세상이 이토록 질서 있고 안전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복잡한 오늘 하루의 삶에 작지만 단단한 위안을 건네줄 것입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 제헌절의 의미,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또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시작할게요. 정미조의 라비의 인생이란,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두 곡입니다.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 작품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2월,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한 불벼락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십만 발의 소위탄이 도시를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버리던 그 지옥같은 밤, 지하 깊숙이 자리한 고기 창고에 웅크리고 있던 미군 포로들은 운 좋게 목숨을 건집니다. 그들이 몸을 숨긴 창고의 이름은 제5도살장.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포로들 중엔 군종 목사 보조병 빌리 필그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간신히 지하 도살장의 문을 열고 지상으로 걸어나온 빌리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로 가득했던 눈부신 도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한 채 하얀 뼈가루와 잿더미만 뒹구는 텅 빈 달 표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3만 명의 민간인이 단 하룻밤새에 숫덩이로 변해버린 그 참혹한 대학살의 현장에서 빌리의 정신은 거대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빌리 필그림은 시간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 잿더미 위에 서 있던 20대의 빌리는 갑자기 늙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미국의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다시 어린아기가 되어 수영장에 빠져 허우적대고 또 다음 순간에는 외계 행성 트랄파마도어의 투명한 동물원 우리에 갇혀 벌거벗은 채 외계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그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우주를 무작위로 핑퐁처럼 튀어다닙니다. 자신이 언제 어느 시간대로 떨어질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시간여행. 평범한 시력 측정사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늙어가면서도 그는 예고 없이 드레스덴의 그 끔찍한 화염 속으로 지하 방공호로 속절없이 소환되어야만 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린 시간의 미로 속에서 빌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폭격의 밤을 헤매며 서글픈 구원을 찾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딘 루이스의 How Do I Say Goodbye 들려드렸습니다. 만약 내 영혼이 과거와 미래를 제멋대로 오가면서 끔찍한 종말의 순간을 끝없이 반복해서 불러온다면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무력함을 블랙 코미디와 SF적 상상력으로 빚어낸 반전 소설입니다. 커트 보니겟의 제5도살장 꺼내들었습니다. 주인공 빌리 필그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요. 전쟁의 참혹한 트라우마가 그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무작위로 오가는 시간 여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계인들에게 납치되기까지 하잖아요. 거기서 기묘하고도 철학적인 시간관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것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빌리를 납치한 트랄파마도어 별의 외계인들은 시간의 족쇄에서 풀려나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아주 신비로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시간을 마치 구슬이 줄에 꿰어있는 것처럼 한 방향,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지만 이 외계인들의 눈에 시간은 거대한 산맥처럼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는 단지 그 특정한 순간에만 상태가 나쁠 뿐 과거의 수많은 다른 순간들 속에서는 여전히 눈부시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랄파마도어인들은 죽은 이를 보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빌리는 그 짧고 덤덤한 문장을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적처럼 새겨넣습니다. 지독하게 무자비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주문.

드레스덴의 폐허 속에서 시체 더미를 파내야 했을 때도 아내가 차를 몰고 가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 미래에 자신이 암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리는 결코 저항하거나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그런 거지 라고 담담하게 중얼거리며 삶의 끔찍한 비극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허무나 포기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기어이 내 영혼을 지켜내겠다는 가장 처절하고도 슬픈 체념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거듭하던 빌리는 마침내 드레스덴 폭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의 시간으로 떨어집니다. 13만 명의 생명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거대한 학살의 현장에는 어떤 숭고한 영웅담도 전쟁의 교훈도 슬픔의 언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시커먼 잿더미 위, 부서진 마차 위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만이 정막을 깨고 빌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푸티위트. 아무런 의미도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맑고 공허한 지적임. 대학살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새가 지적이는 저 무의미한 한마디와 다를 바 없다는 거대한 조롱.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웅변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서늘한 침묵. 빌리는 이 비극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춘 채 묵묵히 폐허의 잔해를 치웁니다. 뭐 그런 거지. 빌리의 구부정한 등 위로 의미 없는 새소리만이 눈물처럼 투명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올리비아 체인이의 I Wish,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까지 두곡 듣고 왔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거대한 전쟁의 트라우마를 덤덤한 체념으로 끌어안은 시간 여행자 이야기죠. 커트 보니겟의 소설 제5도살장 펼쳐봤습니다. 역사는요, 종종 우리에게 비극을 딛고 일어서라, 이렇게 강인한 주문을 합니다. 극복하라, 라고요. 그럴 때 문학은 이렇게 다독여주기도 하죠. 뭐, 그런 거지. 이 책에 나온, 이 소설에 나온 표현처럼요. 뭐, 그런 거지. So it goes. 이 표현. 우리 삶에 들여놓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슬픔이나, 고난, 마주하게 될 때,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럴 때이 마법 같은 체념이지만 주문일 수도 있는 말, 뭐, 그런 거지, 라는 말을 하시면서 아주 작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숨구멍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장 이렇게 덮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갈게요.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또 제헌절이라 그에 맞는 책을 가져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린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띄워드릴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0: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맛있는 제철 산문 듬뿍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제철 전문가에 이어서 기념일 전문가, 기념일 마스터가 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침 제헌절이거든요.
1: 맞아요.
0: 제헌절에 또 신지 작가님이 어떤 책을 들고 오셨을까 벌써 궁금할 지경인데, 제헌절이 올해 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1: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을 특히나 기억하고 있는 게 네. 그 TMI이긴 한데요. 제 생일이 7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생일 앞에가 항상 공휴일이었다가
0: 네.
1: 하긴 뭐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이기도 했지만 공휴일이었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친구랑 농담했거든요. 쉬는 날이니까 그 전날 선물 사러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다시 이제 공휴일로 돌아온 거예요.
0: 네.
1: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사러 갈 수 있는.

0: 저의
1: 공휴일인 게 좋은 거예요?
0: 그럼요.
1: 공휴일을 신 작가님 생일 선물 샀는데 써라.
0: 그리고 뭔가 생일 앞에 공휴일인 거 왠지 내 생일에 선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제헌절과
1: 네.
0: 제가 이렇게 탁 붙어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제헌절을
1: 제헌절 다음 날 태어나신 분인데, 네.
0: 법 다음에 김신지 네 이렇게
1: 아, 네. 아, 그렇게.
0: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1: 각별하네요.
0: 다시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1: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0: 네, 몹시 마음에 들고요. 올해부터
1: 네.
0: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쉬는 날이 되었어요. 놀러 갈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1: 네.
0: 그 날의 의미를 한 번씩
1: 그렇죠.
0: 되새겨보는 것이 또 바람직한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1: 맞아요.
0: 제헌절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1: 네.
0: 헌법이 세상에 나온 날, 헌법 생일이니까,
1: 그쵸.
0: 헌법 생일,
1: 너무
0: 신지
1: 귀한,
0: 생일.
1: 아, 자꾸 껴서 이렇게 유통시키실 거예요? 네. 외우겠는데?
0: 이제 우리 카페인들 까먹을 수 없어요.
1: 아, 네. 아, 까먹으실 분들이 아닌데, 이 헌법 생일, 신지 생일, 이렇게
0: 네.
1: 지금 같이 나란히 두셨습니다. 아, 과감합니다. 오늘 신지 작가님. 근데 정말 달력에서 이렇게 빨간 숫자, 빨간색으로 칠해진 숫자를 보면,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빨간색은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하잖아요. 눈에 띄게
0: 맞아요.
1: 하기 때문에 그 날의 의미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휴일 그 자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복하게 된 것이 너무
0: 맞아요.
1: 좋다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듭니다.
0: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쁜 하루 중에 하나로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날 정도로
1: 그럴 수도
0: 여기는데,
1: 있죠. 네.
0: 어쨌든 법정 공휴일이 지정이 됐을 때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오늘이 제헌절이래. 오늘의 한글날이래라고 하면서 한번더
1: 네.
0: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여러 기관이나 또 지자체 같은 곳에서 그날에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걸 하기도 해서
1: 네.
0: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하죠.
1: 저는 헌법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북카페에서 몇년 전에 헌법 관련 책을 한번 이제
0: 네.
1: 초대석 통해서 접한 적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대한민국 헌법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각국의 헌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한국 포함 담아둔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헌법 관련 책이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반성하게 되기도 했고.
0: 그렇네요. 어떤
1: 네.
0: 책인지 궁금해지는데요.
1: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 나오셨던 책이라
0: 네.
1: 명단에 있다가 네,
0: 제가 한번
1: 네,
0: 찾아보겠습니다.
1: 그곳에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 우리 준비한 책 하나씩 열어볼게요. 하나씩 한 권이죠?
0: 네,
1: 네,
0: 한 권입니다.
1: 한권 준비한 이야기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 작가님 흠칫 지금
0: 네,
1: 당황하셨습니다.
0: 내가 두 권을 가져왔나?
1: 아니에요.
0: 생각하면서
1: 한
0: 가방을
1: 페이지씩.
0: 뒤적이고 있었어요.
1: 아니에요. 자,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스트레이트 오브 필라델피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살짝 언급했던 책, 저에게는 그 차병식 작가의 그 헌법 탄생 관련 얘기고 900페이지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만 있었거든요.
1: 네.
0: 제가 제목이 찾아보니까 헌법의 탄생이 맞습니다.
1: 진짜
0: 그대로.
1: 딱이네요.
0: 그리고 824페이지. 이걸 또 반올림해서 900페이지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보시면 역사랑 경제, 그리고 헌법의 그 가치 같은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1: 오.
0: 볼 법해요.
1: 헌법의 탄생이라는 제목부터
0: 예.
1: 제헌절을 읽기 딱인 제철 독서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엮어서 같이 이제
0: 좋습니다.
1: 병렬 독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0: 좋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무엇인지 열어볼까요?
1: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이보라 작가의 법 짓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0: 법 짓는 마음. 이렇게 제목이 있으니까 뭔가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1: 그쵸. 밥 짓는, 이렇게 언뜻 아와 어를 뒤집기만 하면
0: 맞아요.
1: 밥을 읽히기도 하고,
0: 맞아요.
1: 집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집을 짓듯이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 혹은
0: 그쵸.
1: 밥을 짓듯이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 이렇게
0: 네.
1: 받아들이게 돼서 조금 더 친근하게 법에 다가서게 해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이 이보라 작가님이 명패에 적힌 문구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1: 네, 이 작가 소개부터 드리면요.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입법 실무를 담당했다. 2050 탄소 중립법, 웨파드 카르텔 방지 5법, 청년 기본법 등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 사람들의 고통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는 법이 조금의 쓸모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작가님이 놀랍다 했던 부분은
0: 네.
1: 바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준 국회 귀신이라는 별명이자 명패를 내걸고 일하는 보좌관이기도. 그러니까
0: 국회
1: 밤에
0: 귀신?
1: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 경무에 시달리면서 어쨌든 국회
0: 네.
1: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함께 일했던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명패를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거를 놓고 일하고 있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란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말하는 정도가 정말 얼마나 그럴
0: 네.
1: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아서 국회에서 일했을까도 있고요. 진짜 귀신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게 책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현장에서 10년 넘게 법 만드는 일을 해온 국회 보좌관이자 입법 실무자의
0: 네.
1: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헌절이 헌법이 탄생한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서는 어떤 시행착오가
0: 네.
1: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0: 그쵸.
1: 그 상세한 디테일들을 알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0: 예.
1: 법이 우리 국민 당사자로부터 시작해서
0: 네.
1: 어떻게 국회에 가고 또 발의를 거쳐서 다시 또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0: 네.
1: 그 과정이 이제 사례사례마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이 법의 세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읽으면서도 또 국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이보라 작가가 이제 만든 그 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알수
1: 네.
0: 있을까요?
1: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2050 탄소중립법이라든지 웨파드 카르텔 방지
0: 네.
1: 5법이라든지 청년 기본법 이런 것들 동물원법 만드는 데그 힘을 보탰다는 이야기들 나오고요.
0: 네.
1: 책에 그 각각의 법의 사례마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 미디어 통해서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0: 그쵸.
1: 이번에 어떤 법 통과가 됐다더라
0: 네.
1: 라고 하는데 그 상세한 과정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은 그럼 만들어지면 끝인가? 그 이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0: 네.
1: 이후에는 또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책이었어요.
0: 그러면 한 부분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어 주실 건가요?
1: 네, 법의 표정과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법에도 표정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차오르는 눈물과 입 앙담은 결심이 배어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는 살균제를 산 가족들의 자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회한 섞인 단호함이 있으며 2050 탄소중립법에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슬한 두려움이 차별금지법에는 허리를 고추 세우게 하는 단정한 존엄이 있다. 법 만드는 사람도 법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어떤 때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기자의 마음, 어떤 때는 범법자를 수사하는 경찰의 마음,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는 상담사나 변호사의 마음,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영매의 마음. 그러다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집요하게 단서를 추적하는 흥신소 직원 같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법 만드는 입법 노동자는 법과 함께, 각각의 법에 깃든 사람과 함께 울고 웃고 지지고 볶으며 살아간다. 언론에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누리면서도 마냥 싸워대는 집단 정도로 보인다. 드라마나 영화 속 국회는 온갖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무협지이거나 서민인 주인공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입지전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국회의 모습은 허상이라고까진 못해도 피상쯤은 된다. 피상만 남은 국회는 둘 중 하나다. 시민의 안주거리가 되거나 욕지거리가 되거나. 문제는 그렇게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욕만 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사람의 것이 되고 그러면 불행하게도 국회는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가닿지 못한다. 세상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를 독차지에 사용하는 동안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은 뒤에 오는 이는 적어도 자신보다 낫기를 기대하며 애달픈 염원을 품고 국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채 서성였다. 그렇게 서성이는 동안 현안은 골물대로 골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 옳은 나머지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 사람은 자연이 아니기에 저절로 이뤄질 수 없다. 스스로 사람일 수 없다. 존엄하게 대해야 존엄해지고 사람으로 대해야 사람이 된다.

넘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성원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이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일. 그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은 위로와 연대라는 시간과 과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통해 비로소 존엄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때 법은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의 약속이자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물망 역할을 한다. 각각의 법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법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도 담았다. 법 하나 통과되면 천지개벽할 것 같았지만 결국 눈 하나 꿈쩍 않는 세상에 대한 서름과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되돌아보니 그래도 1cm씩은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낙관도 함께 담았다. 한 걸음의 1위와 한 걸음의 1비를 담아 걷고 걷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일 것이다. 바라건대 국회와 시민이 함께 서럽고 함께 낙관하게 만들고 싶은 세상을 향해 나란히 걸으면서.

이적 김진표가 함께한 곡 돌팔매 띄워드렸습니다. 이보라 작가의 책법 짓는 마음의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이 읽어주신 부분에도 있지만 누구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 또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법의 보호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매 순간 이렇게 잘

0: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너무 당연시하거나 아니면 없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는 경험들은 많아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책 보다 보면 이 보좌관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0: 네.
1: 단순히 뒤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새삼 알게 되고요. 국회의원에 앞서서 현장을 찾아가거나 혹은 찾아오는 그 국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 날것 그대로인 이야기를 듣고
0: 네.
1: 그것을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매끈한 말로 다시 바꾼 다음에 또그 말을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서 그들을 설득하는 사람이기도 한
0: 그쵸.
1: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통과되거나 개정된 많은 법들이 이들의 손을 거쳤겠구나 싶어서 세상이 입법 노동자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이때 법을 만들, 사실 법의 디테일을 만드는 거, 대중 앞에서서 법의 취지를 설명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입법 노동자들인데, 우리가 정말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국회는 그냥 정쟁과 선동이 난무하는 곳이야, 라고
0: 네.
1: 흔히 생각하게 되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
0: 그렇죠.
1: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국회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법안을 촘촘하게 다듬어 나가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헌절이니까요,
0: 네.
1: 한번 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법안 발의를 합니다. 이런
0: 파리.
1: 법이 필요합니다
0: 네.
1: 하고 제안을 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함께 제출하거나 혹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제출을 해요.
0: 네.
1: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합니다. 뭐
0: 네.
1: 교육위원회라든지 환경노동위원회라든지 해당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이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뭐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0: 네.
1: 공청회를 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문구를 점검을 합니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혹은 법률 용어와 형식이 적절한지 이제 살펴보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많이들 뉴스에서 보실 것 같아요.
0: 그쵸.
1: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제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정식 법률이 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 공포 후에 20일이 지나면 이제
0: 네.
1: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단계별로 또 어떤 실제 노동을 거쳐서 각 단계에도 여러 실무자들이 부딪히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또 공청회
0: 네.
1: 같은 걸 여는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책이어서 아 내가 많이 들어본 법들 혹은 좀잘 몰랐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책이에요.
0: 그리고 그 앞서 살짝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도 담겨 있잖아요. 이
1: 맞아요.
0: 책에 보면 아무것도 된게 없는 것 같을 때도 되돌아보면 그래도 1cm씩은 나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낙관도 함께 담았다라는 구절을 지금 읽어주셨는데 이 부분 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1: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되게 뭐 정치나 국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좀 냉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지금이 제일 별로인 것처럼 좀 한탄을 하듯이 말하게 되는데
0: 네.
1: 이 작가님이 말하는 것은 하지만 돌아보면은 과거에는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나아지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어떤 법의 허점이 있어서
0: 네.
1: 피해자를 계속 구제해주지 못했던 지점들 이런 것들이 법 개정이나 혹은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계속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1cm씩은 계속 나아가고 있었구나
0: 그쵸.
1: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볼 때, 아, 그래. 냉소하긴 되게 쉽지만 사실 굉장히 더 냉정하게 들여다봤을 때는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도
0: 네.
1: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0: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 책에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별로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으로 잘못된 과거사, 오용된 권력의 피해자를 법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라는 글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듣고 가시죠.

이곳 국회는 피해자의 최종 종착지인 경우가 많다. 국회까지 전달되는 피해자의 말은 이미 수많은 곳을 거쳐오며 문턱마다 좌절됐을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피해자와 대면하는 순간 죽이든 밥이든 대안과 해법을 내야 할 책임을 부여받는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하는 루틴대로 일단 나는 숨부터 고른다. 호흡 바꾸기. 그런 루틴이 생긴 이유가 있다. 평소 의원실 내 대화법은 이렇다. 나는 의원에게 의원님 상황은 이렇지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고 같은 방 후배 보좌진은 나에게 기관에서 자료가 왔는데 요는 이러저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말한다. 기승전결에 결만 있는 대화다. 미팅 한번 하고 나면 휴대전화 메시지가 100개 이상 와있다. 말 한마디를 끝내기도 전에 꼭 다른 일이 치고 들어오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누가 말을 걸거나 전화가 와서 전송 버튼도 못 누르고 다음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국회에 오려면 일단 KTX나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역이나 터미널에 도착해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고 여의도 국회 앞까지 와야 한다. 도착하면 국회 내 의원회관 로비에 줄을 서서 출입 증명서를 쓴다. 그런 뒤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수령해서 엑스레이로 소지품을 체크하고 해당 의원실의 호수를 확인하며 요새처럼 복잡한 의원회관을 돌고 돌아야 한다. 그래서 의원실 방문자는 대부분 한여름엔 땀 범벅이 되어 한겨울엔 산만한 패딩을 벗어들고 헐레벌떡 들어오곤 한다. 이런 만남은 보좌진에게는 하루에 대여섯 번 있는 회의 중 하나일 뿐이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몇 주 전부터 예정된 국회 가는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루를 꼬박 비운 일정에 일말의 기대까지 동반한 모습으로 우리 방까지 온 사람에게 결만 들을 수는 없지 않나. 호흡 바꾸는 일은 내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다. 제가 8살 때 경찰에 잡혀갔고 성감학원에 수용돼서 매일 맞았어요. 맞아서 터진 얼굴로 수용소내 병원을 가면 의사도 아닌 수의사가 치료해줬어요. 지옥 같은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성감도, 지금의 대부도 앞바다를 헤엄쳐가는 아이도 많았어요. 그렇게 탈출한 아이는 대부분 시체로 발견됐고요. 소라와 낙지가 죽은 애들 몸에 붙어 눈구멍부터 파먹은 걸 본 거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피해자들 진상규명을 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도 냈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경찰에 잡혀가서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당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순이 넘은 김영배 선생님은 수십 년도 더 된 이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며 그때 그날의 소년처럼 우셨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정부 정책의 초점은 18세 이하의 불황아에 가장 먼저 맞춰졌다. 이들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구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범화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도시 치안과 사회 풍기를 악화시키는 존재로 경계되기도 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치안 및 사회정책에서 단속, 수용 중심의 불황인 행정이 더욱 강화되었고 1960년대 초반 사회 정화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불황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체계적으로 신축 정비되었다. 성감학원 피해자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법과 정책의 이름으로 수집, 수거된 사람이다. 우리 사회는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나? 그때는 불황아를 버렸고 지금은 누구를 버리고 있나? 사회의 분란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동권 투쟁을 하는 눈에 띄는 장애인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시대마다 사회에서 경계되는 이들의 부류만 조금씩 달라질 뿐 모든 사람을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과 배제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고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대리인으로서

있어 국회의 본령이다. 내가 당신을 대리한다 라는 말 속에는 법률적 책임과 함께 당신의 존재와 목소리가 되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그 본령을 성감학원 피해자들을 통해 다시 배웠다. 법은 하나의 도구일 뿐 피해자는 피해 사건으로 인해 단절된 일상을 다시 살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아 평생 각인된 고통에 한 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다.

0: 루시드폴의 사람이었네 듣고 왔습니다. 이보라 작가의 책 법짓는 마음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읽어주신 부분 진짜 큰 감동입니다. 이 정말 요는 이렇게 요약하고 그쵸? 결론만 말하면 이렇게 빠르게 그 핵심 부분에 도달하는 그 화법이 오가는 곳이 이제 국회인데 여기서도 먼길 찾아온 그 피해자들 만날 때는 이보라 작가님이 호흡을 바꾼다라고
1: 네.
0: 하신 부분 그게 너무 그 마음이 섬세해서
1: 맞아요.
0: 감동이었어요.
1: 저도 그런 이유로 바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일이든 사실 오래 하다 보면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초단위로 계속 일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사람에 대해서 더 무덤덤해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국회 가는 날이라고 정해졌을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한 달을 보냈을지
0: 그쵸.
1: 이런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맞이한다는 게 아, 이래서 이곳에서 일했구나. 이런 책을 쓸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국회에 가면 그 여기서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의원회관 구조가 크게 D자 모양이어서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호수를 확인하고 온 사람이어도 초행자는 반드시 헤맬 수밖에 없어서 늘 이렇게 한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한겨울에는 이 패딩 같은 외투를 무겁게 이렇게 둘둘 만 채로 늘 헐레벌떡 약간 시간에 늦게 이렇게
0: 그쵸.
1: 도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신다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0: 이 피해 당사자들이 국회를 방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1: 네.
0: 정말 그 심정으로 회화를 준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법을 짓고 계시는구나라고 또한번 느끼게 됐고요.
1: 네. 그리고 이 낭독한 부분에 나온 성가학원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글을 보면 이 저자가 몇 달에 걸쳐서 해당 기관에 문서를 또 요청하고 8,500장에 넘는 기록을 보면서 이 피해 당사자들이 바라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 또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사안 자체를 또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극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이 과거사유 활동이 재개되고 2년 뒤에 이 성가학원 폐원 40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진실 규명이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받게 되는 그 결말까지 쭉 등장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점에 있었던 이 헤아리는 마음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날밤을 새면서 이 노고 끝에 또 무사히 이때 이야기하셨던 김양배 선생님이 또 사과를 받는 그 장면까지 등장해서 보다 보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띄지 않게 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차별과 배제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보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카타르시스도 느껴지는 게 조금 이 실무 현장에서는 그 틈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나 혹은 좀더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에선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작가님 비롯해서 이 입법 실무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밝혀내면서 이를테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등을 새로 세운 사례들,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0: 일하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1: 그쵸.
0: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안도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 그리고 국회의 본령이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걸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준 부분도 큰 감동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0: 네.
1: 국회의 존재 이유고 그런
0: 맞아요.
1: 것인데, 자꾸 이제 뭐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10년간 그 신뢰도 굉장히 하위권이었죠.
0: 맞아요.
1: 국회가 그런 곳으로만 이제 딱 바라보다가 10년째 국민 신뢰도 꼴찌가 국회다 이런 결과들 보다가 지금 이 이보라 작가님의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아 그래 이게 진짜인데 이게 초심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0: 그 낭독한 글의 첫 문장도 이곳 국회는 피해자의 최종 종착지인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사기관의 여러 곳에 도움을 청했겠지만 그게
1: 네.
0: 안 됐을 때 결국 국민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 국회일 때 그럼 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인
1: 그쵸.
0: 책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글 낭독 뒤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전체 책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읽어드리고 싶은
1: 네.
0: 문장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나날이 엉망을 갱신하고 있다는 분노가 외부로 발산되다 그것마저 힘에 부치니 이제 시민은 각자의 내면을 공격하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회와 경로 이탈을 반복했어도 걷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좀더 괜찮은 세계로 이행해 가고 있는 듯하다. 일희일비하고 좌고우면 하면서도 걷기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나아져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부여잡고 있는 한. 이라는 문장이에요. 제헌절에 너무나 제철 독서인 책입니다.
1: 맞아요. 오늘 왜이 책을 들고 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느껴집니다. 오늘 이보라 작가의 책, 법 짓는 마음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갈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암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제철 산문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보라 작가의 법 짓는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자격을 획득하게 된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 맞아서 오늘 또 이 책을 골라오셨어요.
1: 네, 이 앞에서 제가 헌법 생일, 신지 생일이라고 네. 농담을 하며 시작하긴 했지만 이 제철 독서로서 법 짓는 네. 마음 한번 읽어보시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날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면 그쵸. 그게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공휴일로 다시 제정된 그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당사자의 네.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문이 그렇죠. 규정이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신 적이 있을 것 같고 국회 앞에서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 정말 법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 이런 의문들 네. 가진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또 카페인 여러분들이라면 실제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네. 하는지 그리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지켜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네. 또 그런 국민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법의 발의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무엇보다도 이 이보라 작가, 이 국회 귀신의 너무나 따스한 그 마음이 맞아요. 느껴져서 신뢰감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 넷땡릭스 어떤 시리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0: 와, 국회에서 법 짓는 사람들의
1: 국회
0: 이야기를?
1: 국회 귀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
0: 국회 귀신 콕 집어서요?
1: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주인공일 것 같지 않나요?
0: 그렇죠. 그리고 매력적인 주인공이고 실제 만약에 그게 먼저라면 뭐 이렇게 OTT에서 국회 귀신의 캐릭터를 보게 된 게 먼저라면 와 현실에 저런 사람 있을까? 있으면 좋겠다. 꿈꾸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여기 지금 현실에 먼저 계신 거잖아요.
1: 우리가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때 네. 실제로 그 직업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생각해보면 뭐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그런 것은 많이 봤지만 그쵸. 이 입법 실무자를 다루는 그건 저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제가 본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또 다른 콘텐츠로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네. 이 법의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0: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너무나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 또 관심의 사각지대이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쵸?
0: 이렇게 자꾸 뭘 만들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레모네이드, 그 레몬 자리에 무슨 과일이 들어갈지도 한참
1: 네.
0: 얘기했는데 또 오늘은 이번 주는 법짓는 마음 읽으면서 아, 이거 좀 콘텐츠, 다른 콘텐츠로도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 그만큼 너무나 그 피부 온도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7월 이제 중순을 지나서 정말 가장 덥다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대설을 향해 가고
1: 네.
0: 있네요.
1: 와, 하루가 뭐예요? 1년 너무 빠르네요. 벌써?
0: 근데 저는 여름 생일자여서 그런지
1: 네.
0: 여름을 좀늘 변호하는 입장이거든요. 사람들이
1: 아.
0: 더우면 여름 너무 막 여름 싫어 막 이런 이야기를
1: 네.
0: 하루에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도 두세 번씩
1: 아,
0: 듣는 것
1: 모르는 행인들
0: 같아요. 네.
1: 사이에서도
0: 그럼 제가 늘 속으로 법, 여름을 지켜주고 싶은, 여름의 변호자가 되고 싶은 그런
1: 우리
0: 마음.
1: 여름을
0: 그렇지만 여름은 이런 점이 있잖아요. 라고
1: 네
0: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름에
1: 그쵸
0: 좋은 점을 찾아보시는 일주일
1: 아
0: 보내보시는 것도
1: 그럼요
0: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사실 이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없으면 뭐 다른 계절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우리의 그 생체와 이 자연 생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다들 그 맛있는 여름 과일들은
1: 네.
0: 드시면서 더위만 미워하시잖아요.
1: 그렇게는 할
0: 그
1: 수 없다.
0: 더위가 열매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1: 맞아요.
0: 말씀드리고
1: 그
0: 싶습니다.
1: 더위가 우리도 키워주기를, 네, 그러고 있다고 믿어봅시다.
0: 네.
1: 오늘도 나눈 이야기들 즐거웠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레이디 가가의 Hold My Hand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가끔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너무 지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데 사실은 모두 보고 싶고 한 그런 날. 내 마음인데도 참 이상하죠. 상반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건 심리학 용어로 양가감정이란 말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한데요. 아, 우리 마음이라는 거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외롭지만 혼자이고 싶은 밤. 그러면서도 또 온기가 그리워지는 밤. 어쩌면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바다님들을 위해 정승재 경청 오늘도 문을 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온앤오프의 노래, 오픈 더 도어 들으면서 7월 17일, 유명한 날인데, 아시죠?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MBTI가 INFP인 분들이 그렇대요. 정말 기다리던 약속인데, 당일이 돼서 취소가 되면 너무 기뻐한다고. 아니, 이거는 ENFJ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약속 취소되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에게 큰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아, 정말. 참 보고 싶기도 한데, 왠지 좀 혼자 있기도 하고 싶고, 또 혼자 있으면 다시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싶을 때, 그럴 때는, 라디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의별 얘기 안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좀 아주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힘이 좀 충전됐다 싶으면 주말에 친구들이랑 또 약속 잡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되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저 DJ 생선님은 늘 여기에 있겠습니다. 요일마다 코너지기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반디랑 유튜브 창에 이름 익숙한 바다님들도 항상 여기 계실 테니까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샵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근데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참 궁금해요. 짧다, 길다는 수학적인 명제가 아니라서 몇 글자 이상부터 100원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쵸? 한 번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도저히 민망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금요일 코너죠. 이 노래를 들어요에서는 친구 얘기해 볼 겁니다. 친구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듣기만 해도 내 친구가 바로 떠오르는 그 노래. 좋은 음악 핑계 삼아서 보고 싶은 친구 얘기도 마음껏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갑자기 속담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시죠?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실 텐데 어떻게 기부를 했을까? 쉽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쓰는 것보다 아끼는 게더 행복하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

정승재의 경청, 제이레빗의 노래 Love is so amazing 듣고 왔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오신 한 쪽방촌 주민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만 원이래도 사실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만 원을 비교적 더 쉽게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힘들게 벌잖아요. 만원 정도는 가격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 원으로 몇 끼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쪽방촌 주민분들은 배지를 팔고 공병을 줍고 100원짜리를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게 모은 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참 배울 점이 많은 스승님들이 이 세상 곳곳에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맞추면 선물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7월 17일 오늘은 바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와, 이 제헌절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헌법 만든 날이에요. 아시죠? 2008년 이후에 18년 만에 올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못 놀고 있었군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쉬게 된 만큼 즐거운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 아주 쉬운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몇 번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어버이날, 2번 제헌절, 3번 광복절. 솔직히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쉬워도 너무 쉬워서 힌트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90바이트 이내로 보내면 50원, 90바이트보다 초과되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5월 5일의 노래 Look My Moon.

5월 5일의 노래, Look My Moon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은 공휴일에 관한 문제를 드렸죠. 공휴일이 아닌 날, 너무 쉬웠어요. 1번이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새해가 되면 달력 딱 보면서 올해는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이렇게 먼저 찾아보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학생 때도, 초등학교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은근히 이렇게 쉬는 날 기다리고. 오늘 이후에 가장 빠르게 돌아오는 공휴일은, 아까 보기에 3번에 있었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모쪼록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네 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아닌데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7월 30일인데 영어예요. 잘 들으세요.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무슨 날일까요? 국제 우정의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우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날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세계 평화 한번 기여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케이신님과 함께하는 친구에 관한 노래와 수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븐틴이 부릅니다. 같이 가요.

좋은 노래를 더 좋게 들을 수 있는 진리 같은 법칙이 있죠. 바로 누군가랑 같이 듣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 내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와 함께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친구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일까 아니면 다가오게 만드는 스타일일까도 궁금한데요. 인사부터 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많죠?
1: 저 친구 없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랑 약속을 게을러서 빨리 취소되길 원한다.
1: 아 맞아요.
0: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진짜. 다 떠나가지 그러니까.
1: 아니 번개는 좋아해요.
0: 번개
1: 갑자기 부르면 내가 갑자기 오케이 하고 나가는데 약속이 돼 있는 걸 싫어요.
0: 캘린더에 들어가 있는 건 싫고.
1: 근데 뭔가 스케줄 같잖아.
0: 스케줄 같아.
1: 너무 싫어요 그런 스케줄 거.
0: 스케줄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진짜 하나의 일정 같이 보여서.
1: 맞아요.
0: 빨리 소화해야 될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런 느낌. 친구한테 그러면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1: 못 다가가요.
0: 못 다가가죠. 저도 딱
1: 저는
0: 그랬는데.
1: 부끄러워요.
0: 저는 최근에 친구들은 다 다가온 사람들이랑 친구예요.
1: 진짜요?
0: 네.
1: 최근에 친구하신 분 누구 있으세요?
0: 정형돈.
1: 오.
0: 정형돈 님도 같은 그 프로그램에 그 출연했다가 작가님한테 제 전화번호 물어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1: 와.
0: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같이 만났었던 그래서 친해졌고
1: 맞아요.
0: 다가갔었던 거는 약간 다가간 것도 아니고 다가온 것도 아닌 게 육중한 머리가 크니까 보통 머리 큰 사람 보면 짠하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막 그 누가 더 못생겼다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그러면서 친해진
1: 다들 중간. 저번에 우리 저희 공개 방송했을 때
0: 맞아요.
1: 그쵸?
0: 그때
1: 와주신
0: 다
1: 분들이
0: 맞아요. 다 와줬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1: 의리가 엄청나시다.
0: 너 이때 시간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두 명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너 이때 빼나 왜 또 뭘 또 하는 건데 그러면 공개 방송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1: 그게 진짜 찐치잖아요.
0: 그러니까
1: 시치를 비워놔 약간 이렇게 맞아요.
0: 그러는 친구들이죠 뭐.
1: 맞아요.
0: 그리고 형돈 씨는 원래 스케줄이 안 됐었는데 늦게 달려와 준 거예요.
1: 진짜요?
0: 얼마나
1: 깜짝 놀랐어요.
0: 그쵸.
1: 아마 저희가 나가고 그 등장하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왔었던 친구들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 인기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인기 많았죠 케이시님. 되게 밝으니까.
1: 저요?
0: 네.
1: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낯선 친구들이랑 별로 친하게 안 지나고 딱 친한 친구들이랑만 친해서 중학교 통틀어서 3년을 다녔는데 제일 친한 친구 6명이 다였어요. 걔네랑만 놀았어요.
0: 그 6명 중에 지금 몇 명 남았어요?
1: 지금도 친해요.
0: 6명?
1: 네.
0: 얼마나 좋아. 중학교예요? 아니면

0: 중학교
1: 고등학교에
0: 때.
1: 중학교 때 친구들?
0: 네.
1: 오,
0: 책,
1: 그렇구나.
0: 그, 고, 졸업하고 졸업식 날 저희가 그 책을 다 팔아서 그 고물상에서 돈 바꿔 먹었거든요. 그리고 짜장면 집 가서 아주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 친구들, 창피함 없이 리어카를 빌려가지고 학교 그
1: 진짜?
0: 수리, 그 경비실 가가지고
1: 예, 좀
0: 저 이거
1: 빌려달라고?
0: 팔아도 돼요. 팔래요. 어차피 학교에서 팔 거니까 팔아서 먹으래요.
1: 예.
0: 근데 아저씨도 이제 몇개 가져가겠지 했는데 저희가
1: 아.
0: 수레를 하나 빌려서 한 8만 원 나온 것 같아요.
1: 와.
0: 대박이죠.
1: 야, 실컷 먹을 때 탕수육도 시켜
0: 그니까 왕창
1: 먹었네.
0: 먹었어요, 저희.
1: 와, 그 정도면 양장피도 먹었겠는데?
0: 아, 근데 그때는 또 양장피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유산슬인가,
0: 이런
1: 그러면?
0: 걸잘 몰라요.
1: 탕수육이랑
0: 무조건
1: 그냥 뭐,
0: 탕수육이랑 뭐
1: 그렇지.
0: 짜장짬뽕 이런 거 먹은 것
1: 그런데
0: 같아요.
1: 탕수육이 제일 맛있어.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독특해가지고.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딱 아직까지도 친해요.
1: 오.
0: 무조건.
1: 생일날 만나고.
0: 생일날 못 만나죠. 아, 왜냐면 청주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막
1: 청주
0: 뿔뿔이 흩어져
1: 친구들이구나. 맞네,
0: 있어가지고.
1: 맞네.
0: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 세 번은
1: 두 번, 세
0: 만나요.
1: 번은 진짜 많이 만나는
0: 많이
1: 거예요.
0: 만나요, 많이
1: 청주에
0: 만나요.
1: 내려가세요, 그러면?
0: 거의 내려가고, 뭐,
1: 오.
0: 만나서 같이 여행 가고 그래요.
1: 그 중에서 그러면 이미 가족을 만든 사람도
0: 있어요.
1: 있어요?
0: 두 명, 두 명.
1: 두 명? 애기도
0: 한
1: 갖고?
0: 명은 애기도 있고,
1: 오, 너무
0: 그리고 한 명은 이제
1: 예쁘겠다.
0: 결혼은 한 친구.
1: 그러면 애기 봤어요?
0: 예, 여기 봤어요. 첫 조카요.
1: 진짜 조카
0: 처음 봤어,
1: 같겠다.
0: 처음 봤어.
1: 이모라 그래, 이모, 막 이렇게
0: 아니, 그,
1: 얘기하겠네.
0: 애기 가졌을 때 초음파 사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1: 예.
0: 근데 진짜 그거 보자마자 우리 다 울었잖아요.
1: 눈물이야?
0: 갑자기. 얘가,
1: 왜?
0: 왜냐면,
1: 뭐가 그렇게 슬퍼?
0: 아니,
1: 초음파
0: 우리
1: 사진.
0: 여섯 명 중에 얘가 제일 작고, 체구가 작고, 키도 작은 애였는데,
1: 예.
0: 얘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애기가 애기를 가진 느낌인 거예요.
1: 그리고, 짠해서
0: 그래서
1: 눈물이 나요?
0: 갑자기, 뭔가 너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막 다, 이러면서 다 눈물이 났어요. 대박이죠. 그렇게 돌잔치 갔다고 그랬어요. 그 커가지고.
1: 그랬구나. 애기 난다 그랬을 때 나머지 5명은 되게 막 그랬겠다. 진짜 마음이 조금
0: 첫 조카니까.
1: 그러니까 그랬겠다.
0: 애기? 이렇게. 너가 애기인데 애기를
1: 막
0: 어떻게
1: 물어봤을
0: 키우지?
1: 것 같아. 야, 나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파? 막 이러면서.
0: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고,
1: 그런 걸안
0: 아픈 건
1: 물어봤어요?
0: 안 물어보고,
1: 진짜?
0: 그냥 계속 챙겨줬던 것 같아요. 막 같이 볼순 없으니까, 막뭐 선물하기로 선물을 좀 보낸다든지. 네, 그렇게 했던 것
1: 그러면 오늘 선곡해 주시는 노래,
0: 같아요.
1: 친구들이랑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 친구들이 생각나는 노래, 이거는 그 시절에 중학교 친구들 생각하면서 선곡하시지 않았을까?
0: 생각났어요. 그래서
1: 그쵸?
0: 바로 첫 번째 선곡했잖아요.
1: 그게 뭐예요?
0: 이 비스트의 픽션인데,
1: 비스트의 픽션.
0: 픽션인데, 이 친구들이 같이 좋아한 아티스트가 비스트였어요.
1: 그 6명이랑 같이
0: 네네네.
1: 좋아했었던.
0: 같이 쫓아다니던.
1: 그러면 그 비스트의 멤버들 중에서도 겹치는 멤버가 있고 서로 다 다른?
0: 없었어요,
1: 다
0: 다행히. 한
1: 다른?
0: 명씩 다 좋아하는 멤버들이 다 달랐어요.
1: 와, 그러기도
0: 맞아요.
1: 쉽지 않은데?
0: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야, 천생연분이다. 우리가 남자 가지고는 싸우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랬어요.
1: 그랬구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좋아하게 되면 약간 더 친해지고 그러나?
0: 그럼요.
1: 어,
0: 그리고 막
1: 그래요.
0: 같이 어디 갈 때마다 저희는 아직도 비스트 노래를 틀어요. 네,
1: 지금도?
0: 같이 막 여행 갈 때도 비스트 노래 틀고 아직도 그때 얘기해요.
1: 그 중에서 픽션은요, 가장 좋아했었던 노래예요?
0: 아, 네. 아니, 이때가 그 드림 콘서트 갔을 때 몰래 엄마가 저 잡으러 온날 있잖아요.
1: 그때
0: 그때
1: 얘기했어.
0: 이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비스트 분들이. 이 픽션이 정장 같은 거 수트 입으시고 이제 발로 이렇게 하는 안무가 엄청 유명한 노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그날이었어요.
1: 우리 뭐 특별한 냄새 맡으면 그 시절 생각나고 그 장소 생각나는 것처럼
0: 맞아요,
1: 음악 들으면
0: 맞아요.
1: 항상 그
0: 아,
1: 시절이 다
0: 그럼요,
1: 떠오르잖아요. 그런
0: 그럼요.
1: 노래겠네요.
0: 네.
1: 비스트의 픽션.
0: 맞아요.
1: 그 비슷한 시절의 노래 한 곡을 더 골라오셨다면서요?
0: 네. 저는 이분들 볼 때마다 그냥 바로 생각나는데,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곡인데, 제가 여중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 여자친구 분들의 컨셉이 다 약간 학창시절 분위기, 진짜 여자친구 분들의 분위기잖아요. 저는 저분들을 보면서 제 여중여고 시절이 막 생각났어요.
1: 여중은 생각나는데 여고는 지금 뭐 크게 마음을 두고 있는 친구는 없어 보이네요.
0: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고,
1: 진짜
0: 막
1: 공부만
0: 진로를 좀 하기
1: 하셨구나.
0: 때문에 있긴 있었어요.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진 않았고, 두세 명
1: 두세
0: 정도였던
1: 명은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럼 연락하세요?
0: 연락은 해요. 네.
1: 그렇구나. 그래서 K씨님은 총 9명의 친구가 있는 걸로 알도록
0: 맞긴 해요,
1: 하겠습니다.
0: 근데, 맞아.
1: 진짜 그래요?
0: 네.
1: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 K씨님의 선곡 두곡 들어보겠습니다. 비스트의 픽션,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0: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 비스트의 픽션,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두 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아이돌, 두 번째는 여자 아이돌. 그런데 그 느낌이 완전 다른. 첫 번째 남자 아이돌은 예전 생각나도록 만들어주는, 그쵸?
1: 맞아요.
0: 그 얘기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우정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두곡
1: 맞아요.
0: 들었습니다. 다음 노래는 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1: 이 QWER의
0: QWER는 뭐예요?
1: Q-W-E-R의 고민 중독이라는 노래인데,
0: 이 노래
1: 뭔가 이
0: 알아요.
1: 학교 밴드 동아리 노래 같은 느낌 아시죠?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아, 나도 그런, 이런 동아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0: 동아리 안 하셨어요?
1: 아유, 전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안 해봤어요.
0: 그러면 노래 잘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1: 뭘 노래 잘한다고 아는 건 몰랐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냥 조용히 혼자
0: 진짜.
1: 불렀죠. 방 안에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0: 그러면 다시 고등학생이 되면 밴드 활동을 해보고 싶으세요?
1: 하고 싶어요.
0: 그중에서 보컬 말고는 어떤 게 좋을까요?
1: 드럼.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럼이랑 제일 어울릴
1: 저
0: 거라고
1: 진짜 잘 어울릴
0: 생각했어.
1: 것 같죠, 드럼.
0: 네, 드럼 되게 잘할
1: 이거
0: 것 같아.
1: 드럼 스틱 돌리면서 다니면서 이제 여자, 이제 후배들을 모두 제가 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고 막.
0: 아, 여자 후배들을.
1: 네.
0: 언니 너무
1: 아, 얘들아! 이러면서 드럼 스틱 돌리고, 아, 이제 드럼 위에 물 살짝 뿌려가지고, 탕! 탕!
0: 그렇지.
1: 할때 이제 물 튀기게 하고, 허, 엄청 멋있잖아요.
0: QWER도 다 여성분들이 드럼 치고 막
1: 맞아요, 맞아요. 다
0: 그러잖아요. 그쵸,
1: 여성분들이세요. 아,
0: 그쵸.
1: 이런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0: 재밌겠다.
1: 그러니까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그 친구들끼리 밴드 막 결성하고 하잖아요.
0: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응답하라에?
1: 아, 응답하라에서.
0: 응팔
1: 아,
0: 말고?
1: 의사.
0: 의사죠?
1: 슬기로운
0: 슬기로운
1: 의사.
0: 의사예요.
1: 맞아요. 아,
0: 맞아요.
1: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0: 그렇겠다.
1: 근데 주변에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없었어.
0: 혼자 독보적이었어.
1: 그러니까 아니, 너무
0: 아,
1: 애들이 잘
0: 정말.
1: 못했어. 네.
0: 친한 친구들이랑 그렇게 밴드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QWER의 노래입니다. 고민 중독.

0: 정승재의 경청, QWER의 고민 중독 같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박정민 씨가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기억이
1: 아, 맞아요,
0: 나요.
1: 맞아요.
0: 그쵸?
1: 네.
0: 되게 신나게 잘
1: 진짜,
0: 부르시던데.
1: 진짜.
0: 응, 맞아요. 밴드부가 생각나는 노래였죠. QWER의 노래, 고민 중독. 노래 들으면서 친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노래를 들어요. 금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 듣고 있는데, 와, 바다님들도 추천곡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2부에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아까 밴드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1: 네.
0: 밴드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랬는데, 밴드를 좋아해 본 적은 있으세요?
1: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0: 어떤?
1: 지금도, 아, 이게 밴드라고
0: 그런데
1: 할순 없는데.
0: 비스트는 밴드는 아니잖아요. 그쵸?
1: 그런 좀 특별한 것 같고,
0: 예.
1: 전 원래 밴드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0: 예.
1: 데이식스 분들도 좋아했고,
0: 예.
1: 그리고 검정치마도 밴드라고 하기는 그런데 사실 밴드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밴드 음악 좋아해요. 그리고 저 저기 좋아하거든요. 백넘버 좋아하거든요.
0: 백넘버가 무슨 말이에요?
1: 일본의
0: 아, 일본 밴드예요?
1: 아티스트예요. 네. 백넘버도 좋아해요.
0: 아니면 그러면 직접 밴드를 지금 콘서트 할때 밴드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분들이랑 밴드를 아예 만드세요.
1: 나
0: 케이시 밴드.
1: 좀더안 좋아할 것 같은데,
0: 왜, 왜,
1: 사람들이.
0: 왜,
1: 그러니까 제가
0: 왜?
1: 보컬로 하는 거는
0: 예.
1: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0: 예.
1: 뭐 베이스나 뭐 드럼을 쳐야지 약간
0: 그러면 배우면
1: 메리트가 있어.
0: 되잖아요. 드럼 한 번도 안 배워보셨어요?
1: 드럼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0: 그런데 음악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1: 근데 또 나오고 싶어 할것 같긴 해요. 왜냐면 드럼을 치면 못
0: 예.
1: 움직이잖아요. 뭔지
0: 아.
1: 알죠? 이제
0: 아니, 저걸
1: 다들
0: 안 보셨구나.
1: 뭐요, 뭐요, 뭐요.
0: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가 드러머가 직접 노래하세요.
1: 나와요?
0: 예.
1: 아니 근데
0: 어느덧
1: 맨날
0: 대전 하이웨이 막 이러면서
1: 어떻게 하지 근데? 강이 리듬 악기잖아요.
0: 예.
1: 그니까
0: 근데 이거
1: 멜로디를 하면서
0: 예.

0: 캘리포니아
1: 땅 이렇게 하면서 멋있긴
0: Such a
1: 하겠다.
0: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진짜 멋있어요. 드럼
1: 무서워.
0: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1: 그 저도
0: 제가.
1: 해보고 싶어요.
0: 그쵸?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1: 뭐
0: 되지?
1: 아까 할줄 아는 악기 뭐 있으세요?
0: 저요?
1: 네.
0: 저 기타,
1: 오.
0: 기타 코드는 칠줄 알아요.
1: 그러면 기타는 됐네요.
0: 예. 네.
1: 그러면은 제가 드럼을 하고
0: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
1: 아니요.
0: 그러면,
1: 멤버를 모아야 돼요.
0: 멤버 모아야
1: 네,
0: 돼요.
1: 멤버 모아야 돼요.
0: 좋아요. 그러면,
1: 언젠간 되겠죠. 그러니까
0: 언젠가는.
1: 언젠간 되겠죠.
0: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2부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 지으면서 신지훈의 소년 시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금요일마다 이분이 항상 옆에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2: 저는 K씨입니다.
1: 아, K씨님이셨구나. K씨님의 선곡과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같이 들어보는 금요일의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좋은 음악 많이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또 수다도 많이 떨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홉 명, 언제 또 몇 명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현재 현 시각 기준으로 아홉 명의 친구를 확보하고 계신 K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여섯 명의 중학교 친구들, 세 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편지 같은 거 써보셨어요? 비밀 편지나 뭐 이런 거?
2: 아, 저희의 약간 룰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섯 명이고 저기 인원이 많으니까 큰 하드보드지 같은 거 사가지고요. 생일일 땐 있잖아요. 그냥 그 하드보지 이제 다 롤링페이퍼처럼.
1: 롤링페이퍼 재밌지.
2: 한 번에 거기에서 생일 편지를 같이 써서 줬어요.
1: 그거 좀 일부러 삐딱하게 쓰고 막 이러면 되게
2: 그럼요.
1: 좋잖아.
2: 그리고 예쁜
1: 색연필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2: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써서 줬고. 그 하드보드지 판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 여섯 명이.
1: 그러면 선생님만 혼나잖아요.
2: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였어요.
1: 그냥 하는구나.
2: 아, 지금은 제한테 있구나. 제가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그거 다 버렸죠. 없죠, 이제.
2: 아이, 없죠.
1: 아, 그거 좀 남겨놨으면 참 좋은데, 그죠?
2: 아이, 근데 뭐, 옆에 있는데요, 애들이. 아. 여전히 친한데요, 뭐. 네.
1: 그러네. 네네네. 그렇겠네. 네. 비밀 이야기는 해본 적 없어요. 친구들이랑 비밀 얘기 같은 거 하잖아. 내가, 그때 그 오빠, 그 오빠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2: 비밀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원래 친구들한테도 비밀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근데 한 10년 만에 한번 제가 비밀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1: 친구한테?
2: 네,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막 애들은 막 요즘 어떤 게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굳이 그냥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1: 네.
2: 아니, 저는 약간 힘든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견디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엄청 오랜만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막 친구들이 막 우는 거예요.
1: 그 힘들었었던 경험을 얘기했더니
2: 네, 얘기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냐 이러면서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철없이 막 얘기했을 텐데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우는데
1: 야, 되게 친한 친구들이네.
2: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얘네가 진짜 찐 친구구나.
1: 찐 친구들끼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우리끼리 살자
2: 근처
1: 이런 거.
2: 우리 그냥 타운하우스 살자 모아서
1: 그치,
2: 하자.
1: 그치 그런 거 하죠.
2: 뭐 애기는 같이 키우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무슨요? 지금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있어요. 무슨

0: 애기들을 우리 애기들도 친구 같이 애기들끼리도 친구 시키자 이랬거든요.
1: 아 결혼도 시키고?
0: 어 아니 그러니까 애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자.
1: 그러니까.
0: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1: 그러니까.
0: 아니 한 명은 이미 나와서 지금 대장이 지금 있는데.
1: 맞네.
0: 그래서 말이 안 될 것 같고.
1: 왜 비밀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었냐면 편지 이야기가 이제 그 특히 여학생들 특이잖아요.
0: 맞아요. 비밀을 얘기해주고 서로 주고받아야 우리 진짜 찐이구나라고 알거든요.
1: 남자애들은 한번 그 이렇게 장난으로 한번 싸우고 나면 네. 그럼 친해지거든요.
0: 아, 그럼 몸으로 한번 싸우고 그때
1: 몸으로,
0: 친해진다고.
1: 몸을 한번 맞춰봐야 되거든요.
0: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약간 농구장에서 투닥투닥 대고 같이 그럼. 하늘 보면서 좋은 승부였다 이러면서 뭔지 알죠.
1: 아니 그렇게 멋있진 않아.
0: 나가면서 떡볶이 하나 먹자 이러고서 이제 친구 이제 화해하는 거.
1: 아, 진짜 와.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네.
0: 그러니까.
1: 옛날에 그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맞아, 모르시죠?
0: 맞아. 알죠 아세요? 당연히 알죠. 카메라 이렇게 360도 돌아야 되잖아요.
1: 맞아.
0: 아, 알죠.
1: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여학생들끼리 비밀 이야기하는 느낌
0: 맞아요.
1: 이런 주제로 노래를 만든 팀이 또 있더라고요. 바다님들의 추천곡인데 편지, 교환일기 이런 추억이 있는 여자친구의 비밀 이야기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자친구의 비밀 이야기. 케이스님이랑도 통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까 1부에서
0: 아,
1: 여자친구 노래
0: 맞아요.
1: 들었잖아요. 오. 비밀을 나눠야지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 텐데 이유까지 써주셨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5월에 태어났고 베프는 10월에 태어났어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 뭐지?
0: 애니메이션 OST예요.
1: 아 진짜?
0: 네, 저도 그래서 이 노래를 커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진짜
1: 그러셨구나.
0: 너무 예뻐요. 5월에 꿈을 꾸고 10월에 꽃을 피는 아이야 막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1: 어머, 오. 이수현님, 악뮤의 이수현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분이 부른 연애 편지.
0: 와.
1: 연애가 아니라 연의 편지.
0: 네. 너무 좋죠.
1: 그러네요.
0: 이 두 친구의 약간 테마곡이겠네요. 그렇죠?
1: 그러네요. 너무 좋아하겠다 이 노래. 우리들을 위한 노래야 이럴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다음 노래는 제가 이 경청을 통해서 들어봤었던 노래예요.

0: 어머. 이 표현이.
1: 그쵸. 되게 컬러풀한 노래네요, 정말. 그리고 와, 이 노래 조금 전에 들었었던 이 초록이란 노래도 세미 동요 느낌이라면 진짜 동요. 친구 사이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동요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2: 한 발 한 발 맞춰서
1: 와, 레몽의 노래 꽃게 우

0: 와 진짜 어린 친구가 부른 걸까요?
1: 아 어른일 것 같지 않아요? 어른인데 어린 소리 나는? 그렇죠? 아닐래나? 저는 이런 노래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트럭 뒤에

0: 하세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1: 네.
0: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을 동창회 같은 데서 요즘 만나면
1: 네. 네.
0: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옛날에 그 느낌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첫 30분에서 1시간만 그렇고
1: 아,
0: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르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맞아요.
0: 공통된 화제가 많이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9명의 친구들은 워낙 친했으니까
1: 네.
0: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1: 맞아요.
0: 그게 참 그렇더라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1: 이게 계속 연락하고 서로의 막 상황들을 다 알고 이러면 지금까지도 얘기할 게 많을 텐데 진짜 그렇게 동창회에서 갑자기 만나고 이러면 아, 공통점이 진짜 없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0: 맞아,
1: 너무
0: 그렇다니까.
1: 변해버린 그 친구한테 오히려 정이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중고등학교 친구와 진짜 친구고, 나이 들어서는 가짜 친구다라는 얘기
1: 아,
0: 하는데,
1: 맞아요.
0: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또 생각 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도, 물론 중고등학교의 그 찐득한, 끈적한 느낌은
1: 맞아요.
0: 없지만,
1: 맞아.
0: 그래도 꽤나 친한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오히려
1: 맞아요.
0: 사회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관심사가 비슷할 가능성도
1: 그쵸.
0: 높잖아요.
1: 약간 진짜 좀 귀한 것 같아요.
0: 그쵸?
1: 사실 저도 스무 살 넘어서 친구 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0: 맞아, 별로
1: 왜냐면
0: 없어요.
1: 진짜 쉽지 않고, 왜냐면 성인 돼서고는 다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성격도 다들 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서 나와서 지금 친구인 사람들이 더 귀한 것 같긴 해요.
0: 그래요, 진짜.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우리 바다님들도 지금 한창 중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그때는 세상 다잖아요,
1: 맞아요.
0: 친구가.
1: 엄마 아빠보다 사실 그때는 친구가 더 큰,
0: 훨씬
1: 마음이 더
0: 중요하고,
1: 크고 중요하잖아.
0: 엄마 아빠 앞에서는 문을 쾅 닫고 나가지만 친구한테는 한없이
1: 맞아요,
0: 친절하고.
1: 맞아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0: 사과도 정말 많이 하고,
1: 맞아요.
0: 그쵸. 그런데 그때 시절의 친구를 평생 갖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1: 맞아요.
0: KC님은 지금 이제 9명이고, 이게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1: 네.
0: 저는 지금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0: 그 친구들은 정말 평생 갈 거예요,
1: 맞아.
0: 아마.
1: 근데 사실 다섯 명도 많죠. 원래는 진짜 친구가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제대로 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잘산 거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오은 형님
1: 맞아요.
0: 그랬다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인간관계는 세 명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1: 진짜요? 3명?
0: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1: 뭔데요?
0: 부모 포함.
1: 근데 저는 오빠도 있어서 벌써 3명이 끝나는데요?
0: 그러니까.
1: 엄마, 아빠, 오빠.
0: 그러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엄마, 아빠라고 무조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1: 맞아요,
0: 있는 건
1: 맞아요.
0: 아니니까,
1: 맞아요.
0: 진짜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는 세 명이면 너무 충분하대요. 그런
1: 그래요.
0: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1: 가벼워요.
0: 가벼워지고
1: 이게
0: 좋더라고요.
1: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멀어질 경우도 있고, 그리고
0: 맞아.
1: 각각 나랑 만난 지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또 그런 친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0: 맞아.
1: 그냥 그 순간에 그 시절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이게 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0: 맞아.
1: 근데 그때그때마다 그냥 아니야, 나는 막 고집 부리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내 찐친은 중학교
0: 맞아.
1: 친구들이지
0: 아주 좋은
1: 굳이 이럴
0: 말씀이에요.
1: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다가온 사람들을 막 거부할 필요도 없고
0: 맞아.
1: 그냥 그 시절에 그 시간을 나랑 머물러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누가 됐든 그냥
0: 다
1: 좋은
0: 큰
1: 거
0: 것
1: 아닐까?
0: 같은데, 이제 시집 가도 될것 같은데.
1: 안 가요. 저 시집
0: 안갈
1: 안
0: 거예요. 안
1: 가요.
0: 갈
1: 못 가요.
0: 거예요. 언제
1: 네.
0: 떠올려도 그리운 친구들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
1: 진짜.
0: 같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는 케이시님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저는 이 뉴진스의 이 버블검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냥 바로 친구들 떠올라요. 그냥 뭔가 이
0: 버블검.
1: 뉴진스 친구분들의 이 무대하는 거나 이런 영상 보면 그냥 막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막 노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
0: 예.
1: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0: 맞아.
1: 좋고,
0: 그 느낌이 항상 그래, 이분들은.
1: 오,
0: 그쵸?
1: 서로 막, 왜냐면 서로 막 둘이 막 대화하는 그런 내용, 막 그,
0: 맞아.
1: 대화하면서
0: 음원에
1: 무대도
0: 들어있잖아요.
1: 하고, 오, 그런 게
0: 맞아.
1: 있어서 그냥 진짜 그 시절을 약간 레코딩한 느낌이어서,
0: 정말?
1: 너무 좋아요,
0: 한번
1: 저는.
0: 들어볼까요? KC님이 선곡해주신 네 번째 노래입니다. 뉴진스입니다. 버블검.

0: 정승재의 경청, 이 노래를 들어요.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뉴진스의 버블껌. 케이시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진짜 그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1: 그쵸,
0: 그쵸?
1: 뭔가
0: 예, 네,
1: 깨르르 깨르르
0: 꺄르르
1: 하는
0: 꺄르르 하는.
1: 느낌.
0: 맞아요, 이 친구들. 청소년 때는, 우리 바다님들 한창 친구가 제일 소중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 네.
0: 친구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적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까 친구분들은 그 옛날에 힘들었었던 얘기라니까 여섯 명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처럼 친구한테 뭐, 나 이것까지 해본 적 있다, 친구를 위해서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 친구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와, 저는 엄청 헌신적인 친구는 아닌가 봐요. 전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렇게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아니고 제가 맨날
0: 이거까지 받아봤다 해주세요. 그럼 받아봤다.
1: 친구들을 위해서?
0: 친구들이 나한테 이것까지 해줬다.
1: 걔네도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는 거
0: 알아준 거
1: 같은데?
0: 없어요.
1: 아,
0: 그게
1: 왜냐면 아직까지
0: 깔끔해.
1: 미안한 건한게 있어요. 제가 맨날 청주에 있는 친구들을 보러 가니까 바쁜 틈을 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한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와 있는 거야. 다들, 아, 나 이제 출발한다고 해서.
0: 화나는데
1: 그래서 저
0: 갑자기?
1: 열받아서 바로 표 끊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0: 아, 잘했어. 그래야 돼, 사람이.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너네를 위해서 이게 청주까지 내가 맨날 내려가서 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얼굴 보고 이랬는데
0: 근데 너무
1: 순간
0: 열받았구나.
1: 아니 내가 제일 멀리서 왔는데 심지어 나는 터미널까지도 가야 되고 터미널에서 또 청주까지 가야 되면 거의 2시간이 넘게 간 건데 이 친구들이 또 민기적 민기적 되면서 안온 거예요.
0: 다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엎드렸어요?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맨 처음 나아 가.

0: 가자마자 뭐 30분 뒤에 도착을 해서 제가 30분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빵
1: 화가
0: 나가지고
1: 완전 났구나.
0: 그냥 나 애들 갈 테니까 갈게 이러고서 그냥 가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막 전화가 불통이 나는 거죠. 막
1: 그렇겠지.
0: 야, 진짜 너무
1: 미안해,
0: 미안하고
1: 미안해,
0: 이랬는데 저는
1: 미안해.
0: 약간 좀 칼같거든. 얘들아, 너네 시간 너네를 보러 가는 시간이 나는 너무 소중해서 간 건데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네를 기다리기에
1: 어머.
0: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내 시간도 좀 존중해 주길래 줄래?
1: 유치예요? 티예요?
0: 아니, 그때 너무 열받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애들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도 원래 늦게 늦게 다니는 편인데 걔네는 너무 느려서 한번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친구와
0: 충격요법.
1: 그래도 한없이 너그러운 편은 아닌 우리 케이시님과
0: 그래서
1: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 함께하고
0: 하지만 충격
1: 계십니다.
0: 받았을 다음부터는 이제
1: 다음부터 안
0: 친구들이 안
1: 그래요?
0: 그래요. 네.
1: 와, 그렇게 충격요법을 항상
0: 그래서
1: 하시는구나.
0: 이렇게 저도 이제 요그 오은영
1: 와.
0: 선생님처럼
1: 예.
0: 친구들에게 가르침까지 줘봤다.
1: 아, 여기까지
0: 네,
1: 해봤다.
0: 가르침을 줘봤다.
1: 아,
0: 이렇게.
1: 멋집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두 곡밖에 안 남았네요. 두곡 어떤 거 한번 들어볼까요?
0: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곡을 하기가 좀 미안한데,
1: 네.
0: 이 G.O.D의 촛불 하나.
1: 촛불 하나 너무
0: 친구와 이
1: 좋지.
0: 우정하면 바로 생각나는 노래예요.
1: 지치고
0: 지치고,
1: 힘들 땐 내게
0: 내게 기대.
1: 기대.
0: 그렇죠.
1: 언제나 내 곁에
0: 네,
1: 서
0: 서 있을. 그러니까 너무
1: 있을게.
0: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1: 사랑하는
0: 사랑하는데
1: 친구들.
0: 가르침을 또 줘야 되고.
1: 사랑하는데 좀 이렇게 혼낼 건 혼내는
0: 그럼요, 그럼요,
1: 친구들.
0: 그럼요.
1: 마지막 곡은요.
0: 다음 노래는요,
1: 예.
0: 이태연님의 만찬가인데요. 최근에 아마 리메이크한 곡인데, 원래 이게 일본 노래예요. 근데 일본의 아티스트 투키라고 하나, 츠키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1: 예.
0: 그분인데, 이분이 일본 아티스트인데, 15살에 이 노래를 작사해서,
1: 15살.
0: 네, 이게
1: 아,
0: 엄청 일본을 또
1: 천재다.
0: 흔들었어요. 그래서
1: 흔들었구나.
0: 그분의 15살의 이 감성이 잔뜩 들어간 곡이에요.
1: 15살의 감성이 있는 그거를 태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는 거죠?
0: 네,
1: 두
0: 맞아요.
1: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 태연의 만찬가.
2: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G.O.D의 노래 촛불 하나. 아마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학생 바다님보다는 학부모 바다님들이 G.O.D다 이러셨을 것 같은
1: 맞아요.
0: 촛불 하나라는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고요. 치키의 원곡을 태연님이 부른 거죠. 만찬가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생각나는 노래와 함께 해봤는데, 우리 안녕 우리 친구들 나랑 놀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친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런 느낌의 친구가 생각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케이시님 어떠셨어요? 그 여섯 명의 친구가 그 터미널에 안온거또 생각나셨고.
1: 근데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세월이 계속 흐르고 에피소드가 계속 있는데도 지금
0: 예.
1: 제 곁에 있잖아요.
0: 맞아.
1: 그러면 그게 찐 친구인 것 같아요.
0: 진짜
1: 이게 또
0: 그렇겠다.
1: 돌고 돌아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계속 한결같이, 근데 저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들이라서 뭐
0: 와.
1: 그냥 이렇게 계속 친구로 지내지 않을까요?
0: 와, 그렇구나.
1: 인생의 진짜 절반을 함께 했더라고요. 딱 32살이 되면서 저희가
0: 맞아.
1: 16살에 만나서 딱 32살이 됐어요.
0: 그러네.
1: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네.
0: 이의 네 제곱에 만나서 이의 다섯 제곱에
1: 아,
0: 이르르고
1: 그니까요.
0: 있네요.
1: 그러니까요. 계속
0: 예.
1: 계속 제곱을 더해봐야죠.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64세까지 또 친구가 되셔야
1: 아이고,
0: 되고. 근데,
1: 같이 요양원 들어가야겠어요. 네.
0: 아이고, 너왜또 안 와? 나 먼저 갈 거야! 막 이렇게.
1: 같이 실버타운 같이 들어가는 걸로.
0: 실버타운.
1: 네.
0: 아, 재밌겠다. 그 시절 되면. 또 되게 행복한 느낌일 거예요. 그 시절 돼도.
1: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계속 해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냥 평생 걔네랑 옛날 얘기하면서
0: 옛날
1: 늙어가는
0: 얘기하면서.
1: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다 같이 또 여행 최근에 안 가보셨어요? 여행 가면 참 재밌을 텐데.
1: 또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같이.
0: 친구들이랑?
1: 네.
0: 근데 결혼한 친구들 생기면 잘못
1: 근데 이제
0: 가잖아요.
1: 남편분들이 너무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행사 때는, 아니 저희 이렇게 일정 놀러 간다고 하면 이제 남편분들이 막,
0: 해줘요?
1: 네, 다 해주세요.
0: 그거 보통 누구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면접 안 봐요? 야, 야, 빨리 데려와! 빨리
1: 아,
0: 데려와!
1: 근데 기준이 생겨요. 저희의 첫 형부가 너무 괜찮은
0: 너무
1: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0: 괜찮았어요.
1: 기준이
0: 아!
1: 송씨가 괜찮아.
0: 송씨?
1: 송씨가. 아니,
0: 뭐야,
1: 진짜로. 저희 첫째 형부가 송씨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형부도 송씨야. 근데 둘다 여자한테 너무
0: 너무,
1: 잘해.
0: 너무 여자한테 잘해.
1: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 이 송씨 못
0: 아,
1: 넘긴다고.
0: 송씨랑
1: 기준이
0: 결혼해야
1: 너무
0: 돼요?
1: 높아졌다고.
0: 진짜?
1: 너무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또그 같이 놀기로 했어요.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0: 송씨,
1: 송씨가
0: 그러네.
1: 괜찮아요.
0: 송씨가
1: 네,
0: 괜찮다고?
1: 송씨
0: 또
1: 괜찮아요.
0: 좋은 정보 하나 얻어갑니다. 좋은 노래 좀 많이 듣고 우리 이렇게 수다도 많이 떠는 그런 코너예요. 이
1: 네.
0: 노래를 들어요. 이런 노래 들려주세요라고 주제를 추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도 너무 좋고 인별그램도 있어요. 경청 검색하시면 되고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셔도 너무 좋고요. 다음 주를 또 기다리면서 다음 주면 벌써 또 7월의
1: 아,
0: 중순이네요.
1: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0: 시간
1: 이러다가 눈
0: 진짜
1: 내리겠어요, 그죠?
0: 이러다가 금방 64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근데 기대된다, 기대돼. 나의 64세.
0: 64세.
1: 네.
0: KC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저는 바다님의 추천곡 중에서 두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수연의 연애 편지, 여유와 설빈의 초록.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금요일 밤은 늘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읽고, 신청곡도 듣고, 오늘도 그동안 보내주신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라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고속버스를 탔어요. 제 옆자리에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는데, 아야, 아가씨, 아이, 미안한데, 아이, 이거 핸드폰 소리 안 나게 좀 바꾸는 거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할아버지랑 저는 벨소리에서 진동모드로 바꿨다가 다시 진동해서 붐으로 바꾸는 거를 몇 번이나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잘안 되네요. 아유, 이래서 늙으면, 가야 돼. 이걸 시작으로 정답게 대화도 나누게 됐고요. 버스에서 내려서 인사를 나누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가 됐겠지. 머리는 희끗해졌을까? 이런 생각. 핸드폰 사용법을 나한테 물어봤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손재주가 너무 좋으셨으니까 금방 배우셨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네요. 인순이의 노래, 아버지 신청합니다. 이렇게. 어우, 너무 짠하다. 너무 짠하면서도 참 다정한 모습. 되게 선한 바다님 같아요. 그쵸? 할아버지도 되게 멋있으세요. 이런 걸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까봐 어려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또몇 번이나 같이 연습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린 이 착한 우리 바다님 또 멋있으신 이 할아버님.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눠드리는 거, 바로 우리 바다님의 아빠한테 배운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라희 바다님을 위한 노래, 인순이의 노래, 아버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아빠가 무척이나 보고 싶은 윤라희 바다님의 신청곡 인순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저는 가요 프로그램이었죠. 나는 가수다. 거기서 처음 듣고 이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인순이 콘서트 예매를 해서 직접 가서 맨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이 노래 부르는 거를 직접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정말 좋아했었던 노래. 듣고 있으면 눈물이 쪼르르 나는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닌 엄마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1206님. 집에 식빵 9조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랑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싸우네요. 아휴, 하필 왜또 9조각이 있어서, 아, 평화로운 밤이고 싶어요. 어릴 때는 이런 걸로 싸웁니다. 지금은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걸로 싸울 수가 있을까? 그죠? 반으로 나누다가 막 니께 더 크다 그러고 니께 더 많다 그러고 너 아까 하나 먹지 않았냐 그러고 니가 떨어뜨린 거 그거는 너의 책임. 아휴, 어렸을 때뭐다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는 아니었는데 그 누나랑 싸우다가 바닷가 못 갔던 얘기 했었죠. 그쵸? 어렸을 땐 이렇게 싸우는 게 오늘은 부디 평화로운 밤이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일릿의 노래입니다. It's me.

1206님의 신청곡 아일리세 It's Me 듣고 왔습니다. 아우 빠르고 짜릿한 노래였습니다. 이런 느낌도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연과 신청곡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남기셔도 좋고 반디앱 이용하셔도 좋고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도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윤나연 바다님의 신청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엠플라잉의 노래입니다. 블루문.

정승재 경청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친구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도 오랜만에 추억에 잠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님들도 푸근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노래는요, 강아솔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다 고마워지는 밤. 이 노래 들으면서 잘 자야 돼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꼭 월요일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싱가포르의 장관들은 영화를 보지 않는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문화계 인사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논란은 중국 영화 급아마적정서 디어 유의 더빙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남부 방언 조주어로 녹음이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표준 중국어 만다리너 더빙판만 상영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간 만다린 사용을 장려하며 이 방언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영화를 보셨나요? 질문을 했는데 문화 담당 장관도 아니고 그 대행이 농담한답시고 장관님은 영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네요. 뭐 의회에 계신 분들은 웃었지만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달랐죠. 이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영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뭐 다행히 싱가포르 정부는 이 농담과는 별개로요. 현재 영화 속 방언 사용 규정을 재검토하는 중이라네요. 급아마 적정서의 경우 관객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요. 워너, 즉 조주어로 상영도 추가로 허용됐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첫 곡은 바로 오프닝에서 언급한 중국 영화 급 아마 적정서 Dear You의 주제가 들으셨는데요. 첸지아의 월하 주차 달빛 아래서 차를 끓이며였습니다. 첸지아 이 북경 출신이라는데요. 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조주어를 공부를 해서 소화한 거랍니다. 만다린 버전도 당연히 있고요. 광둥어 버전도 또이 음악, 이 노래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언어가 다양하고 인구가 많으면 이런 게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군요. 조주어는 만다린과 일단 통용이 안 되고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발음도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짠한 그런 내용이네요. 급 아마 적정서 동남아시아 뭐 타일랜드 뭐이 등지로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서 남편 화교인 남편이 떠나고요. 중국 본토에서 고향에 남아서 이 가정을 지켜내면서 남편을 기다린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된 그런 분들의 눈물겨운 세월을 그렸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 장관 대행이 좀 농담을 부적절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예. 거기에 어울리나? 그, 봤냐는 질문에 대뜸 장관은 볼 시간이 없다. 예. 한국은 방언이나 뭐 이런 걸로 더빙이 되는 영화들은 없죠. 예. 그 예전엔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예전 60년대 뭐 실시간 녹음이 전혀 안 되던 그런 더빙 영화들 보면 그것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 남자 주인공의 말투는 똑같고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더빙 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빙 영화를 본다는 거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좀 피곤한 경험인 것 같은데 이런 오늘 소개한 영화 같은 경우는 원어로 듣고 자막을 읽는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어로 듣고 굳이 더빙으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 또 자막으로 보라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

홍콩의 배우 겸 가수 첼시아 첸, 진추화의 영화 데뷔작 첼시아 마이 러브의 음악 먼저 들었죠. 뭐 당시 홍콩 최고의 또 남자 배우였던 아비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 첫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호주 출신의 올리비아 뉴튼 존과 미국의 존 트라볼타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그리스 사운드트랙에서 Summer Nights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7월 17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에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4년 제77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먼저 스코어 부문 수상자는 폴란드 출신의 영화음악가 얀 A.P. 카즈마레크가 영화 네버랜드를 찾아와서, 영어 제목은 Finding Neverland죠. 이 작품으로 수상했습니다. 주제가 수상자는 우루과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호르헤 드렉슬러가 영화 Motorcycle Diaries 주제가 Al Otro Lado del Rio 강 건너편에서로 수상했습니다. 스코어와 주제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2004년 제77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부터 들어봤는데요. 피터팬의 작가 J.M. 베리의 삶을 다룬 영화 조니 뎁이 J.M. 베리 역을 맡았던 작품 Finding Neverland의 스코어,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얀 카슈마레크의 Why Does She Have to Die?였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을 들어봤죠.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동명의 평전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바우터 살레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그리고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과 로드리고 델라 세르나가 주연을 맡은 로드무비죠. 모토사이클 다이어리스에서 우루과이의 호르에 드렉슬러의 알 오트로 라도 델 리오 강 건너편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죠. 이번 주 만난 아티스트 다시 한번 세분 모십니다. 월요일 소개한 브라질의 주앙 질베르투. 이번 음반은 그가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 색소포니스트 샌 게츠와 함께 발표한 64년도 게츠 질베르투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지사피나두. 이 곡의 원곡자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또 피아노 연주로 이 앨범 전체에 또 참여를 했죠. 이어서 화요일에 만난 영국 웨일스 출신의 싱어, 보컬리스트 바니 타일러. 이번에는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된 곡을 골랐는데요. 84년 영화죠. 케빈 베이컨의 출세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풋루즈, 영화 풋루즈의 사용곡 Holding Out for a Hero입니다. 이후에 보니 타일러 자신의 여섯 번째 음반에 이 곡을 수록했고요. 이 곡이 짐 스타인만과의 작업 넘버 2죠. 히트곡 연달아 또잘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벨기에의 자크 브렐. 1959년 누무키트파가 수록된 그의 네 번째 음반에서요. 라발사 밀덩, 일천 박자의 왈츠까지 세곡 골라봤고요. 세곡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파트리시아 캐스가 부르는 L'amour devant la mer, 바다 앞에서의 사랑인데요. 97년도 앨범 Dans ma chair, 나의 몸 안에 수록곡입니다. 고즈넉한 피아노 발라드에 실어낸 반전 샹송인데요. 점쟁의 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삶다운 삶을 살고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눈 앞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등 뒤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며 그저 침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할까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까요? 이 지옥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해요. 사막에 몸을 숨기고 바다 건너 먼 곳 우리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들키지 말고 도망쳐요. 전쟁의 불길을 피해 동쪽 섬나라에 도착하면 바다 앞에서 사랑을 나눠요. 태양이 눈부신 한나절의 빛 속에서 춤을 춰요. 지옥 같은 건 비웃으며 아이를 낳아요. 한 줄기 순한 바람을 따라 달려가 봐요. 한 줌의 흙이 조용히 내려앉아 빛을 뒤덮기 전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프랑스의 파트리샤 캐시의 1997년 발표곡 L'amour devant la mer, 바다 앞에서의 사랑,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다 테마의 곡이네요. 이탈리아의 두 아티스트의 버추얼 듀엣인데요. 루치오 달라의 원곡을 2022년 제자레 그레모니니 그가 성사시킨 버추얼 듀엣 스텔라 디 마레 바다의 별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체사레 크레모니니 그리고 루치오 달라의 스텔라 디 마레 바다의 별 벌추월 듀엣곡 듣고 왔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이어지는 새음행 2부 오늘 순서는 DJ 선곡 요르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브라질의 시쿠 부아르키 그의 80년 발표곡 마르 이 루나 바다와 달 97년도 스페인의 아티스트 아나벨란과 발표한 듀엣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그리스의 사비나 야나뚜의 노래로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이죠. Wide Open Sea, 드넓은 바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도 그리스의 아티스트의 곡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안젤리크 이오나토스가 부릅니다. 오소디아크리 이달라사, 바다가 있는 한. 이 음악 듣고요. 금요일에 DJ 선곡 욜디 앨범 반장 이어갑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사적인 저의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이죠.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주 율디 앨범 반장 잘 들려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사연까지 올려주신 분들 더 고맙습니다. 16, 17, 18이었죠. 시카고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재즈 록, 재즈 팝, 그 다음에는 뭐 어덜트 컨템포러리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그 긴 역사의 시카고의 디스코그래피에서 히트곡이 가장 많았던 데이비드 포스터 시절,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와 함께 작업한 시절에서 히트곡만 딱딱딱 골라서 들어봤죠. 그리고

그런 요소가 요즘은 거의 못 듣죠? 예, 플러스 뭐 재즈나 그런 영역 아니면은 추억의 복도라 그래야 되나? 추억의 복도를 함께 걸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 율디 앨범 반장 시카고로 오늘은 추억은 아니고요. 미지의 영역이자 저에게는 그리스 음악 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DJ 선곡 시간에 궁시렁궁시렁 제가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60, 70년대 그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뭐 할리우드도 그렇고 영어권 서구에서 왜 그렇게 그리스 문학에 열광을 했는가?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궁금하고 뭐 궁금하면 알아봐야죠. 근데 그러지는 또 못하는 사정에 좀 한심하긴 한데요, 스스로.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름 그래도 디스코그래피를 좀 펼쳐놓고 청취하면서 나름 조사하기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뭐 미국을 진원지로 이 히피,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뭐 수많은 그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요즘은 흔히 쓰는 싱어송라이터의 전통, 뭐그 당시에는 기타 한 대로 정말 음유시인의 그런 모습을 또 당시 놀라운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밥 딜런 같은 사람도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 외에도 싱송라의 전통이 뭐더 오래전에 뭐 트루바도르 뭐 이런 전통으로 이어진 그때부터 이어진 거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스에도 싱송라 전통이 있었다라는 힌트가 있어가지고 왜 없었겠어요? 전 세계 글로벌권이었는데 뭐 지금처럼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음반을 수입해서 듣고 서로 음악 얘기 나누고 평단이 있었고 라이브 연주로 클럽에서 공연장에서 그런 곡들을 서로 연주를 했으니까 확산이 됐겠죠. 그런 센세이션에 반응한 그리스의 또 예술가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음악을 주저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약간 그 그리스와 그 지역색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취향적으로 제 청취 스펙트럼에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할지 매번 좀 고민이 되는데 그야말로 뭐 어느 우리 또 청취자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스 음악은 약간 의리로 듣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면서 그리스의 그 60년대 싱송라의 계보의 시작이 있었답니다. 그 살짝 전에는 그리스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무브먼트 중에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벤치마킹해서 지식인들과 뭐 예술가들이 모이는 카페나 클럽 씬을 중심으로 번진 그런 음악 운동이 있었답니다. 그 운동과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싱송라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이 분이 1세대 선구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디스코그래피가 상당한데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전 그리스가 추모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분의 이름은 디오니시스 사보풀로스, 1944년생. 뭐, 흔히 하는 비유로 그리스의 밥 딜런으로 추앙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낯선 그리스 음색에 그리고 제가 좀 소화하기 버거워하는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는 아닐 거라는 기대에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가 그리스 아티스트에게는 또 미쳐서 어떤 변형된 형태로 표출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1966년 데뷔 음반을 발표합니다.

앨범 제목이 포르티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트럭이라는 의미라네요. 트럭. 이게 굉장히 또 개인사적인 의미로 시골에서 상경한 그 시골 출신의 젊은이였답니다. 이 사보폴로스라는 당시 20살이 갓 넘은 그런 나이에 아테네로 상경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을 떠올리면서 또 자신의 자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데뷔 음반을 채웠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이죠. 예, 그 20대 초반에 축적한 이야기가 자전적 이야기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60년대라는 특수성이 아마 뭐 세계사적으로도 그리스도 비슷한 뭐 도시로 몰려드는 그 젊은이들 아까 그 표현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문제작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로 몰려드는 그 젊은이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 소외와 계층 신분차로 벌어지는 뭐 그런 것들. 근데 여기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이 작가인 사보플로스는 이렇게 썼네요. 자기가 가진 것, 심지어 여유가 없는 것까지 다 내주려고 작은 세계를 떠나 수도에 도착한 젊은이들에게 경의를 느꼈다. 허, 경의를 느꼈다. 야, 약간 그 의미 해석이 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설명한 그 농촌 청년이 서울이라는 곳을 큰 꿈을 품고 비슷한 건가? 근데 이게 약간 아무튼 예 넘어가고요. 그 트럭이라는 음반에서 솔로 기타, 어쿠스틱 기타 반주에 맞춰서 자작곡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한 곡으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밥 딜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두 번째 음반, 3년 후에 발표된 1969년작 미치광이의 정원이라는 이 밴드와 녹음된 그리고 나름 사이키델릭 요소도 내포한 그리고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좌측으로 치우친 그런 노랫말도 포함한 이 흥미로운 음반에서 그리고 당연히 민속적인 요소도 포함된 그 음반에서 7곡을 골랐습니다. 보너스까지 해서 8곡 총 선곡을 했고요. 그 당시 싱송라 무브먼트 이 운동의 중심에는 리라, 라이라라고 읽어도 되고요. LYRA. 그러니까 수금이죠. 수금 천사 뭐 그리스 고대 벽화나 이런 거 보면 등장하는 악기죠. 이 이름을 한 독립 레이블이 있었답니다. 이 독립 레이블은 2007년까지 존속되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싱송라 전통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그닥 상업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 레이블에 흡수가 되면서 이제는 전설 속으로 사라진 레이블인데 이때 그 싱송라 그리스의 싱송라 무브먼트와 함께 중요한 바탕을 만들어준 돈을 댄 쉽게 말하면 그런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보플로스 일단 음악 들어보시면 뭐 목소리의 음색이나 뭐 가창을 들어보시면 손꼽힐 만한 그런 실력이나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이게 그런 싱송라 장르의 특성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가창력이나 뭐 음색 이런 거 넘어 작가의 예술을 보는 거잖아요. 이 라이라 레이블의 사장도 겨우 66년 데뷔 음반이 3,000장 정도뿐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2집 그리고 계속해서 3집 그러니까 66년부터 83년까지 사보플로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이라 소속이었다는데 상징의 의미겠죠? 나중에 좀 성공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라이라 독립 레이블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저의 처지가 약간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이런 레이블

대표 후원자 덕분에 팔리지 않는 음악을 꾸준히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사함의 그런 마음에 이게 또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싱송라운 무브먼트 그리스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진정 새로운 게 이렇게 출발하려면 그게 거대한 대중의 취향의 벽을 뚫는다는 건 그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또 그리스의 정치 상황도 군사 독재나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후로 치우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싱송라 작가 중심의 음악이 환영받을 수는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 발견이 좀 흥미로운데 음악에 대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주로 이분이 약간 피터팬적인 어떤 정서인 것 같아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싱송라 분도 한때는 락송을 막 쓰다가 뭐이 동요를 만드시기도 하고 약간 어린 친구들을 위한 작품 활동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마음이 표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출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죠.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좀 순수의 영역, 싱송라들은 뭐니 해도 세상의 눈을 가졌다기보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포착해야 되는 거니까 좀더좀 멍청할 정도로 순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분은 성공한 아티스트이죠. 2025년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음반을 발표했고 사보풀로스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의 소프트 파워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리스 사람이 듣고 있다면 아, 그 음악 별론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발견이 디오니시스 사보풀로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싱송라 무브먼트의 시조 같은 사람이군요라고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8곡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비행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저의 선곡 8곡 전해드렸고요. 그리스의 1세대 싱어송라이터 디오니시스 사보폴로스의 1969년 그리고 66년 음반에서 각각 7곡 1곡이었습니다. 선곡표에서 자세한 곡 제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악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안나비시의 파라미티 헤하스메노 잊혀진 동화 75년 발표곡입니다.

그리스 아티스트 아나 비시의 1975년 곡 파라미티 헤아스메노 잊혀진 통화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새음행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상현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 순서는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로 준비했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도 그리스 아티스트의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원곡자는 캐나다의 로리나 맥케넷이죠. 그리스 가수 하리스 알렉시우가 부르는 또 땅고 디스 네펠리스.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이비에스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不顺的时候.
1: 아, 이럴 때 많습니다. 不顺的时候.
2: 其实 홍老师在讲课的时候呢,常常讲开心的事.
1: 对.
2: 但是中国有一句话叫做人生十之八九不如意.
1: 오.
2: 人生当中其实80%~90%的事情不能顺着自己的心. 所以其实不顺的时候也是常有啊.
1: 살면서 10개 중에 8, 9개는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요다오리.
2: 其实大部分的时候是这样.요다오리.
1: 不顺. 그대로 순은 순조롭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술술 잘 풀린다라는 말인데요. 不顺이니까 잘 풀리지. 的时候 많이 쓰여지는 또 형태 중에 하나죠. 뭐뭐 할 때에 이렇게. 그래서 不顺的时候 잘 풀리지 않을 때 세 단어 보겠습니다. 순조롭지 않다, 잘 안 풀리다.
2: 不顺.
1: 不顺. 하지 못하다, 해내지 못하다.
2: 干不成.
1: 干不成. 그래서 干不成이니까 하긴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다, 해내지 못하다, 干不成. 겪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2: 징리.
1: 징리. 고난을 겪다.
2: 징리 모난.
1: 네, 징리 모난. 모난이 고난이죠. 풍파를 겪다.
2: 징리 풍유.
1: 징리 풍유. 풍유는 직역하면 바람과 비인데 이때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풍파를 겪다. 징리 풍유. 늘 줄곧 언제나.
2: 总是.
1: 总是. 이상하다, 괴상하다.
2: 怪怪的.
1: 아, 怪怪的. 이상한데, 怪怪的. 어색하다, 껄끄럽다.
2: 비에뇨.
1: 비에뇨. 역시 그 니오자의 발음 경성으로 읽는다는 거 가볍게. 그래서 비에뇨.
2: 비에뇨.
1: 네, 요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
2: 심리 비에뇨.
1: 네, 심리 비에뇨. 마음, 심리. 말이 부자연스럽다.
2: 쇼화 비에뇨.
1: 네, 쇼화 비에뇨. 말하는 것이 아 뭔가 좀 어색해요.
2: 맞아. 如果 没有儿化的话,它是另外的意思.什么? 别扭.
1: 什么意思?
2: 扭的意思是晃的意思吗?
1: 어.
2: 别扭就是不要晃.
1: 아,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라.
2: 对对对.
1: 흔들지 말아라.
2: 没错.
1: 좋습니다. 说话 别扭. 정상이다.
2: 正常.
1: 正常.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다.
2: 事事如意.
1: 아하, 事事如意. 但是刚才王老师说, 十之八九不如意，不如意，不如意。这个是现实，事事如意是我们的理想。哎，希望如此啊。对对，希望是这样。所以你说的也对。很多情况就是十之八九就不成了，所以大家都希望

0: 75쪽입니다. 心灵鸡汤.
1: 优于别人并不高贵，真正的高贵是优于过去的自己。
0: 그러니까 결국에는 超越 自己.
1: 对，成长。对。
0: 좋은 말입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最近真是做什么都不顺，干什么怎么干都干不成。懂你，我也经历过这种时候，就感觉好像有个地方总是怪怪的，心里一直很别扭。正常，生活不就这样吗？总会有不顺的时候，哪能事事都如意？
1: 可是不顺的时候，真心累呀。这就叫人生嘛，好的坏的都经历过了，才能学会调整心态，乐观面对。话是没错，可是我还是希望这样的倒霉日子赶紧结束。这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76쪽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3: 万事如意的时候也得小心. 有句话叫乐极生悲嘛.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万事如意的时候更小心更小心. 조급해지면 실수하기 쉬워.
3: 一着急容易出错.
0: 一着急 서두르다죠. 容易出错 실수하기 쉽다. 出错. 작은 성과라도 소중히 여겨야 해.
3: 一点点成绩也要珍惜.一点点成绩,
0: 작은 그 성과라도要珍惜,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 다시 한번 해보자.现在才刚开始，再试一试. 现在才刚开始, 이제야 비로소 막, 그래서 才刚开始，再试试,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잘 안 풀려도 어쩌면 내일은 잘 풀릴지도 몰라.
3: 今天不顺，明天也许会顺.
0: 今天不顺, 오늘은 잘 풀리지 않아도 明天 내일은 也许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会顺, 느낌대로 말해요.
4: 跟着感觉说.
0: 재수 없는 날, 운이 없는 날, 되는 일 없는 날.
3: 倒霉日子.
0: 倒霉라는 말이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라는 말로, 참 이 표현도 이제 이렇게 倒霉日子로도 쓰지만 倒霉 하나의 단어로도 정말 많이 씁니다. 내가 오늘 뭔가 운이 없거나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아, 今天真倒霉.
3: 네.
0: 오늘 왜 이러지? 뭔지 이런 약간 느낌이죠. 그래서 倒霉 자체로도 많이 활용되는, 회화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3: 선생님.今天真是个倒霉日子.
0: 手机摔了，钱包也丢了。啊，丢了多少钱呢？钱不是问题呀，补卡才麻烦呢。钱包里好多好多卡。非常理解，非常理解。哎，怎么这么不小心呢？你，你这马后炮，不帮忙还批评我。
3: 不安慰我还批评我.
0: 手机 摔了. 요거 실수할 때가 있죠. 手机 摔了, 钱包 丢了, 나就
3: 心情真的很糟糕。真的很糟糕。一个手机最近起码都要几十万，贵的一点一百万以上。对，钱包丢了的话，其实钱也不是不能说不是问题，但是问题是里边的卡呀、身份证啊，补起来是真麻烦。这个花时间是。
0: 费力,
3: 对,
0: 可怕。 단어 보겠습니다. 떨어뜨리다,
3: 摔,
0: 지갑,
3: 钱包,
0: 잃어버리다,
3: 丢,
0: 카드를 재발급하다,
3: 补卡,
0: 번거롭다, 성가시다,
3: 麻烦,
0: 부주의하다,
3: 不小心.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4: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김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101쪽입니다. 101쪽에 문제와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101쪽을 같이 보시죠. 문제부터 봐야죠. 그래서 보면 누구냐? 바로 이 글을 포스팅한 저자는 누구냐? Who, the author.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글쓴이가 누구냐? 그랬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토론 포럼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러면 The Saturday Discussion Forum.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읽던 그 동화책 같은 글인데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있고 아빠가 계신데 아빠가 야, 저 그 바위 좀 한번 옮겨봐. 그랬더니 아이가 막 이제 옮기는데 아무래도 어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아빠한테 말하니까 너 최선을 다했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나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랬죠? 넌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내가 도와주면 금방 옮길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거가 토익 공부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좋은 문제, 또 우리 강의도 또 이제 열심히 저도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을 건 다 받고 성적 내면 더 빨리 나오는데 그 혼자 막 낑낑대다가 오히려 이제 능률적이지 않게 공부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해결책은 다 알아서 찾아서 될 수 있지만 느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가 틀리면 답이 잘 되고 어디를 잘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제가 500회 보면서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이란 게 이제 앞선자 쓰잖아요. 앞에서 좀 미리 봤기 때문에 한두 마디 더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면 좀 더 여러분이 빨리 성적이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그냥, 야, 열심히 풀어. 계속 풀어. 뭐,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좀 아무래도 또 비능률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같이. 자, Welcome to our Saturday Creative Writing Exchange Forum. 자, 토요일에 창의적인 글쓰기 교환 포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If you are new here, 여기 처음 오신 거면 feel free to participate in this weekly discussion space. 바로 이 주간 토론 공간에 자유롭게 참여하십시오. Focused on fiction writing and storytelling techniques. 이거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면 소설 쓰기와 스토리텔링 기술, 이 글쓰기 기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글쓴이는 누구예요? 이게 블로그 포스트라고 위에 제목에 나오죠. 147과 8은 다음 블로그 포스트. 이 포스팅 글쓴 사람은 뭐 글쓰는 거랑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147번 보니까 A번, A Creative Writing Instructor. 이게 답이죠. 그 다음, Please note that 데디아에 주목하세요. Please는 무조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Now, please, today 이런 거 중요하죠. I usually do not take part in these Saturday discussions. 저는 보통 이 토요일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아요. Unless guidance is required. 안내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면. 즉, 나는 좀 이런 걸 가이드해 주는 쪽 사람이지 지금 이런 토론은 보통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제목도 잘 보세요. 첫 문장. 이게 Creative Writing Exchange Forum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이니까 비슷한 수준 친구끼리 서로 의견 교환하면 되는 그런 이 포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그 이걸 좀 이끄는 사람인데 보통은 참여 안 하는데 이제 요번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식의 취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Many of you, 많은 여러분들은 bring unique ideas,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 can learn from,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So, 그래서 this is a great opportunity, 이건 좋은 기회예요. To share your thoughts with fellow writers, 이 동료 글 쓰는 친구들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기에 아주 좋죠. 자, 그래서 147번 보면은 이 토요일 날이 토론 포럼은 보통은 참가자들끼리 하는 건데 내가 한번 특이하게 참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크리에이팅 인스트럭터 정도 되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인스트럭터 정도 되는데 보통은 참여하지 않는데 이번에 왔어요. 참여했어요 이런 거고. 148은 뭐가 답이 될까요? 쓰이죠. It is typically driven by participants. 이거는 전형적으로 참가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추진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포럼이에요.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또 독해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거 풀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147발이 어느 달은 대단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긴장하면서 읽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I specialize in coaching individuals. 저는 원래 개인을 코칭하는 데 전문이에요.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그들의 글쓰기 능력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develop compelling narratives. 아주 설득력 있는 대화를 개발해 나가는데, 만들어 나가는데. I also offer one-on-one mentoring sessions. 저는 1대1 멘토링 수업도 제공해요. If you are interested in scheduling private consultation, 이런 개인적인 상담을 예약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please contact me at 블라블라로 연락 주십시오. at 동그라미 at. 여러분, at 뒤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라든지, 웹사이트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내선번호, 주소 모두 at을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건또 이제 파트 5의 출제가 되죠. 147-8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1: Welcome to our Saturday Creative Writing Exchange Forum. If you are new here, feel free to participate in this weekly discussion space focused on fiction writing and storytelling techniques. Please note that I usually do not take part in these Saturday discussions unless guidance is required. Many of you bring unique ideas that others can learn from,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your thoughts with fellow writers. I specialize in coaching individuals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and develop compelling narratives. I also offer one-on-one mentoring sessions. If you are interested in scheduling a private consultation, please contact me at storycraft@writershub.org.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에서 151 본문을 같이 보시죠. 여기 질문부터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테론 모터즈의 벨페스트 시설, 벨페스트 시설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러면 에스테론 모터즈 벨페스트 퍼실러티까지 밑줄, 그죠? 그 다음에 150번이 not mentioned예요. 현지 관리들에 의해서 A benefit of Esteron Motors' arrival. Esteron Motors의 이곳 도착의 혜택으로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럼 not mentioned a benefit of 블라블라를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리고 151번 이 문장 어디 들어가냐? The recruitment campaign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 더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채용 캠페인은 행정 또 엔지니어 그리고 어셈블리 조립 라인의 빈 일자리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그 채용의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더나 이런 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Aesteron Motors, 이 에스테론 자동차사가 to expand into Northern Ireland, Northern Ireland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Belfast. 9월 18일 벨페스트에서 이제 소식이죠. 이게 이제 벨페스트가 지명이 나오고 이렇게 날짜 나오면 이게 기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터클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아터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테론 모터스는 a renowned car manufacturer,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headquartered in Stuttgart, 우리식으로 하면 슈투트가르트. 독일로 발음하면 이렇죠. 슈투트가르트의 본사가 있는 바로 이런 그 제조업체인데, announced on Friday, 금요일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That it plans to build a 68 million pound electric vehicle parts plant in Belfast. 벨페스트에 6,800만 파운드 가치의 전기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죠. 에스테론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일리나 로시는 said that 이렇게 말했어요. Strong government backing, 강력한 정부의 지원과 and tax related incentives, 택스 관련, 세금 관련 인센티브들이 were major reasons, 주요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어요. The company selected Belfast. 이 회사가 벨페스트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거죠. 세제 혜택 좋고 또 이제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었대요. The company already has a significant footprint. 또한 이 회사는 상당한 어떤 자국을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Elsewhere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다른 지역에, including major facilities in Bristol and Leeds. 그래서 브리스톨과 리드의 그 주요 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어떤 그 표적을 남겼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the site is expected to be fully operational by late next year. 내년 말경에 결국 이 지점이 완전히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사이트가 이제 현장이지만 요번에 이제 공장 짓고 이제 만들어 가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완전히 그 제대로 가동이 될 거라는 거죠. And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온다. And the company hopes to create approximately 1,000 jobs. 그리고 이 회사는 대략 1,000개의 일자리를 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이게 그 고용에 대한 얘기죠. 이 1,000개의 일자리. 그럼 고용 창출 다음에 바로 151번 문장 딱 집어넣어봐요. 그 채용 캠페인은 1,000명을 지금 채용하려는 그 캠페인은 will include openings 블라블라를 포함할 겁니다. 딱 맞죠? 그래서 151번 정답이 여기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B번이 정답. 자, 그리고 competitive wages, 경쟁력 있는 봉급과 and attractive benefit packages, 매력적인 후생복지 패키지가 will be provided, 제공될 것입니다. Local officials, 현지 관리들은 are optimistic about, 아주 낙관적이에요. The long-term economic effect, 장기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에요. Of Aesteron Motors' arrival. Aesteron Motors가 이곳에 이제 도착한 거에 대해서. 도착이라 그랬지만, 여기 와서 이제 공장 차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부터 잘 읽어야 돼요. They believe, 그들은 믿고 있다. The new plant, 새 공장이 will help lower unemployment in the region. 이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and raise residents' quality of life.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기에 B, D, 이걸 써주세요. Boy, David. B와 D가 안 들릴 수

0: 가 있어요. 저도 이제 ABCD 읽어봐, 정답들 쫙 말해봐 이럴 때 이제 빈지 딘지 안 들려요. 그래서 보이, 데이빗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읽게 하죠. 자, 우선 보이와 데이빗이 여기 나왔고 아닌 것은 문제 지금 보이와 데이빗 단서가 나왔어요. In addition, 게다가 they expected to help keep skilled workers in the area. 이 지역에 능숙한 직원들을 유지하는 데또 도움을 줘요. 그리고 improve Belfast International Reputation. 벨페스트의 국제적인 평을 또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국제적으로 여기가 알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써주세요. A. 그러면 150번에 A번, B번, D번, A, 보이, 데이빗이 나왔고 C. Increased Cooperation in Research Projects. 연구 프로젝트에 늘어난 협력. 뭐 그럴듯한데 없어요. 본문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C가 150번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9는 이미 나왔어요. 아까 저 100명, 아 1000명이죠. 1000명 정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으니까 149는 B. It is expected to hire around 1000 employees. around가 숫자 수식 단어죠. 그래서 approximately, nearly, almost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B가 정답. 문제는 다 풀었네요, 그죠? 이제 한 문장 남았습니다. This may in turn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local companies and job seekers alike. 자, 여기 alike 동그라미 쳐볼까요? A와 B alike, A and B alike, children and adults alike. 이거 집어넣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in turn이 나오는데 이걸 그 결과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이것이 그 결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지도 모른다. 현지 회사와 구직자들에게 공히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 다 풀었고요. 149에서 151 본문 함께 들어보시죠.
1: Asteron motors to expand into Northern Ireland. Belfast, 18th of September. Asteron Motors, a renowned car manufacturer headquartered in Stuttgart, announced on Friday that it plans to build a £68 million electric vehicle parts plant in Belfast. Asteron Vice President Elena Rossi said that strong government backing and tax-related incentives were major reasons the company selected Belfast. The company already has a significant footprint elsewhere in the United Kingdom, including major facilities in Bristol and Leeds. The site is expected to be fully operational by late next year, and the company hopes to create approximately 1,000 jobs. The recruitment campaign will include openings in administration, engineering, and assembly. Competitive wages and attractive benefit packages will be provided. Local officials are optimistic about the long-term economic effect of Asteron Motors' arrival. They believe the new plant will help lower unemployment in the region and raise residents'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hey expect it to help keep skilled workers in the area and improve Belfast's international reputation. This may in turn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local companies and job seekers alik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7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계속하고 있는데요. 플래그를 다시 강조할게요. 플래그의 동의어 identify, point out, mark as a problem. 그래서 이제 문제로 지적하다, 가리키다, 판별해내다 의미의 플래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문 하나 더 보죠. C. He thinks, 그는 생각한다, we'll have to revisit the completion date for the project. 우리가 그 프로젝트 마감일, 완료 예정일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검토하다 의미의 revisit 또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Saturday. 선생님.
1: Yes.
0: Are you ready?
1: Ready
0: to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Of course.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한 주에, 이번 주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뭐, 선크림 광고라든가.
0: 네.
1: 그쵸? 그리고, 해변에 가서. 또 거기서도 한번 솔직히 말해서 선스크린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을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고 다시 한번 입으로 내뱉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n ad for a sunscreen with some foundation.
1: Mm-hmm.
0: 네.
1: 계속 또 톤업 크림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0: 네네.
1: 네, 이제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0: 오케이. Okay.
1: 자, 한번 가볼게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따로 바르기가 너무 번거롭나요? 자, 당신은 너무 게으른가요?
0: Are you too lazy?
1: 선스크린과 파운데이션을 바르기에는
0: To apply sunscreen and foundation
1: 따로따로
0: Separately? Are you too lazy to apply sunscreen and foundation separately?
1: 네.
0: 네, lazy라는 단어는 게으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1: 네.
0: 원어민들이 뭐가 귀찮을 때 정말 맞아요. 많이 쓰는 단어예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느낌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행동이 좀 귀찮나요? 이런
0: 네,
1: 느낌.
0: 맞아요.
1: Alright. 자, 그리고 apply 한다는 것은 사실 put on과 마찬가지로 바르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동작 동사죠.
0: 네, 그리고 조금 포멀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광고
1: 아.
0: 아니면 그 뭐 apply 하는 그런 instructions 이런 데 텍스트로 많이 볼 수 있어요.
1: 맞아요. 이거를 뭐 바르는 법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물건 뒤에 나와 있잖아요.
0: 네.
1: 이렇게. 자, 두 번째로 황블락을 바르고 바로 외출 준비를 하세요. 자, 황블락을 시도하세요.
0: Try 황블락.
1: 그리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세요.
0: And get ready to step out.
1: 순식간에.
0: In no time. Try 황블락 and get ready to step out in no time.
1: 네.
0: Sounds very strong.
1: Oh, yeah.
0: 황블락. 네.
1: 자, in no time이 쌤 무슨 말이었죠?
0: It means in a really fast time.
1: 아,
0: yeah.
1: 정말. 눈 뭐 깜빡할 사이에
0: 맞아요. No time은 시간이 진짜 안 지나는 것처럼
1: 걸리지
0: 이런
1: 않는
0: 느낌이죠.
1: 거잖아요. 그쵸?
0: In no time.
1: 아, 그러니까 그만큼 슥슥 발린다,
0: 네.
1: 빠르게 발린다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잡티를 커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건 당신의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0: It not only protects your skin.
1: 또한 커버하는 걸 도와줍니다.
0: But also helps cover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0: imperfections. It not only protects your skin, but also helps cover imperfections.
1: 네, 여기에 그 클래식한 not only but also 패턴이 나와 있죠. So protect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help 하는 거, 도와주는 거에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0: 동사가 두 번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여기서 A, B는 둘 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1: 네, 그리고 광고 같은데 특히나 그 화장품 광고에서는 이 imperfections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0: 아, 맞아요.
1: 아, 되게 포괄적인 단어고 it refers to pimples, 뭐 dark spots, 맞아요. wrinkles 이런 게 다 imperfections라고 할 수
0: right.
1: 있어요.
0: 특히나 생각해보면 flaw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쓰게 되면 너무 뭔가 문제를 강조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Flaw yeah. 같은 경우에는. 근데 imperfection은 아, 완벽하지는 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Yeah, that's right. right.
0: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to the ad one more time.
2: Are you too lazy to apply sunscreen and foundation separately? Try Huangblock and get ready to step out in no time. It not only protects your skin, but also helps cover imperfections. With SPF 50+, it keeps your skin safe under the sun. Stay protected and look flawless, even when you hit the beach.
1: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positive review for this Huangblock.
0: 황블락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가 보겠습니다. 네. 충동적으로 구매한 거라 큰 기대는 없었어요. 자, 난 이걸 잡았어.
1: I grabbed this.
0: 충동적으로.
1: On a whim.
0: 그리고 많이 기대하지 않았어.
1: And didn't expect much. I grabbed this on a whim and didn't expect much.
0: 네.
1: 뭐를 가볍게 사다, 가볍게 먹다, 가볍게 마시다. 이럴
0: right.
1: 때 grab를 쓰시면 돼요.
0: 맞습니다. 여기서는 특히나 on a whim, 충동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진지하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런 거에는 grab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1: 네, 맞아요.
0: Right. 자, 그리고 didn't expect much. 이렇게 don't expect much는 많은 기대가, 큰 기대가 없었다.
1: Yes.
0: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리고 급하게 대충 발랐는데도 피부가 여전히 정돈되어 보이더군요. 자, 그러고 나서 난 그걸 던지듯 발랐어.
1: Then I threw it on.
0: 서둘러.
1: In a rush.
0: 그리고 내 피부는 여전히 보였어.
1: And my skin still looked.
0: 정돈되어.
1: Put together. Then I threw it on in a rush. And my skin still looked. Put together.
0: 네.
1: 뭐가 잘 정돈된 거, 말끔한 거, 이거를 put togeth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여기저기 막 피부가 흩어진 느낌이 아닌 거죠.
1: 네.
0: 모여 있어요.
1: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put으로 시작한다고 동사로 사용할
0: That's
1: 수 있는
0: right.
1: 게 아니고 형용사예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것도 있고 put은 put. Put, right? 과거형, mm-hmm. 그리고 PP 형태도 put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PP 형태를 쓴 거죠.
1: And by the way, 선생님,
0: yes.
1: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0: Oh, thank you. How so, though? 믿기지가 않네요.
1: Oh, did you just throw everything on today?
0: Oh, of course, very 네. casually. 저는 뭐 신경 안 써도 이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1: 와우.
0: 참고로 저를 직접 만나시면 제 모습이 창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1: No,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0: 저는 옷을 잘 못 입겠더라고요.
1: No.
0: 네. 자, 세 번째는요.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피부를 균일하게 정돈해 주는데 콤보 제품에서는 드문 일이죠. 자, 그건 이것저것들을 균일하게 만들어.
1: It evens things out.
0: 무겁게 느껴지지 않은 채.
1: Without feeling heavy.
0: 콤보 제품들에게 드문.
1: Which is rare for combo products. It evens things out without feeling heavy, which is rare for combo products.
0: 네, 뭔가를 even out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 means to make things look consistent.
0: 아.
1: To look like everything's kind of the same.
0: 그러면은 even out 시키는 거는 smooth out 시키는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smooth out 하는데 보통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같은 톤으로 이렇게 like balanced
0: right.
1: 보이게
0: 여기는 시커멓고 여기는 허옇고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네네.
0: 오케이. So 색상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without feeling heavy라고 했는데 without ing란 패턴도 들어가죠. ing하지 않은 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I grabbed this on a whim and didn't expect much. Then I threw it on in a rush, and my skin still looked put together. It evens things out without feeling heavy, which is rare for combo products. I was

0: out in the sun for hours, and it held up quite well. It definitely earned a permanent spot in my bag.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negative review because we all know we cannot please them all.
2: Right.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1: 네.
2: 자, 가볼게요. 이 선크림에 큰 기대를 했지만, 아, 전 패스예요. 자, 난 높은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어.
1: I had high hopes.
2: 이것에 대한
1: for this.
2: 하지만 그건 패스야.
1: But it's a pass.
2: 나에게는
1: for me. I had high hopes for this, but it's a pass for me.
2: 네.
1: What does it mean to have high hopes?
2: 이거는 희망이 굉장히 높았다. 그 얘기는 네. 기대가 컸다. So, had high expectations 같은 건데 그때 세리나 쌤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개인적이고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1: yes.
2: 했었죠.
1: 네.
2: 그리고 그거 저는 패스해요라고 할 때 그거를 영어로 할 수 있어야겠죠. 패스란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it's a pass for me. 이거는 사실 암기에도 아깝지 않은 문장인 것 같아요.
1: Yeah,
2: right?
1: I agree. And it's not a rude way, right? 절대로 무례하지 않아요.
2: 아, 나는 그냥 넘어가겠다.
1: It's a pass for me.
2: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잘 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번들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건 괜찮게 올라가.
1: It goes on fine.
2: 처음에는.
1: At first.
2: 하지만 그건 시작해.
1: But it starts.
2: 기름지게 느껴지기.
1: To feel greasy.
2: 한동안 후에.
1: After a while. It goes on fine at first, but it starts to feel greasy after a while.
2: 네. 여기서 after a while. 이거는 컨텍스트에 따라 꽤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1: 네.
2: 그래서 뭔가 바른 지 얼마 안 돼서가 될 수도 있고요.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이라는 조금 꽤나 오래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That's right. 그리고 greasy라는 단어는 기름진 건데 되게 부정적인 단어라서
2: 맞아요.
1: Skin type. 네, 피부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greasy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 그냥 oily라고 하시면 돼요.
2: 저는 oily예요. 진짜 그거는 지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름기가 있다라는 느낌. 근데 greasy 쓰면 기름기가 너무 넘쳐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1: Yeah.
2: 자, 다음은요. 커버력이 약하니까 파운데이션을 대신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 커버력은 약해.
1: The coverage is weak.
2: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
1: So don't expect it.
2: 너의 파운데이션을 대체할 것이라고.
1: To replace your foundation. The coverage is weak, so don't expect it to replace your foundation.
2: 그래서 여기 expect it to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도 그날 나온 거는 아니지만 따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게 되겠죠. Right? Don't expect me to do everything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기를 기대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맞아요.
2: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0: I had high hopes for this, but it's a pass for me. It goes on fine at first, but it starts to feel greasy after a while. The coverage is weak, so don't expect it to replace your foundation. It's not even waterproof. So don't expect it to stay on if you go for a swim. Well, who can I blame? I should have done my due diligence.
1: On Thursday, we had a conversation with a local.
2: 네, 해변에서 현지인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 Yes.
2: 자, 일단 가볼게요. 이 해변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네요. 아, 근데 벌써 피부가 타고 있어요. 자, 이 해변은 비현실적이에요.
1: This beach is unreal.
2: 전 이미 구워지고 있어요.
1: I'm already getting roasted.
2: 그런데
1: though, this beach is unreal. I'm already getting roasted though.
2: 네. 그때 get roasted 이렇게 되는 거가 정말 구워지다 혹은 너무

0: 정말 달아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다. Off.
1: Yeah.
0: Right.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럴 수 있죠. 물에 들어가실 거면 다시 바르셔야 해요. 자, 그건 벌어지죠.
1: That happens.
0: 당신은 다시 발라야만 해요.
1: You've got to reapply
0: 당신이 그 물에 들어가면.
1: if you're going in the water. That happens. You've got to reapply if you're going in the water.
0: 네. 쌤, that happens, it happens. 이런 거 보통 어떨 때 쓸까요?
1: 좀 공감해주고 싶을 때 많이
0: 아,
1: 써요.
0: 공감할 때 이게 키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그
1: 맞아요.
0: 뭐, 누군가 실수할 때 그거에 대해서, oh man, 이러면서 blame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oh, it happens. 그럴 때 있죠. 이럴 때
1: 맞아요.
0: 있죠.
1: That happens.
0: 저도
1: It happens.
0: 겪어봤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당신은 다시 발라야만 한다. 그 물에 들어가면이라고 했습니다. reapply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apply again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Yes.
0: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This beach is unreal. I'm already getting roasted, though. I put on sunscreen an hour ago, and it's already wearing off.
3: That happens. You've got to reapply if you're going in the water.
2: I was about to jump in. I'm glad you stopped me.
3: The current can be a bit tricky, so don't go too far out.
1: And on Friday, we had another conversation with another local, and
0: Yes.
1: we were trying to rent some snorkeling gear.
0: 맞아요. 스노클링 장비를 해변에서 이제 대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한번 인사를 하면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스노클링 장비 좀 대여하고 싶은데요. 자, 안녕. 어떻게 그건 가고 있어요?
1: Hi, how's it going?
0: 전 대여하고 싶습니다.
1: I'd like to rent
0: 약간의 스노클링 장비를.
1: some snorkeling gear. Hi, how's it going? I'd like to rent some snorkeling gear.
0: 네.
1: 네, 뭐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물론 I want to rent some snorkeling gear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으면
0: Right?
1: I'd like to.
0: 어.
1: 이거는 여행할 때꼭 필요한 표현이에요.
0: 맞아요. 이건 정말 예의 있는 표현이라 볼수 있겠죠. 그리고 How is it going? 이라는 건 사실 인사로 암기하듯 해도 되지만 참고로 여기서 go라고 하는 건 진행되다, 돌아가다. 그래서 당신의 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가
1: 네,
0: 되겠죠.
1: 맞아요.
0: 자, 그랬더니 현지인이 고글, 스노클, 오리발이 포함된 세트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세트가 있어요.
1: We have a set
0: 고글, 스노클, 그리고 지느러미들과 오는
1: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We have a set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0: 네, comes with가 나왔습니다. A comes with B 이러면 A가 B와 함께 오는 겁니다. 딸려오는 게 되겠죠.
1: 맞아요. 포함된 거죠?
0: 자, 세 번째는요. 두 세트 빌리시면 10분짜리 레슨도 무료로 챙겨드릴게요. 자, 당신이 두 개의 세트들을 대여하면
1: If you rent two sets,
0: 전 던져 넣을 겁니다.
1: I'll throw in
0: 10분의 레슨을
1: a 10-minute lesson
0: 무료로.
1: for free. If you rent two sets, I'll throw in a 10-minute lesson for free.
0: 네, so throw in 자체가 이미 무료로 뭔가를 챙겨주는 거, right? 덤으로 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Hi, how's it going? I'd like to rent some snorkeling gear.
3: We have a set that comes with goggles, a snorkel, and fins. If you rent two sets, I'll throw in a 10-minute lesson for free.
2: Sounds good. There aren't any sharks around, right?
3: You might run into one once in a blue moon, but most of them are harmless.
0: 네. 자, 이렇게 한주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캐리그리로다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1: 네, 근데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이
0: 네.
1: 너무 유용해요.
0: 아, 특히나
1: 네.
0: 피부가 관련된 거, 뭐,
1: Yeah.
0: 미용 관련된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많이 예문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1: Okay,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0: Bye.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And on the weekend, the Saturday show, we do our weekly review.
3: 자,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의 기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요약문도 만들어보는 우리 복습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기사는 이제 아마존이 30분 배송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4: Yeah, so the first key phrase to look at is ultra fast delivery options.
3: 뭐 그냥 즉시 배송이죠. 네. 정말 진정한 로켓 배송이 이런 거네요. 그래서 so ultra fast란 것 자체는 초고속 배송을 말하는 말이니까 자,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4: The e-commerce titan Amazon is rolling out ultra-fast delivery options to drop off merchandise in 30 minutes or less.
3: 30분 이내에 제품을 배달해주는 그와 같은 초고속 배달 옵션을 지금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자, 물론 모든 제품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초창기에는 eligible everyday items, 즉 이런 어떤 초고속 배송이 가능한 그런 요건을 갖춘 제품들은 뭔가 번개 표시로 번개 배달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4: 그렇죠.
3: 그런 걸로 일단은 표식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4: Consumers can easily spot eligible everyday items through a special digital lightning bolt icon shown on the platform.
3: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러면 잘 집중해서 다시 들어볼게요.
5: Amazon amplifies shipping competition with rapid deliveries. The e-commerce titan, Amazon, is rolling out ultra-fast delivery options to drop off merchandise in 30 minutes or less. This tactical maneuver aims to capture immediate consumption demands by establishing miniature distribution hubs closer to residential neighborhoods. Business leaders expect that speeding up product deliveries will easily encourage more online shopping, lowering actual store visits. This rapid service heavily pressures conventional delivery networks like DoorDash, which typically process customer orders over much longer timeframes. Consumers can easily spot eligible everyday items through a special digital lightning bolt icon shown on the platform. To manage this rapid pace, independent contract workers continuously deliver these designated products using their own personal vehicles around the clock. The sophisticated fulfillment mechanism relies on strategically positioned dark stores that stock thousands of high-demand household products. While premium subscribers encounter relatively minor additional service fees for quick shipments, non-members pay a higher delivery charge. Moving forward, Amazon remains open to testing alternative transportation methods like cargo bicycles to navigate dense urban areas.
3: 자, 두 개의 요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잘 듣고 여러분 책 빈칸에 단어 두 개만 넣어보세요.
4: Amazon is rolling out ultra-fast 30-minute deliveries by establishing distribution facilities closer to residential areas.
3: 그렇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그 초고속에 해당하는 단어가 첫 번째 빈칸입니다. ultra-fast, 그 다음에 fast 넣어주시면 되고.
4: And the second one, distribution facilities.
3: 그렇죠. 뭔가 물류 시설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Distribution. 그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요약문 두 번째 문장 잘 들어보세요. The service
4: relies on strategically positioned local warehouses and around-the-clock contract drivers to pressure rivals.
3: 그렇죠. 전략적으로에 해당하는 단어 strategically가 첫 번째 빈칸입니다.
4: The second one, local warehouses.
3: 그렇죠. 창고를 이제 warehouse라고 많이 부르죠. 거기 S를 붙여서 여러분이 이제 넣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4: Yeah, we looked at the supplement market and how Thorne was doing really well, making record profits. So the first phrase to look at is, this is thanks to health-conscious consumers.
3: 그렇죠. 자, 미국의 큰 영양제 회사입니다, Thorne은. 자, 워낙 이제 건강에 관심이 높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또 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요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 자, health-conscious consumers 들어간 문장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4: These health-conscious consumers view daily supplementation as a primary way to enhance physical performance and mental clarity.
3: Okay.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영업 전략 중에 하나가 막 할인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을 딱 정가로 다 팔되 이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 그건 과학적 검증을 우선시한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왔던 표현이 prioritizes scientific validation. Validation 자체가 약간 검증이란 뜻이죠.
4: Mm-hmm. The company prioritizes scientific validation through long-standing collaborations with major medical institutions and various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s.
3: Okay. 자, 전체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5: Thorne thrives as performance-driven youth reshapes supplement market.
6: Thorne Vitamins and Supplements is currently experiencing massive financial windfalls as annual revenue projections reach record heights during this year. Experts explain that younger generations now spend significantly more on health products than previous demographics. These health-conscious consumers view daily supplementation as a primary way to enhance physical performance and mental clarity. A private equity firm acquired the business recently and helped implement a streamlined strategy to capture the growing global wellness sector. This brand appeals to buyers by maintaining extremely consistent pricing models instead of relying on frequent discounts. While some individuals hesitate with recurring plans, many still choose flexible delivery options to maintain their routines. The company prioritizes scientific validation through long-standing collaborations with major medical institutions and various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s. Demonstrating product quality remains essential since younger shoppers demand transparency regarding manufacturing processes and ingredient safety. Management might pursue a public listing or a strategic acquisition as global expansion efforts continue to pick up pace.
3: 자, 두 개 요약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잘 듣고 책에 빈칸 채워 보세요.
4: Thorne is reaching record sales as younger consumers prioritize performance and mental clarity.
3: 우선시한다는 단어 앞에서도 나왔었죠. prioritize 이 단어 듣고 잘 써 주셨으면 되고.
4: And the next one, mental clarity.
3: 자, 뭔가 정신적인 집중력 같은 걸 의미하는 의미로 clarity. 원래는 좀 명료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4: 그렇죠. 네.
3: 자, 두 번째 요약문 볼게요. The brand.
4: The brand builds trust through rigorous scientific validation and high-profile professional sports partnerships.
3: 첫 번째 단어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rigorous, 아주 엄격한의 뜻이고 그 뒤에 나온 말은 결국 이제 과학적 검증을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4: Mm-hmm. And the second word there was high-profile.
3: 그렇죠. High-profile은 잘 알려진 그런 professional sports partnerships 그런 스포츠 기관 혹은 협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수요일 기사는 구글이 클로드를 만드는 앤트로픽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큰 그런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즉각적인 일부 자본 투입은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성과에 따라서 더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Injection처럼 이렇게 투입한다는 의미로 뭐 주입의 의미로 자금 투자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4: Yeah, injecting it like a shot. An immediate injection of capital precedes additional funding tied to specific performance goals throughout the upcoming years.
3: So 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첨단 AI 연구소와 같은 엔트로픽에 막대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Anthropic 같은 기업을 Frontier Lab이라고 했었던 기억도 나요. 예. So pouring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0: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 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for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만나봤었던 여러분들의 멋진 사연 다섯 가지를 다시 만나보고 복습을 해보는 토요일 복습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주제는 올해 이제 고3 엄마가 되는 주인공의 사연이었었습니다. 아이의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엄마도 일단 안정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1년간 유지를 잘 해야겠다.
0: 맞아요.
2: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하,
0: 엄마가 불안해하면은
2: 그렇죠.
0: 아이는 더더욱 불안해할
2: 수 있다.
0: 테니까.
2: 네. Yes. 자, 우리 사연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만나볼게요.
3: Senior year mom. I am the mother of a son who is starting his senior year of high school this year. When people hear that I'm a senior year mom, they worry and say things like, "This year must be stressful for you." It's my first time going through this, so I do feel nervous and worried. I've already started thinking about what to pack for lunch on the day of the college entrance exam. I believe that if a student is going to make it through this important year, it's very important for the parents to stay calm and not get hung up over every test score. If parents get anxious over grades, their children can end up feeling even more nervous. So this year, I'm trying to stay emotionally steady for my son. I keep up with Zumba and workouts to relieve stress and maintain a positive routine. I am rooting for all the students and parents going through senior year in 2026.
2: 자, 첫 번째 표현은 무엇에 연연하다라는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Get hung up over. 자, 무엇에 일일비하다, 무엇에 좀 약간 집착하다 여감도 있죠.
0: 네. Yes.
2: 예문으로 드려볼게요.
0: It's very important for parents to stay calm and not get hung up over every test score.
2: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점수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not get hung up over every test score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 아직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연연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다면?
0: Don't get hung up over that yet.
2: 아, 그 친구는 좀 중요하지 않은 너무 세세한 어떤 디테일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어.
0: He keeps getting hung up over minor details.
2: 그걸 자꾸 지적한다는 얘기죠.
0: Yeah.
2: He keeps getting hung up over minor details. 그래서 get hung up over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의 영어 발악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긍정적인 어떤 일상을 유지해 가다. 자, routine 앞에 positive 붙여주시면 됩니다.
0: I keep up with Zumba and workouts to maintain a positive routine.
2: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0: It's important to maintain a positive routine for your kids.
2: For your kids 붙이면 되겠네요. 자, maintain a positive routine. 자, 일이 이렇게 많으면 긍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0: It's hard to maintain a positive routine with all this work.
2: 그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Mm-hmm. 너무 일이 많으면 work-life balance를 유지하기가 쉽진 않죠. 자, 그 다음, 최선을 다하다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Do one's best.
0: I'm grateful to

0: She cut them into strips and used them as rubber bands. She tied them around oil bottle caps or wrapped them around hangers to keep clothes from slipping off. Even now, I still learn from my mother's wisdom. She never wasted anything.
1: 자, 완전히 낡아서 거의 못 쓰게 될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completely worn out 끝에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이 문구 잘 기억해서 써보세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When they were completely worn out, she used them as rubber bands.
1: 내 헤드폰이 완전히 낡아서 이제 새 것을 사야겠다. 그럴 때도
2: My headphones are completely worn out, so I need to buy new ones.
1: 그렇죠. 특히 뭐 귀에 되는 고무 부분 이런 게 좀 달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2: Yeah.
1: 뭐 소파 같은 것도 오래 쓰다 보면 의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 접촉면이
2: yes.
1: 되게 이렇게 오래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completely worn out. 자, 완전히 낡았는데도 그는 아직 사용하고 있다.
2: He still uses it, even though it's completely worn out.
1: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는다. Never waste anything.
2: My mother never wasted anything.
1: 나는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는 그녀의 습관을 존경한다.
2: I admire the way she never wastes anything.
1: 자, 내가 밥을 지을 차례가 되면 나는 절대 음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2: I never waste anything when it's my turn to cook.
1: 돌아가면서 음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2: Uh-huh.
1: Sometimes you take turns to cook. 근데 여기서 내 차례일 때 when it's my turn to cook 어순 잘 챙겨주시고 설거지하다.
2: Do the dishes.
1: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끼세요?
2: Do you wear rubber gloves when you do the dishes?
1: 아,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다.
2: I was too tired to do the dishes.
1: 아들이 설거지하면 용돈 준다.
2: I pay my son for doing the dishes.
1: Household chores?
2: Uh-huh.
1: 하고 나서 이제 용돈 주는 경우죠.
2: Yeah. 네.
1: Do you do that?
2: No.
1: Okay. 자, 목요일 주제로 가겠습니다. On Thursday?
2: Yes, we talked about harmonicas. How our listeners started learning how to play the harmonica. And we got a chance to learn more about the different types of
1: 그렇죠?
2: harmonicas, the sounds it makes. Yeah.
1: 이렇게 악기 어떤 음색을 또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Right?
2: Okay, let's listen first.
3: Harmonicas. A friend encouraged me to join a harmonica class for beginners at a local cultural center. I quickly came to like the harmonica. It's small and lightweight, so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I was impressed by its soft and warm sound. As I practiced controlling my breathing, I learned how to create all kinds of different tones. A tremolo harmonica has a clear sound that wavers slightly. A chromatic harmonica can play a wider range of notes, so it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A harmonica is not expensive, so it's easy to get started. You can practice at home without any special equipment. And after practicing consistently, I even feel like my lung capacity has improved. The harmonica has become a special companion that brings both joy and health into my life.
1: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 Can carry it anywhere.
2: I can carry it anywhere and start playing whenever I want.
1: 언제든지 바로 연주할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이죠. I can carry it anywhere. 문장 살짝 바꿔볼게요. 원하면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
2: You can carry it anywhere if you want.
1: If you want. 그렇죠?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
2: It's light enough that you can carry it anywhere.
1: It's light enough that으로 연결되죠. That you can carry it anywhere. Okay. 자, 뭐와 잘 어울린다는 말 우리가 통한계 문장으로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Work well with. 자, go well with와 비슷한 뜻이에요. 예문으로 들어볼게요.
2: A harmonica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of music.
1: 그렇죠. 여러 음악 장르에 잘 어울린다란 말이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이 이 운영 체계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2: The program doesn't work well with that OS.
1: 여기 work은 약간 작동하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어울린다도 다시 가 볼게요. 검은색은 여러 색상과 잘 어울린다.
2: Black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1: 그렇죠. Sometimes it's the safest color, right?
2: Yeah.
1: 그래서 black works well with many different styles. 그렇죠? 여러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색상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모니카 얘기하면서 배우기 쉽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Pretty easy to learn.
2: The harmonica is pretty easy to learn.
1: 자, 배드민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우기가 상당히 쉽다.
2: Badminton

0: is pretty easy to learn at first.
1: 그렇죠. 요즘에 뭐 피클볼이라든가 이런
0: Uh-huh.
1: 것도 시작할 때 되게
0: It's quite
1: 쉽잖아요.
0: popular,
1: 예.
0: yeah.
1: 그래서 그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운동들 얘기할 때 pretty easy to learn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요령을 알려주면 그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0: The method is pretty easy to learn if someone shows you how.
1: If someone shows you how, 직접 보여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지. 자, 금요일 어제는 우리가 망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망고의 맛이라든가 어떤 식감이라든가 영양 성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 있으신 분도 있고,
0: 맞아요.
1: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자, 망고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Mangoes. Mangoes have soft flesh hidden beneath their bright yellow skin. They truly deserve the nickname the king of fruits. Their rich aroma and exotic flavor make you feel as if you've escaped to a tropical getaway. Mangoes aren't just delicious. They're also packed with nutrients.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keep your skin healthy. They also contain lots of dietary fiber, which helps with digestion. Plus, the beta carotene in mangoes is known to promote eye health. Of course, mangoes are not perfect for everyone. Some people can have allergic reactions. They're also high in sugar and considered a cooling food, so eating too much can cause blood sugar spikes or stomach discomfort.
1: 자, 영양가가 풍부하다와 같이 함유량이 풍부하다 할때쓸수 있는 표현 네 개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것이 packed with였었죠. 맨 뒤에 nutrients 붙여볼게요.
0: Mangoes are packed with
1: 한번 더요.
0: nutrients. Mangoes are packed with nutrients.
1: 이건 영양가가 높아서 등산할 때 간식으로 제격이다.
0: It's good as a snack when you go hiking because it's packed with
1: 그렇죠.
0: nutrients.
1: 순간 에너지를 많이 낼수 있는 뭐 바나나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운동하기 전에도 먹거든요. 바로 힘을 낼수 있게 또 도와주니까. 자, 그다음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0: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re packed with
1: are
0: nutrients.
1: packed with nutrients.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 성분 이야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피부 건강 관련된 얘기할 때 keep someone's skin healthy.
0: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keep your skin healthy.
1: rich in 여기서도 함유량이 풍부하다는 얘기 또 나왔었죠? One more time.
0: They're rich in vitamins A and C, which help keep your skin healthy.
1: 자,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 세안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자, I wash my face.
0: I wash my face often to keep my skin healthy.
1: 그렇죠. 노폐물 같은 거 제거한다는 얘기로. 그렇죠.
0: 네.
1: So I wash my face often to keep my skin healthy. 자, 이럴 땐 얼굴 피부를 당연히 얘기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피부 미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0: Many people spend lots of money to keep their skin healthy.
1: They go to get treatments or
0: Yep.
1: facials sometimes. 자, 그런 의미로 keep their skin healthy 하려고 spend lots of money 붙여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아는 완전히 딴 판인 완전히 다른 의미로 totally different from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갈게요.
0: They'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s you get in Korea.
1: 한국에서 볼수 있는 것과는 딴 판이다 그런 얘기죠. So they'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s you get in Korea. 자, 그다음 이건 지금까지 네가 본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를 거야.
0: This is totally different from anything you've seen before.
1: Anything you've seen before. 그 전에 봐왔던 거와는 아예 차원이 다를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이 첫 계획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0: The final product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lan.
1: 중간에 뭐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0: Yeah.
1: 최종 결과물이 이거 우리 계획했던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딴판이었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좋은 표현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사연들과 표현 복습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0: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1: Bye.
0: Bye-bye.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 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for Review Day.
0: Yes, it's Review Day, which means it's 복습 day.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특히 이제 약과 관련된 표현들을 쭉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에 특히 이제 갔을 때 약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국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1: 네.
0: drugstore, pharmacy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drugstore 가잖아요?
1: Mm-hmm.
0: 그러면 drug이라는 단어 때문에 괜히 무서워져요. 그런데 drug이라는 단어가 그냥 약이라는 뜻이에요.
1: 네.
0: 원래는 그 drugstore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약만 파는 곳인가 하는데 또 재밌는 게 가면 생필품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1: The, a long time ago, in the Wild West, as people were expanding, there were drug stores or the such and such general store and drug. They would sell drugs and everything else, like a 편의점.
0: 그렇죠.
1: So if you see a drugstore, it's usually more of a general store.
0: 맞아요.
1: But a pharmacy is especially, it has medicine.
0: 맞아요. So pharmacy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이고요. Drugstore는 정말 대형 편의점 같은
1: 네.
0: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면 생필품, 뭐 학용품, 다양한, 심지어 옷도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drugstore 가서 저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사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drugstore와 pharmacy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표현은
1: Let's jump right in with Monday. Do I need a prescription?
0: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prescription이 바로 처방전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do I need 뭐뭐는 뭐뭐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럼 이때 우리가 배웠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have a pretty bad cough. Do I need a prescription?
0: 기침이 꽤 심해요.
1: I have a pretty bad cough.
0: I have a pretty bad
1: cough. C-O-U-G-H.
0: 네. C-O-U-G-H이고요. G-H가 이렇게 끝에 올 때는 보통 F로 발음을 하죠. So cough이고요. 이거는 cough, cough.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I have a pretty bad cough라고 하면서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죠.
1: Do I need a prescription?
0: 자, 이 표현은 이제 월요일의 표현이었고요.

0: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해볼게요.
1: No, we have some over-the-counter drugs. I recommend this one.
0: 아니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2: No, we have some over-the-counter drugs.
0: 빈칸에는
2: drugs, D-R-U-G-S.
0: 네, so medicine, drugs 다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추천해요.
2: I recommend this one.
0: I
2: recommend, R-E-C-O-M-M-E-N-D.
0: 네, M이 두 개 들어갑니다. I recommend this one.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의 대화 다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I have a pretty bad cough. Do I need a prescription?
1: No, we have some over-the-counter drugs. I recommend this one.
0: 자, 화요일로 가볼게요.
2: Okay, Tuesday, our expression wa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이라고 해서 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었죠. I'm coming down with 뭐뭐가 저 어떤 질병인데 좀 가벼운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So something은 뭔진 모르겠지만 좀 아파오는 것 같은 기분일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파요.
2: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0: 빈칸에는
2: I feel chilly, C-H-I-L-L-Y.
0: 그쵸, chilly가 들어가고요. 이게 으슬으슬 할 때 콜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일 때 보통 chilly를 많이 쓰죠. 그리고 my head hurts라고 했는데 I have a headache하고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I have a headache는 진짜 머리 안에 두통이잖아요. 머리를 쿵 하고 박았을 때는 my head hurts가 더 맞겠죠. So my head hurts가 조금 더 큰 범위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2: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빈칸에는
2: with, W-I-T-H.
0: 네, 그래서 with가 들어가는 거 물론 바로 위에 표현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좋으니까 빈칸이 있었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Then you'll feel better.
0: 약 좀 먹고 쉬는 게 좋겠어요.
2: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0: 빈칸에는
2: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M-E-D-I-C-I-N-E.
0: 네, 약이라는 뜻의 단어였고요. 약을 복용하다 라고 할 때는 take some medicine, take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쓰지 eat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물론 우리는 약을 먹고 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eat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꼭 주의해 주세요.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죠.
2: Then you'll feel better.
0: 빈칸에는
2: you'll, Y-O-U apostrophe L-L.
0: 네, apostrophe가 있으니까 뭔가가 생략된 거를 나타내주는 거죠. You will인데 W-I가 여기서는 생략이 됐고 you'll로 축약이 된 거죠. Then you'll feel better. Feel better는 여기서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감정적으로 나아질 때, 우울했다가 나아질 때도 feel better이고 아팠다가 나아질 때도 feel better 라는 표현을 다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3: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Then you'll feel better.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2: Wednesday, we learned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자, 이날 우리가 kick in이라는 표현을 배웠죠. kick in, 여기서 발로 뻥 차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0: kick-in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이라고 하면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뭐 우리는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The finally가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이었고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0: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2: You looked so sick earlier.
0: You looked so
2: sick. S-I-C-K.
0: 네, 아픈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you looked, E-D. 를 붙여서 과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아파 보였다. 굉장히 많이 아파 보여서 so sick, so까지 붙여줬었죠. 아까라는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earlier라는 표현을 썼죠. So early는 일찍, earlier는 더 일찍.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했을 때 더 이른 시간에 일찍이 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2: Are you okay now?
0: 빈칸은?
2: Okay. You could just write the two letters OK, but the word is spelled O-K-A-Y.
0: 네, 그래서 대문자 OK, 혹은 뭐 소문자 OK, 혹은 O-K-A-Y 다 됩니다. 네, Are you okay now?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괜찮나요? 알아볼까요?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훨씬 나아요.
2: Much better.
0: 네, 빈칸에는?
2: Better, B-E-T-T-E-R.
0: 네, better. T가 두 개 들어가지만 물론 하나만 발음하고 모음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I feel much better.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앞에 부분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 much better 이렇게만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much better라고 하면서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라고 이어서 말을 했죠.
2: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네, 수요일의 표현이 드디어 나왔네요.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여기서 kicked in 이 부분이 연음이 되면서 kicked in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연습하고 계시죠? 네, 발음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드디어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2: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빈칸에는
2: have, H-A-V-E.
0: Have a meeting이 회의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원래 하기로 했던 그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have the meeting, 특정 회의에 대한 얘기라서 the를 넣은 거죠. I can have the meeting now.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슬프네요. 머리 아픈 게 딱 나으니까 이제 또 회의를 하고 직장인의 삶이죠. 자,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3: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자,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2: Okay, on to Thursday. On Thursday, our expression was, I feel much better now.
0: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표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eel better는 감정적으로 괜찮아진 것도 되지만 아팠다가 몸이 나아진 것도 feel better를 쓴다고 했습니다. I feel much better now.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 문장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1: I feel much better now.
0: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2: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0: 아, 좀 긴 단어가 있었죠.
2: 네, you have to write very small, everyone. S-T-O-M-A-C-H-A-C-H-E.
0: 어, 방금 약간 AI 같았어요. A-C-H-A-C-H.

0: I'll do that.
1: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2: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1: 자, 첫 번째 빈칸은?
2: You still need, NEED.
1: 그쵸. 그래서 you still need to 뭐뭐는 당신은 여전히 뭐뭐를 해야 해요라는 의미가 되죠. Take your medicine은 당신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여기까지만 보면 당신은 여전히 약을 드셔야 해요라는 말이고요. 영어는 장소나 시간 이런 게맨 뒤에 오죠. 뒷부분도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2: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Two is the number two, TWO.
1: 네, 숫자 2, TWO. For two more days, 이틀 동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좀긴 문장인데 청크별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2: I'll do that.
1: 빈칸은?
2: Do, D-O.
1: 네, 여기는 간단했네요. 목요일 대화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3: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0: I feel much better now.
3: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0: I'll do that.
1: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 Okay, on Friday we learned,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Side effects가 부작용들 복수 명사였습니다. Are there any 뭐뭐가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요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라고도 배웠고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마지막으로 시작해 볼게요.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3: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1: 부작용이 있나요?
2: Are there any side effects?
1: 빈칸에는
2: Side, S-I-D-E.
1: 네, the side effects. 이렇게 D가 좀 부드럽게 발음이 돼서 잘안 들릴 수도 있고요.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2: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1: 졸린.
2: 네, drowsy, drowsy.
1: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해볼게요.
0: Okay, anything else?
3: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1: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2: Okay, anything else?
1: 빈칸은?
2: Else, ELSE.
1: 아니요.
2: No.
1: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2: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1: 그거 외에는 요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2: Other than that,
1: 네.
2: other than, than.
1: 네, THEN 아니고요. THAN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더 대화 듣고 올게요.
0: Are there any side effects?
3: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0: Okay. Anything else?
3: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1: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다 복습해 봤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돼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또 대화문은 생생 대화문 통해서 따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이용해 보세요.
2: Amazing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는과
2: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2: Start
1: English.
2: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자, 이번 주는 내내 그 더위에 대한 얘기 또 그 덥기도 하지만 습한 날씨
2: yes.
1: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떤 재해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셨어요.
2: So right now generally in Korea and Southeast Asia we're going through a rainy season, right?
1: Yes.
2: So when we talk about rain there are many words and expressions and idioms that we can learn from.
1: That's right. Yeah. 보통 rain에 관련된 idiom 혹은 뭐 slangish right. expression이라고 하면 it rains like cats and dogs가 떠올려지고요.
2: Right.
1: 네, 떠오르고요. 네, 그 개와 고양이가 싸웠다 하면은 굉장히 시끄럽다면서요.
2: 그런데
1: 네. 인터넷 보면 잘 지내는 영상만 올라오던데.
2: 이게 갓난 아기 때부터 같이 자라면 괜찮은데.
1: 아, 그래요?
2: 좀 커서 만나면 이제 좀 이렇게 경계를 하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많이 내린다.
2: That's right.
1: 네, 그렇게 뭐 말할 때 it rains like cats and dogs. 혹은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2: Like drizzling?
1: Drizzling.
2: Drizzling?
1: 네, yeah. drizzling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2: That's right.
1: 그러니까 rain도 있지만서도,
2: right.
1: 그렇죠? 혹은 lightly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2: Yeah. Drizzling. Light rain.
1: 그렇죠.
2: Sure.
1: 네, 자, 여러 가지 관련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정리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 right.
1: 네, 오늘은요, 저희 7월호 98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Mm-hmm.
1: Weekly Review,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자 99쪽으로 어느새 넘어왔습니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정말 끔찍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나왔죠.
2: Brutal.
1: Brutal.
2: B-R-U-T-A-L.
1: 네, 실제 발음할 때
2: Brutal.
1: Brutal.
2: Oh, the exam was brutal.
1: The exam was brutal. 그 시험은 정말 불시험이었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웠다고.
2: The heat was brutal.
1: 네. 여기서 또 더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brutal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2: That's right.
1: 자, 지난 며칠 동안 40도가 넘는 그런 그 더위가 계속됐었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지난 여름 얘기예요. 그리고
2: right.
1: 그 밤새 선풍기를 틀어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2: Oh, turning on the fan
1: right.
2: all night, right?
1: Uh-huh. 그런데 이제 나는 팬이 그렇게 켜진 상태로 있게끔 내버려뒀다. 그래서 I had the fan on all night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2: I had the fan on all night.
1: I had the fan on all night. 자, 기억나시나요?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 Last summer in California was brutal. It stayed over 40 degrees for days.
4: Seriously?
3: Even at night, it didn't cool down.
4: That sounds exhausting. Could you even sleep?
3: Barely. I had the fan on all night.
1: I had the fan on all night.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 turned on the fan 하면은 타닥 하고 켜는 걸 말하게 되는 거고
2: sure.
1: 그 팬이 켜진 상태로 계속 있게끔 내버려 둔 게 I had the fan on all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2: Yeah, I usually keep the fan on All
1: 그렇죠.
2: night,
1: 맞아요.
2: very lightly.
1: 네, keep the fan on.
2: Because it's, you know, it can be very hot.
1: Oh, yes.
2: Yeah.
1: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응용 문제 2번 해볼까 합니다.
2: Okay.
1: 나는 랩탑 컴퓨터를 밤새 켜뒀어.
2: I had my laptop on all night.
1: I had my laptop on all night. 라고 말이죠.
2: It's not good to have your laptop on all night.
1: 네, 맞아요. 안 좋은 거죠?
2: Well, unless you're downloading something, you're like, you know, doing a major project that needs to keep it on.
1: 네.
2: But try to turn it off if you can.
1: 아, yeah. 완전히 꺼놓는 게 그러니까 안 쓸 때는.
2: Yeah, save energy.
1: 예. 필요하겠네. 여기서는 I had my laptop on all night. 아마 다운로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2: Perhaps.
1: 네,
2: yeah.
1: 이렇게 밤새 뭐뭐를 틀어놓았다라고 할 때 I had 뭐뭐뭐 on all night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2: Mm-hmm.
1: 네, 자 이제 화요일 대화로 갈게요.
2: All right.
1: 백쪽입니다.
2: Tuesday.
1: 네, 자 백쪽에서.

0: 는 14일 화요일 내용인데요. 더위에 대한 얘기인데, 플로리다, 미국의 이제 그 동남부, 남동부에 있는 그 주인 플로리다에서 겪었던 어느 여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 We're talking about one summer in Florida. It was not just hot, but it was sticky.
0: 그렇죠. 아주 그냥 끈적끈적 들러붙는 같은 그런 더위.
1: Yeah, especially southern Florida. It's known to be very hot and humid. 아주 humid하면 sticky 하거든요.
0: 네.
1: 끈적끈적하게.
0: 맞아요.
1: So it's, yeah, summertime can get really brutal.
0: 정말 진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무더위가 엄청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여기에서도 그런 식의 더위는 느낌도 달라라는 뜻으로 that kind of heat
1: Hits differently.
0: hits differently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 It will hit you differently.
0: 네, 그렇죠.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hits differently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화 들어보시죠.
2: I remember one summer in Florida. It wasn't just hot, it was sticky.
3: Yeah, that kind of heat hits differently.
2: The moment I stepped outside, my clothes felt damp.
3: It just clings to you.
2: Exactly. I felt drained after just a short walk.
0: 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그냥 기운이 다 빠져나갔더라라는 말로 I felt drained after just a short walk.
1: When you feel drained, it feels like you have lost all your energy. You have no energy. Oh,
0: 맞아요.
1: I feel drained, right? So we often use the word energy, using up all your energy as, oh, I feel drained.
0: I feel drained. 그렇죠. 꼭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you can feel drained. 그렇죠. For many different reasons. 저는 drain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목욕탕, 화장실에 있는 하수구. 그 구멍, 그게 이제 수채구멍, 그게
1: Yeah, the
0: 드레인이잖아요.
1: water going down the
0: 네,
1: drain.
0: 맞아요. Go down the drain 하면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도 go down the drai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그 배터리도 다 방전됐을 때,
0: 네.
1: the battery is drained.
0: The battery is
1: All the
0: drained.
1: power is out.
0: 아, 쭉쭉쭉쭉 빠져나갔다 이 말이
1: Drained.
0: 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여기서는 I felt drained 그렇게 drained 되는 것처럼 느꼈다. After just a short walk, 그냥 단순히 짧은 산책이었음에도 짧은 도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after just a short walk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hit differently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hit 누구누구 hard라고 해서 그 소식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 The news hit him hard.
0: 네, the news hit him hard. 아시겠죠?
1: Yes.
0: 이때 히트를 쓰는 이유. 그렇죠. 이때 뭔가 충격을 줬다라는 뜻으로 hit him
1: Right.
0: hard.
1: It was shocking.
0: 그렇습니다.
1: It
0: 아주
1: hit him hard.
0: 세게 때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1: Right.
0: 자, 이제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수요일 15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1: Wednesday?
0: 네, 한 번은 서울에서 그 태풍을 만나서 꼼짝 못한 적이 있었다. 태풍에 갇힌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1: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0: 네, I got
1: once.
0: 그렇죠. I got caught in a storm. 내가 storm 안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다라는 뜻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어떤 상태에 내가 놓였다. 대개는 안 좋은 상황에서 I got caught in 이란 말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네, 자, 대화부터 들어보죠.
3: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It came out of nowhere.
2: Like a sudden downpour?
3: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2: Wow, that fast?
3: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네. 그래서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벌써 물이 새어 들어가고 있더라고.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1: That's
0: in.
1: right.
0: 네.
1: Letting water in.
0: 그렇습니다.
1: So the water was just like rushing in toward the subway stop.
0: 네, 맞아요.
1: So it's very dangerous.
0: 그렇죠.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내가 소나기를 홀딱 그냥 맞은 적이 있었어.
1: Once I got caught in a shower.
0: 네. Once I got caught in a shower.
1: 아, 우리가 샤워하면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0: 네.
1: cleaning your body. But imagine water falling from the sky like shower. Mm. So we have light showers, heavy showers. Like we talk about rainfall as showers.
0: 그렇습니다. Yeah. 그 소나기 흔히 말할 때 이제 rain shower. 우선 yeah. 이제 shower라고만 흔히 말하는데 mm-hmm. I got caught

0: in a shower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그걸 쫄딱 맞고 말았다라고 할 때, I got caught in a shower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1: 주로 소나기 하면 약간 뭐 이렇게 막 비가 내리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
1: 지나가는 비잖아요. 그렇죠?
0: 네.
1: 지나가는 비를 생각해보니까 you can express it as just passing rain.
0: Passing
1: Yeah,
0: rain.
1: passing rain.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거. Passing rain. 우리가 왜 유행도 한번 지나가는
1: It's
0: 유행.
1: passing.
0: 그러니까 이거
1: Yeah.
0: passing
1: Trend,
0: fad.
1: fad or trend.
0: 그렇죠. trend. 이런
1: Sure.
0: 식으로. 네,
1: Yeah.
0: 맞습니다. passing 뭐뭐.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그 직역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잘 통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1: 상보다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네네.
0: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Yeah, it's fun.
0: 네. 자, 이제 102 쪽으로 갑니다.
1: Okay.
0: 네, 목요일 16일 순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잠시 있었을 때 겪었던 일을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던 그런 날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Wow. So when
0: 네.
1: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many hours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쉬지 않고 쉼이 없이 without stopping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A보다는 B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지. 약간 비교해서 말할 때 more like 뭐뭐뭐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1: Yeah, more like non-stop pouring.
0: Right. More like non-stop pour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뭐에 가까운 거지. More like non-stop pouring이라고 합니다.
1: Right.
0: 네.
1: Because the question before was, oh,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0: 그렇죠.
1: really heavy rain? Oh, more like non-stop pouring.
0: 맞습니다. 그러니까
1: 그쵸?
0: 앞에서 이미 그 기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steady rain 같은 거였냐, 아니면 really heavy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heavy 쪽에 가깝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non-stop pouring이라고도 할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3: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2: More like non-stop pouring.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3: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2: It was.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네, 그래서 그냥 실내 내내 있으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지 뭐.
1: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네, 저 waited it out인데요. wait를 이제 과거형으로 waited 기다렸다. it 그것이 out 끝날 때까지 거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1: Right.
0: waited it out.
1: 네,
0: waited
1: 이건
0: it
1: 꼭
0: out.
1: 외우세요.
0: 네.
1: Waited it out.
0: waited it out.
1: 비가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 Waited it out.
0: 그러면 비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waited it out 할수 있죠.
1: Sure, but it's usually something bad, like
0: Right.
1: storm, like snowstorm,
0: 그렇죠, 그렇죠.
1: or it can be anything, like maybe floods, like waited it out.
0: Waited it out. 그렇죠.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게 잠잠해져서 소강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렸다. Waited it out라고
1: But
0: 하더라고요.
1: it's usually rain. It almost always in a heavy rain situation. I'm just going to wait it out, right?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막 정신이 없었다. 그럼 그냥 안에 다들 있으라고 경찰이 와서 얘기한다든지, you just have to wait it out 할수 있잖아요.
1: Until the situation clears.
0: Right, exactly.
1: That's
0: 그러니까 그
1: right.
0: 상황이 다좀 정리가 될 때까지 말이죠. 자, waited it out 였습니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 Okay.
0: 그는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
1: He talked for an hour without
0: 네,
1: stopping.
0: 이렇게. He talked for an hour without stopping. 네.
1: 순간적으로 for hours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냥 한 시간이구나.
0: 네.
1: For an hour.
0: 그렇죠. 한 시간만. He talked for an hour without stopping. 네, without stopping. 특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자, 드디어 이제 어제 했던 대화 17일 금요일 대화로 갑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의 상황을 묘사를 하죠. 여기저기에 그냥 나뭇가지들이 그냥 큼지막한 것들이 막 쓰러져 있었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되기까지 했다.
1: Wow,
0: 네.
1: even the streets were blocked.
0: Right. 그렇죠.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Right?
0: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3: Like how?
2: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3: Sounds like a mess.
2: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0: normal.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get back to normal이라고 하는군요.
1: Yeah, get back to normal.
0: Get back to normal.
1: Get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0: 그렇죠.
1: To the way it was before.
0: 예전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get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1: Right. 네. 옛날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The way we were.
0: 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억이라는 네, 영화의 그 OST가
1: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0: 그렇구나. 그때 그랬던 것처럼.
1: 네, that's right.
0: 돌이킬 수 없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Barbara Streisand.
1: That's right.
0: 네. Robert Redford.
1: Robert Redford.
0: 아유, 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엉망이었겠다. 엉망인 상태처럼 들린다는 말이 있었죠.
1: Oh, sounds like a mess.
0: Sounds like a mess. Branches everywhere and yeah. streets were even blocked. 그러니 right. 얼마나 엉망이었을까. Sounds like a mess. 근데 선생님, a room is a mess. The office yeah. desk is a mess. 이렇게 right. 말할 수 있지만 사람도 메스하지 않아요?
1: Oh, he is a mess.
0: 네.
1: She is a mess. So he or she is having so many problems you know, in their life.
0: Uh-huh.
1: So your life is a mess.
0: 그렇죠.
1: Nothing 네. is organized. Nothing is working well in your life.
0: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1: yeah.
0: 그럴 때 그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다. He is
1: sure.
0: a mess. 지금 엉망인 상태다, 그 사람이.
1: Right.
0: She is a mess.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1: Exactly.
0: 네. 네. 자, 그럼 뭐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또
1: Of course.
0: It happens when it happens. 그렇죠? Mm-hmm. 자, 여기서는 sounds like a mess. 어떤 situation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네. 엉망인 상태였겠구나라고 말이죠.
1: Right.
0: 네. 자, 보면 거기 응용 문제가 있는데 우리 2번에 보면 어떨까요?
1: Sure.
0: 그 집을 다 짓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 It took years to finish building the house.
0: 그렇습니다. It took years to finish building the house. 이땐 중간에 for 누구누구가 들어가지 않고요.
1: Right.
0: 그냥 뭐뭐 하는데 이만큼 걸렸다. It took, 그 다음에 기간 혹은 시간을 말하고 to 뭐뭐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Right.
0: Finish building the house.
1: It took years 하면 그냥 years, 그게 몇 년일까?
0: 어.
1: It took years. Several years.
0: 아.
1: At least in my mind, 3-4 years.
0: Right.
1: Maybe 5 years.
0: Sure. Yeah. 네. 그러니까 뭐 3-5년 정도는 너끈히 right.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 It took years.
0: It took years to finish building the house. 그 years라는
1: yeah.
0: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year, 뭐 one year, 2 years 할 때 그 years도 있고
1: right.
0: I have two ears. 귀가 두 개 있다.
1: 아, 귀는 그냥 E 발음이고 E 모양 선생님 하는 것처럼 Ears,
0: 네.
1: E, 근데 1년, 2년, 3년 할 때는 Y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약간 예 발음이 있어요.
0: 맞아요, 선생님.
1: Years.
0: 그렇군요.
1: Years.
0: Years. 그래서 이제 혀를 입천장에 바짝 붙여서
1: 맞아요.
0: Year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할 때 그 years가 되더라고요.
1: Years.
0: 그렇죠. 뭐, I'm all ears 하면은 나는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또 ears가 되는 거고요.
1: That's right.
0: 네. 발음도 말씀드려봤습니다.
1: Mm-hmm.
0: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오디오 어학단 활용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1: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에 0.5인치씩 아주 천천히 말이죠. 이 현상의 원인은 해저 화산에 있습니다. 수천 미터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 지각에선 끊임없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각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이 메워지는 과정에서 마그마 위에 떠 있는 대륙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지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구를 더 섬세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또 다른 반증이겠죠.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Yeah. 자, 그러면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 다시 들려드릴 텐데요. A horrific tragedy was averted when a plane window exploded and nearly sucked out a passenger. Here's the headline from Monday.
1: A passenger survived being nearly sucked headfirst out of a plane cabin window during an explosive decompression and a sudden 9,000-foot descent, escaping with only friction burns after his wife heroically held on to his legs for 5 minutes until other passengers pulled him back inside.
0: 비행 중이던 여객기가 기체 파손으로 인한 급격한 기압 저하 및 9,000피트 급강하 상황을 겪으면서 한 승객이 파손된 창문 밖으로 머리부터 빨려나갈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은 아내가 용감하게 5분 동안 다리를 붙잡고 버틴 이후 다른 승객들이 다시 기내로 끌어당긴 덕분에 마찰 화상은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1: Yeah, how's this for a vacation story?
0: My goodness.
1: Yeah, it happened during a flight from Greece to Germany when this 61-year-old man was sucked nearly headfirst out of the window. The window, I saw the aftermath. I don't know if you've seen a picture of it, but yeah. It was just completely gone. Mm-hmm. And so luckily he had his seatbelt on at the time and his wife held on to his legs for 5 minutes. It probably felt like 5 hours. Passengers saying they heard a quote-unquote explosion and then a sudden decompression happened. But miraculously, the victim only suffered from shock and friction burns. Right. He lost consciousness, believe it or not, multiple times during the ordeal, but he landed safe. The plane landed safe. This happened on an aircraft that was 18 years old.
0: Ryanair,
1: subsidiary of Malta Air. And so investigations are ongoing into the cause of this incident.
0: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일단 뭐 추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그리스 언론에 의하면은 엔진에서 떨어진 파편이 창문을 파손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된다라고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에서 독일로 가고 있었던 라이언에어 항공기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창문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승객이 창문 밖으로 이제 빨려 나갈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5분 동안이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아내가 다리를 정말 꽉 붙잡고 있었던 덕분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나머지 승객들도 도와서 안쪽으로 다시 끌어당길 수 있었는데 살짝 이 friction burns가 있었다라고 해요. Friction burns, what's that?
1: Yeah, friction, if you, again, science, it's when two sort of forces go against each other and it creates heat. In this case, we'd be talking just about abrasions to the surface of your skin, right. Like burns, when it rubs forcefully against it.
0: Friction은 마찰입니다. So, I mean, ice, very little friction, mm-hmm. and then anything rugged.
1: Sandpaper, there's
0: a lot of friction there, of course. 여기도 아무래도 뭐 창문 틀 그다음에 이제 좀 유리가 깎여 나가면서 그런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 화상을 입었다. Friction burns. 그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He suffered friction burns. But that was it. Only friction burns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네, 그 뿐이었다. 뭐 왜 그랬느냐? 왜냐면은 와이프가 heroically 이제 다리를 5분 동안이나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Yeah. Heroically가 뭘까요?
1: Yeah, so we see the word hero in there, right? Like superhero. Mm-hmm. It means you're doing something like a hero, being very brave, right. Courageous, right?
0: 그렇죠.

0: 영웅처럼이라는 단어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정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뭐 용감하게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죠?
1: Yep.
0: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분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A passenger survived being nearly sucked headfirst out of a plane cabin window during an explosive decompression and a sudden 9,000-foot descent, escaping with only friction burns after his wife heroically held on to his legs for 5 minutes until other passengers pulled him back inside. Moving on to another headline from Monday's show, for people with depression, the more likes might actually mean more posts. Here's the headline.
1: A new Princeton University study finds that individuals with depression or severe depressive symptoms post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the day after receiving high numbers of social media likes.
0: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우울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경우 다음 날 게시물을 더 자주 올리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Yeah, this is a first ever sort of study in this case in terms of the fact that in the past, older studies relied strictly on these subjects' memories through surveys or just looking at total screen time. But this research actually tracked changes in behavior in people's social media patterns. And what it found is that, people lacking offline social support use social media platforms to compensate for that sort of need or that deficit here. And they looked at 17 million posts from thousands of X accounts. And they found that this real-world behavior differs from traditional lab settings, which previously suggested that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re generally insensitive to rewards, things like cash, for example.
0: 그래요. 이 X, 예전에는 이제 트위터라고 했었죠. 예, X 이용자 7,700여 명이 실험 대상자였고요. 이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는 이제 5,000명 이상이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같이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7,000, 아니죠. 1,7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가 많이 있은 다음날 게시물을 훨씬 더 많이 올려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이 좋아요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죠. 근데 이런 인정을 굉장히 갈구하고, 예, 거기,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게시물을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Alright, we're talking about people with severe depressive symptoms.
1: Yeah. So when we say severe, it means very serious or intense. And when we say depressive symptoms, it doesn't mean you have clinical depression, but you have these signs that show that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ings like sadness, loss of interest, even loss of appetite, possibly fatigue. So there is a difference, a distinguishing factor here. If you look at the headline, it says people with depression or severe depressive symptoms.
0: Exactly. 그래서 나 우울해라고 할 때는 I'm depressed. 있지만 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는 I have depression.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완하려는 그런 행동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글 올리는 거는 영어로 포스팅이라고 하죠.
1: Yeah, this is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post something, normally in the past you would attach it to a bulletin board, possibly with a thumbtack or something like that. But it's interesting because in Korean you say 글을 올리다, right? So you're still putting it up. So you're sort of posting it in that case. So when you
0: 그렇죠.
1: post it, you're publishing something or you're sharing something online for other people to see.
0: 네, 옛날에는 정말 정말 옛날이지만 진짜 물리적인 게시판에다가 우리가 압정을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붙였다 그러나? 게시판에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애 고령 도서관장 장인순입니다. 제가 1940년생이니까 벌써 여든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죠.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차린 마음의 밥상, 바로 책을 섭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옮겨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아닐까요?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